0: 큰 제약공장 또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이기 때문에 한치 그런 오차도 없습니다. 뭐 들어가야 될 약재, 그 다음에 량, 그 약이 질량, 효능 이걸 다 보증하는 겁니다. 예? 이래서 딱 빈팔로 돼 있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에서 만든 동화건내보신환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 약을 많이 써봤고 이 약 저 약 많이 써봐도 효과 없던 분들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 많은 약을 소개해드렸지만 양치에 속하는 따핀팔로 된 동화건내보신환은 처음입니다.
1: 네.
0: 처음입니다. 예? 이렇게 큰 제약공장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내보신환은 처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제약공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이 그 처방이가 역사적인 약입니다. 계속 날마다 말씀드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확실히 이 약은 보신환으로 됐는데 25가지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1: 네.
0: 진귀한 약재라면 또 진귀한 약재 돼야 됩니다.
1: 네.
0: 이래서 좀 우리가 믿고 써볼 만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 활동은 잘 이용하시면 천원 보조금이 나갑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예, 건내보신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아, 이 당뇨합병증에는 최고약인 것 같은다.
0: 당뇨합병증은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약 써야 됩니다.
2: 예, 오용 좋습니다. 지금 예, 소변이 지워이 잘 나가면 냄새도 없고 강취도 없어지고 예.
0: 네.
2: 이 그런 우유 같은 게 막 나가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0: 곰팥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나가지 말아야 단백이라면 나가면 그렇게 우유 같다 하는데 단백뇨, 그 다음에 헬뇨, 그 다음에 염증성 소변. 다 이 약을 같이 쓰면 소염제를 적게 쓰거나 땐지를 안 맞거나 예, 심지어 뇌독증 환자들도 쓰고 있습니다.
2: 네. 예, 어제든지 그러면서 그리고 이 심자에 답답하고 예, 심자에 붙인 다음에 어디다 비길 게 없었는데
0: 예.
2: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심장이 심률문란 오고 심장병이 대부분 오는 원인이가 간선에 있단 말입니다. 곰팥이 나쁘기 때문에 심장의 열을 끄지 못하고 곰팥이 나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수분이 싹 말라서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2: 그것도 예, 심장에 붙이고 답답하다면 막 예, 어찌빠도 몰랐는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2: 그리고 머리 아프던 게 머리도 아예 아프지. 어쨌든 이 건내보신환 쓰니까 소화도 잘 되고 이 먹으니까 속이 편안한다 약을 쓰니까.
0: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그냥 속이 그도 터지다고 어디에 배 그도 사석이 아픈 것처럼 그렇던 게 지금 그런 감이 없이 소화도 잘 되고 용 맥도 나고 예, 영 정신 나서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0: 예.
2: 그래 이번에 이 저기 그런 우대 할 때 천원도 빼주지 약도 영 좋지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쓰는 거 저기 우대 할 때 좋을 때 배달받아 오래 쓰자 그랬다.
0: 예, 이럴 때 싸면은 가격이 절반보다도 더 내려갑니다. 예, 좋은 기회입니다. 배달 예.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예?
0: 네, 맞습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나도 지금 건내보신환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0: 네.
3: 먹기 전에는 좀 고혈압도 있고 동맥은 경화도 있으면서 뭐랄까 혈압이 완전히 잘 안 되고 머리 두통이 나는 심하다 말인다.
0: 네.
3: 심할 때면 오늘 하루 머리 터져서 아프고 막 내설 막 따다 내치기 쉽기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아픈 손상이 이거 건네버시아 먹고서 많이 나서 약간 아픈 혹시 이렇게 나타나 아예 나타나 하루에 어디다 두 번 세 번씩 나타나는데 지금 가끔씩은 한 번씩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심하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이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완고성 두통, 어지러움증, 네. 실면증 치료된다고요.
3: 예.
0: 예.
3: 그리고 혈압도 지금 완전히 잘 되고 그렇게 무겁다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1: 그렇죠.
3: 예, 그리고 가슴이 그냥 흔들어서 떨려서 예.

0: 황황하고 그러고 조금만 빨리 걸으나 또 눈이 동이 많아서 말하기도 막 원래 성질 급한데 막 말하잖아요. 막 가슴이 막 얼리 뻗치던 수사지 그게 제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게 뻗치고 혈압이 네. 높고 그렇게 머리 아프다 할 땐 간열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약 쓰면 진간 밍모된단 말입니다. 예.
0: 네.
1: 간의 독소가 싹 해독되는 약입니다.
0: 네. 그 원래 또 지방간이 있으면서 소화도 네. 안 되고 내가 또 많이 억울했겠어.
1: 이제 성격도 그렇게... 좋아질 겁니다. 성격이 좀 네. 느슨해지면 심혈문란이랑 가슴이 네.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동과속이 있고 이것도 네. 해결됩니다.
0: 눈도 이렇게 보더니 말아서
1: 맞습니다.
0: 알린다. 예. 그리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나고 다리 그냥 떨리던 게 뭐 다리 떨리는 게 많이 났습니다. 저는.
1: 네.
0: 가끔씩은 또 소변도 볼 때 많이 저랬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약을 먹어도 좀 약병이 그냥 그래서 아주 뭐 좀 낫는 것을 하다도 또 반복이 나타납니다.
1: 네.
0: 이 건의 보충하는 먹으면서부터 한 번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 졸리거나 이런 증상.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날마다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어 뒤에서 지금 계속 또 목사하고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당도 예. 빼주지 않고 얼마 썼을까?
1: 예. 이번 활동은 다 참가해서 약을 싸놓고 예. 꾸준히 써보셔. 확실히 예. 여러 가지 예. 효과 봅니다.
0: 예. 지금 저렴하습니다. 이렇게 살 때면.
1: 예.
0: 깨달아 저렴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예. 저를 이미 건의 보시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자기 머리랑 신나고 어지럽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아니면 어째 자꾸 영역 떨어진다.
1: 네.
3: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건의 보상을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말 좀 효과 나는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머리가 대단히 맑아지고 어지럽은 것도 많이 났습니다. 혈압 조절도 잘 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잤던 게 차수가 좀 많이 어서 들어들어니 사람들이 기다려 산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보는 이야기입니다.
3: 예전에 활동에 증금도 빼준다지 그래 활동에 장관에 배달받다고 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3: 수고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네. 저도 건의바시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저는 이 녹음실 부절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이 없고 해서 지금 건의바시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1: 네.
4: 네. 그런가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그냥 깜빡깜빡 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예, 걔하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곰팡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소.
1: 네.
4: 다니니까, 예, 잠을 못 자니까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야, 지금, 예, 곰팡이 많이 좋아지니까, 소변소가 많이 줄어드니까, 예, 아침에 잠을 잘 자니까 몸이 급분하고, 예, 정신이 지금 바닥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맞습니다.
4: 예, 그래, 또 이번에 활동에서 올 때, 지금 오늘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네. 이번 어디 활동 독특합니다. 예. 이렇게 전화하시고 참가하시는 분들 또 후미큐 10 또 두털나 드리지 않습니까? 심장 근육 영양제 예. 예. 다 챙기십시오. 예.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날씨가 추워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어제 저녁 같은 거는 어제 저녁 저는 전기요도 켰습니다.
2: 네, 이렇게 춥더라고요.
1: 일,
2: 네.
1: 예, 확실히 밤에 하고 낮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는 네. 제일 문제가 뭔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2: 네.
1: 혈압이 파동이 심해지고 혈압이 없던 분들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예. 에, 이래서 저희들 이 건의 보시만 보면은 혈압을 낮추는 약을 같이 넣습니다.
2: 네.
1: 왜냐하면 보신한다는 약은 꽉딱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혈압이 내리는 약 두 중 우리 중약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이 두 중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두 중 장야 전황 두 중 장야 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그게 또 우술도 들어갔습니다.
2: 네.
1: 우리 혈관이라는 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이 자꾸 경화가 오면 굳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고혈압이란 말입니다.
2: 네.
1: 근데 혈관은 우리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진에 속합니다.
2: 네.
1: 진 알죠?
2: 네.
1: 진, 장이, 춘, 연소, 스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2: 네.
1: 진이가, 우리 몸에 진이가 1천만 길어져도 수명은 10년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러면, 이 혈관이가 왜 진에 속하는가? 우리 중에서는 진을 한 가지로 말해야 합니다. 진을 힘줄,

0: 줄 아시죠? 인데 네. 근요, 혈관 이걸 다 진이라고 말합니다.
1: 네.
0: 누기 관계하는가? 간이 관계합니다.
1: 네.
0: 간이 관계하면 이 진이가 탄서에서 담아온다. 잘 구도해진다 말입니다. 간에 독소가 많고 간경락이 막히고 뭐 특히 간경화람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 진이부터 싹 줄어듭니다.
1: 네.
0: 키 줄어들었다. 이게 다 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이런 힘줄 인대는 우리 관절을 이어놓는 중요한 이런 기관이죠. 근데 혈관도 그렇습니다. 혈관도 진에 속한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관이 굳어지던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완전히 이미 땅땅하게 굳어진 거 뭐 아때처럼 그리 탄성이 좋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혈압약을 요즘에 쓰는 분들 우리 이 건네보시와 딱 뇌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간이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야 되고 비위가 좋아야 되고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을 쓰면 혈압이 온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진에 속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전에 혈압약 쓰는 분들 나 자꾸 머리가 아픈데 발목이 붓는데 이럴 때 혈압약에 대해서 이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자기 본인하고 맞지 않는 혈압약을 쓴다 할 때는 이런 혈압약도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개가 뭐 저 혈압약 쓰고 좋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알로티핑 썼다. 나 알로티핑 쓴 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좋다. 그럼 나도 알로티핑 쓴다. 근데 나는 썼는데 어제 자꾸 발목이 붓기거나 얼굴이 벌게 나거나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본인하고 알맞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우리 집에서 분풍이 왔어요. 이건 버시하면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그, 뭡니까, 걸린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막 걸었습니다.
0: 네.
2: 여기서 용서할 걸었던지입니다, 이 약쓴 게.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예, 말도 한 단계, 그, 얼버무려서 싸움 알아먹들었는데, 이선 용,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2: 이것도, 예, 송파치 나빠서, 양력 구리에 아프다 하시, 삽인 살 아이 나시, 어쩌면 또, 예, 삽에서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보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이성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 다리람이 중풍이 와도 그렇지만 또 그 중풍 가운데부터 콩팥이 나빠놨어요. 허리 다리 다 아프다 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이제는 아프다는 소리 아예 합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또 기억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다 쓰고도 모르고 이래서 내 다 약을 다 쓰게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0: 예.
2: 굉장히 기억력이 또 회복됐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동맥경화 있고 혈주나 파는데 이것도 이용 선생님 도와줬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은 본래 이티두어빙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이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효과 맞습니다.
2: 예, 선생님이 예, 예. 선생님 오랫동안 이전에도 강의했죠. 그러니까 예, 그 약인 것 같습니다. 애입니까 선생님?
0: 어째 갑자기 아이 듣깁니다.
2: 이 근육은 오랫동안 판매하지 않고 보니까 이 선생님 내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이거.
1: 네 그래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선생님들 잘 보냈습니까.
0: 네.
3: 예, 우리 집 남편이 건네 버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예, 대인 많습니다. 선생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온몸에 저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건의보세는 한 달을 복용한데 이러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이번에 우리 신체검사를 그 뭐인가 공사해서 우리 나야들이 피도 뽑고 검사한 게 별 큰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원래 이 요리 자꾸 나오고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그런데 식사를 그만 잘합니다. 예. 뭐 네. 엄마랑 표준 계속 예. 그 열도 나지 않고 계속 살이 합니다. 지금 계속 그래도 크게 병원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예. 예.
0: 네.
3: 그래요. 집에서 자립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좋습니까? 이 건의보세냐 이게 약이 좋았을 때다 효과가 빠르고
0: 네.
3: 예, 그래서 이 약이 계속 써오니까 계속 지금 혈압이 정상입니다. 예.
0: 예, 이 약만 계속 써도 혈압이 혈압약의 절반 줄이거나 온정됩니다.
3: 아예 좋습니다. 그래서 75, 170이면 계속 기본 팬층과 정상의 범위 속하고
0: 네, 혈압은 자주 체크하십시오. 예.
3: 예. 아, 또 여기 병원을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자리해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오란 환자인데.
0: 네.
3: 예. 이 약이 좋으니까 해서.

0: 이렇게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1: 예. 이번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성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곡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어린 축복의 메시지가 청취자 여러분 하루를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녀 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배경이랑 즐거워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배경의 풍경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상상하기 담았습니다. 이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김민환 작곡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섯 단연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까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변형이에게 고향의 따뜻한 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의 진한 정취원 특별한 매력을 담은 곡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이 독특한 풍토와 인정, 삶의 맛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청량한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넣기를 들려드립니다.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을 담은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륜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멈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부린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선빵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연근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낙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풍습방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추석 맞이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합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약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 하나는 전문 우리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이 예,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12세트라는 게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8세트에는 또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러면 4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20세트라는 게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40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예, 우리 침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아주 편리합니다. 예, 외지에서도 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직접 전화 채소 예, 전화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 채소 오늘이 다 결정하겠다 싸겠다 하는 분들 8세트 이상부터 우리 풍습방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더 정성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예, 일단 얘기하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무턱대고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거기 안 있고 이제 또 달러 진료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료소에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 우리 우기병원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있지 않습니까? 2층 중의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0: 118번에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저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요추간판 탈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일단 이걸 강의를 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지금 병 보이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예, 역임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서리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걸어보고 하는데 예,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그 징구의 요리 이 책에 명백하게 났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요추간판 탈출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추간판 탈출이라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 병원에 진단받게 되면 이렇게 사진 찍어보게 되면 거기 요추간판이가 뭐 펑쳐왔다, 투쳐왔다.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안에 수액이 또 흘러나와가지고 서리 뭐 요리나 토추이나 네,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진단받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펑추나 토추나 이것이가 어떻게 돼서 왔는가? 이거는 중의에서 해석한 게 너무 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추간판 탈출은 모두 네 가지를 나눕니다. 제일 첫째는 쇄위신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혈액 공급이 왜서 안 되는가? 예, 이걸 따져줘야 되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된다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이래도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 잘못하게 되면 이 수술의 풍선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위험성이 많죠. 어째서 풍선이 많다는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정말 제일 좋은 의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실수 받아가서 나온 이상가, 예, 금방 이거 접한 이상가, 경험이 없는 이상가, 이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 모르고서 아무 데나 들이댔다가는 예, 그 신경 하나 잘못 다쳐놓게 되면, 신경 손상받게 되면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어디에 손상받는가? 잉지모라는 게 손상받습니다. 이 잉지모라는 거는, 잉이란 거는 단단하다 그 뜻이죠. 예? 잉지모라는 거는 그 안에, 척수하고 신경근 이것을 감싼 이런 외부의 아주 단단한 또 유연성이 있는 이런 섬유 조직을 말합니다. 시행후에 뭐라 하죠? 뒤에 무슨 작용하는가? 이 척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환충전당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하면 쭉 가게 되면 그 밑에 탄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샤즈비람이 그거 가지고 젠칭 그러니까 이런 진동을 일으키는 거 좀 많이 이렇게 젠칭하고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지에 이것이가 미비 환진 약간은 옆팔로 막 흘러 못 나오게끔 이 딱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펑추나 투추나 그다음에 요리나 이것이가 기실은 인지 뭐가 파괴돼 가지고서는 그 거칠로 나오는 겁니다. 흘러 나오는 게죠. 그래서 우리 요추간판 탈출이 이미 인지 뭐가 손상 받 자칫하게 되면 이미 손상 받았는데 또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 잉지모를 진일보 손상 준다 할 때 그 다음에 그 수액이 흘러나와서 척수를 따라서 몽땅 거기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신경이가 몽땅 마비 옵니다. 그러면 중선 탄화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술은 풍선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우리 이 척추라는 거는 중의의 경락을 따진다 할 때 몽땅 뚜마에 속하는 겁니다. 동맥이라는 건 지징바마의 어간의 한계 이런 경락이죠. 예. 그래서 모든 양기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 뚜마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 장창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 뚜마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 중두, 두관. 동수에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양기를 지배를 하고 예, 이거 지휘를 하고 이런 작용했죠. 그래서 모든 양기가 이 김에서 기혈이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잘못 다쳐놓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동맥이 뚝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 너무 바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쇄위신, 한시신, 그 다음에 시르신하고 간신, 구이시신 네 가지 나눕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이 북수방

0: 일단은 해변하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예.
0: 예, 허가가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전에는 자꾸만 매년 춥고, 예. 속해 와기, 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춥고. 그다 송가팔이 또 그렇고, 딱 열이 난단 말은 막 뜨뜻하게.
1: 네.
0: 예, 그런 눈꺼풀이 자꾸만 띕니다. 번호를 까만 떴다 비벼도 그냥 띄고, 예.
1: 네.
0: 입안이 항상 마르고, 예. 아, 그 가슴이 나도 이렇게 모르는 뭐 도둑질도 했는데 자꾸만 두근두근 하면서 예. 그리고 또 귀에서 그 뭐 기타 소리 같은 게 찡찡찡찡 이렇게 난단 말은 자꾸만.
1: 네.
0: 아무리 잡아 두드려 듣기. 그리고 찬바람 와도 눈물이 난단 말이다, 눈에서.
1: 네.
0: 예. 그리고 물을 간절히 이렇게 심해서 뚝뚝 소리나면서, 아줌마 몇 밤을 또 이렇게 못 가서 또 안다시 오, 긁고, 긁고, 조금 긁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렇게 뭔가 소변이 졸이고, 예. 용 힘든 사람은 또 소변 졸이고. 예, 이럴까, 예, 좀, 아, 혈압도 엄청 아이 되지 할까, 예. 아, 좀, 사는 게 눈물로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도 많고, 이렇게 많은, 뭐, 청약 먹고, 뭐, 아이머니, 뭐, 아이 됩대다. 치우 먹고 해야 돼. 그때 당시 이제 또 발작하고, 아이 됩대다.
1: 맞습니다.
0: 예, 아이 말 아이 됩대다. 또, 또, 이제 사람. 그리고, 예,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야, 선생님 정말 용합니다. 이 부스빵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예.
1: 네.
0: 예, 벌써 기사같이 날이 남아다 이렇게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아기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렇고, 영, 기분이 좋고, 예, 오, 이거 좀 어서 선생님 바로 만났구나. 약간, 이렇게, 친구가 내게 맞는구나. 그 다음에 친구 첫날부터, 선생님 친구 첫날부터, 벌써 여기 허리가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허리 시원할까요? 차츰, 차츰, 다세 만에, 차츰, 차츰, 이렇게 허리 이렇게 펴기 시작하게 되더라 하는데, 이래 서서 펴면 예, 제대로 펴주기도 하고, 예.
1: 네.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 따뜻해지더라면 돼. 무릎이 뚝뚝 소리 나던 게.
1: 네.
0: 예,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귀에서 지금 기타 소리 아이 납니다. 아무리 귀에 잡아도 뒤에.
1: 예, 큰 거 해요.
0: 예, 소리 아이 납니다. 오,
1: 영. 예, 해결하기 영 바쁩니다.
0: 예, 영 바쁩니다. 이 정신 막 후리통 거는 굉장히 지금 기타 소리가 아이 났고 두드려도 기타 소리가 영 정신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0: 그러니까 지금 얘는 노시금도 없어지고 벌써 눈이 막아진다 말입니다.
1: 네.
0: 내들은 눈이 막아지면 정신하고 벌써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안 된다 말입니다.
1: 네.
0: 약이 효과가 많으니까.
1: 응.
0: 그러니까 이 풍수방이 내 체질에 맞는, 딱 맞는 이 약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정말 이, 정말 이 풍수방 약이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1: 예.
0: 예, 내가 10년 넘어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정말 선생님 친구와 풍수방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말입니다.
1: 네.
0: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내 몸에 대해서는.
1: 네.
0: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어머나 대단 높으신 분입니다.
1: 약이 좋죠, 예.
0: 예,
1: 약이 좋고 친구가 또 따라가고
0: 친구 고침하다도 예. 알던 게,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 활동 또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이번에 활동 영 크게 합니다. 예,
0: 예 크게 할까?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활동 장기해서 또 싸려고 합니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해서
0: 예,
1: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예. 8세트 예. 이상부터 우리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3: 방을 쓰고 있는데.
1: 네.
3: 아,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부수방을 선택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런 그런데 벌벌 기회랑 이런 게 쭉 많이 좋아졌어요.
1: 네, 허리도 많이 이렇게 펴졌지 네, 않습니까? 예.
3: 그리고 예. 우리 집안지 옆집 노친에.
1: 네.
3: 허리를 꼬부라들어서 지금 바빠서 그랬는데 이 부수방 자수구 소리 구노친도 허리 쭉 펴졌답니다.
1: 네.
3: 그래 기성적으로 얼마나 감사하지요.
1: 네, 이 말씀은 약이
3: 없어.
1: 예.
3: 좋으니까 저기들은 이, 나는 저기 머리에서 그런 항상 왕왕 소리 나던 게 그것 다 끊었고 예.
1: 네.
3: 부스밥 먹으면서부터 저기 정신암에 모든 가지 그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벌벌 기회당 이런 것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방 우리 두 부부간의 영감도 부들부들 떠는 게 하던 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3: 둘이 같이 먹자 그랬나.
1: 예, 좋죠. 네.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세 가지랑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집에 아버님도 지금 그 파킨슨도 많이 좋아지고 예? 이게서 많이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쇠위싱이라는 거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우리 요소간반 탈출 걸린 사람들이 기실은 우리 공작 방면에 이런 인소도 많이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4: 에이, 나는 좀 오늘 선생님께 좋은 소식 좀 알려드리자 한다.
1: 아, 예.
4: 예. 이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 풍수방약을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썼는데
1: 네.
4: 아, 옛날에는 정말 저긴 한데 원래 이거 아는 지는 7, 8년 시간이 됐습니다. 예?
1: 네.
4: 그래 이 약 방송 듣고서 이 저 선생님이 이 약을 쓰게 됐는데 원래 그 수마디마다 부서나고 그 다음에는 잔들이다 물을 치는 것 같고
1: 풍습이
4: 예. 예. 그 다음에 옷 입을 때도 바로 들 수 없어서 예. 정말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래서 영 애나던 게
1: 네.
4: 이 주사에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1: 예.
4: 정말 이게 하영 오래 앓던 게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변비증도 나사지고 소화 잘 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식률이 고르지 않아서 영 저기나 고통이 많았댔는데 이게 또 없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4: 그래네 이렇게 모든 가지 면에서 나사니까 우리 아바이도 모든 게 있으면 나도 그거 조금 먹어보죠 이래더라 말이.
1: 네.
4: 그래 그 아주부터 또 아바이도 잘 쓰게 됐는데 아바이 원래 우리 오츠에서 사니까 정말 숨이 차고 그 모든 면에서 연치겠으니까 불편하던 부위 이 약 같이 내 먹는 거 보고던 게 같이 잡수던 게 숨이 탄 것도 나사지고 무릎 귀 아픈 것도 나사지고 해서 5층에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어제는
1: 예,
4: 내려왔다 올라갔다 예. 할 수 있습니다.
1: 네.
4: 아, 그 이래니까 글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 썼을까 나는 그저
1: 네.
4: 그 심률이 고르지 않아서 그저 숨이 차고 그러던 게 지금은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걸어도 잘 다닐 수 있고 집에 이러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다 그렇게 부쉈던 게 영 많이 내리니까 집에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4: 정말 이게 우리 내 두 분께는 이거 양식입니다. 정말 이 약을 내 먹기 잘했다는 걸 내 선생님께 다 알려주고 싶고요.
1: 네.
4: 그 다음에는 내 지금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이거 계속 써서 정말 늙음하게 더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 내 선생님과 얘기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장기적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골수를 예, 예, 계속 예. 보충해 주지 예. 않습니까?
4: 병원에다 본유키마 예. 이렇게 이러는 게 아무래도 더 많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공작객관은 우리 사업할 때 우리 보통 장기적으로 후안 나 계속 앉아서 방호실에 앉아서 일을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오라거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 소지하고 그리고 또 이런 컴퓨터 이거 계속 나오는 바람에 활동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나거나 이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치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풍수방에서 하마나사 그럽니다.
1: 네, 예.
5: 예. 예, 저는 원래 관절이 좀 나빴습니다.
1: 네.
5: 예, 관절이 너무 나빠가지고, 나가 다니지도 다니지 못하고, 예, 어디나 가서 관절이 불편하니까 어디나 다 통편하고,
1: 네.
5: 예, 그리고 잘 걸지도 못했습니다. 이 풍수방을 쓰면서부터 예,
1: 네.
5: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5: 그리고 저기 예, 위도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위도 소화가 잘 됩니다.
1: 네.
5: 예. 그리고 저기 심장도 영 이래 좋지 않았는데
1: 네.
5: 저기 그냥 실리 부칠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1: 네.
5: 이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고

0: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 풍습방문은 다른 약보다 달라서, 예, 이, 저기, 골수로 부하지만 또, 안에 저기.
1: 깊은 곳에 한기로.
0: 풍습을 예, 몰아내니까, 정말 이 약이 효과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저는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저도 계속 풍습방을 쓰겠습니다.
1: 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러울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 중에서 러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울증이라는 거는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걸 떠나가지고서리 또 초월해서 너무 이렇게 신체를 못 쓰게 군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일한다. 어떤 땐 딱 맥이 없지만 안에 그 완성하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또 해야 되겠다. 예, 이럴 때면 그 다음에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풍습방송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초안 탈출도 있고 허리 다리 너무 아팠습니다.
1: 네. 예.
3: 그리고 이 약수 이전에는 몸길을 못 걸었습니다.
1: 네.
3: 허리 너무 아프고 이게 조금만 걸어가면 이게 계속 쉬고 했습니다.
1: 네.
3: 그동안 천약도 많이 써보고 관절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잘 낫지 않고 했는데 우연히 방송 듣고 선생님이 풍습방약을 설명하시는 것 듣고서는 이 약을 선택해서 썼는데 정말 기적같이 후리다리 많이 나사졌습니다.
1: 네.
3: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3: 다녀야 보관은 정신이 안 갔습니다.
1: 네.
3: 그리고 우리 조카도 어느 관절이나 다 아프고 한국에서 너무 일을 힘들게 한 게 어디나 이 관절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일 못하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치료를 많이 해도 낫지 않아서 이 풍습방 약을 쓰면서 제가 같이 가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완전히 나서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1: 네.
3: 네. 지금 일을 어제 매일 하는데 허리 다리 아프지 않답니다.
1: 그렇죠. 예. 갈 때 약도 많이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예.
3: 예,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혈제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너무 쉬라고 하던 게 다 어제는 저기나 제 신체로 돌아오고.
1: 예, 예.
3: 군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1: 예.
3: 그래, 이 약이 위에도 자극이 있고, 위 더 좋아졌답니다.
1: 예. 우리 약은 식전에 식후에 잡사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자극이 없죠. 예.
3: 예. 그래서 너무 효과 좋아서 약을 좀 더 많이 사 보내다 납니다.
1: 좋죠. 이번에 활동 크게 할 때 예,
3: 박사 보내서.
1: 예, 예.
3: 후대
1: 예, 대단히 예. 크게 합니다. 예, 예, 예. 2880018번 파리서 나치시.
3: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여수간방 탈출이라는 거는 멍땅 간 콤파치가 손상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기다 대고 아프다고 또 진통제를 쓰기 쓰거나 격소를 쓰거나 서약을 쓸 때는 이 간 콤파치 진일보 손상받으면서 뼈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어제 간 콤파치 못 쓰게 돼서 이런 병이 생기는가. 간이라는 건 우리 힘줄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거기에 몽땅 힘줄이 얼기설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쥐젠판이 예, 이런 것들이 한 줄에 쭉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고 구부렸다 폈다 하기 쉽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높은 데서 뛰니라도 거기에 환충 이런 란디알 이런 작용도 할 수도 있고 할까나 예, 이게 몽땅 간이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콤파치가 골수로 관할하는 게죠. 그래서 일단 간 콤파치가 손상받는다 할 때 찐모 이것이 상합니다. 힘줄, 인대 그리고 골수가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封闭주사를 많이 쓴다 할 때 골수가 대량적으로 류실됩니다. 골수 없어지죠. 그럼 골다공증이 오는 게죠. 그리고 골수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척추는 직접 한기하고 습기를 인한 겁니다. 그러면 한기, 습기를 몰아낸 약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지금 깊은 곳에 한기를 없앤다. 그러면 보통 우리 더운 약재가 들어갑니다. 겉에 한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또 더운 약재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약재가 어느 표면의 한기 중간의 한기 그 다음에 깊은 곳의 한기 몰아내는 처방이 이 약재가 틀립니다. 근데 우리 겉에 이런 한기를 몰아내는 걸 갖다가 서령에 깊은 곳의 한기를 몰아내겠다 하게 되면 그건 잘못

0: 못한 겁니다. 근본상 그거 효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겉에 한기를 몰아낸 데서 그 더운 약재를 쓴다 할 때 오히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게 되면 진액이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데는 쥐쌍우, 쥐쌍우, 남방이 우토, 북방이 우토 들어가야 깊은 곳에 한기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뼛속 깊은 곳을 뜨뜻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 여름철에도 막 한기 막 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막 끼는 것 같고 이것이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시싱 하게 되면 허리다리가 렁퉁이란 게 옵니다. 중주어 무거워나고 차갑고 아프고 그 다음에 징워더 쫑쫑캉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 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좀 움직이거나 대체하면 내일이 뭐 비 온다 눈이 온다 이렇게 되면 벌써 언제나부터 한기 꺾였기 때문에 꼭 시련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기 습기라는 거는 습이라는 건 물이죠. 물이가 한기가 만났을 때는 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이 안 됩니다. 꼭 따뜻해야 물이라는 거는 자꾸 돌아다니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님표가 칼로 싹둑 잘려버린 듯한 벼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패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성무가 말했다. 님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님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님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이 양성무에게 일렀다. 이 섬에서 오신다면 우리 1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성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님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취부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이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련의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그는 양성무에게 경

앞니를 척 붙이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정치원 동지. 우리 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나선 동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 양성의 얼굴이 밝아지었다.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올라오라 하세요. 양미규가 산 아래로 내려가더니 예닐곱 살쯤 되는 소년을 데리고 왔다. 자그만 키에 바싹 마른 소년이었다. 감실감실한 얼굴로 두 눈을 반짝이는 모양이 들판에서 자란 아이처럼 날래 보였다. 리소라는 전사인데 묘적이고 준에서 두철추 동지랑 같이 입대했습니다. 양성무가 리소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정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소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양성무는 참모를 불러 리소를 노새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 다음 벼랑을 오를 수 있나 알아보라고 시켰다. 그가 혼자라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밧줄을 맬 수만 있다면 희망이 보이었다. 서산에 걸린 애가 산 꼭대기를 빨갛게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간부들은 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았다. 리소는 노새를 타고 강을 건너 산 밑에 이르렀다. 그는 벼랑을 한번 살피더니 서두르지 않고 가지고 간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있는 나무 뿌리에 걸었다. 대나무 장대 끝에는 쇠갈고리가 단단히 매여져 있었다. 리소는 대나무 장대를 두 번 당겨보더니만 두 손으로 번갈아 대나무를 쥐면서 날랜 원숭이처럼 맨발로 벼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다가 벼랑에 틈새가 있으면 두 발을 올려놓고 숨을 돌리었다. 그리고 다시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걸고 올라갔다.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날렵하게 벼랑을 탔다. 사람들은 리소가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숨을 죽이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눈이 휘둥그레서 보고만 있었다. 리소우는 아주 태연했다. 이따금 자그만 돌덩이와 삭은 나무가지, 나뭇잎이 부스스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노을이 빗긴 벼랑 꼭대기에서 거무스름한 형체가 어른거리였다. 그는 한 손에 대나무 장대를 들고 다른 한 손을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벼랑 아래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래가 리소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얼싸안았다. 아니,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습니까? 예? 와, 대단한데? 양성우는 작전이 성공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네, 올해서부터 약조 캐고 낼나무 하느라고 이런 산을 늘 오르내렸습니다. 리소우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었다. 왕계상은 전투한 전사들에게 각반을 몽땅 모아 밧줄을 굵게 꾸우라고 하였다. 리소우도로 산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게 할 참이었다. 왕계상이 양성무에게 말했다. 양동지, 지난번 노정교에서는 동지가 앞장섰지만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양성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정면을 맞지. 공격 준비가 시작됐다. 탄장 왕계상이 우회 부대를 거느리고 어둠을 틈타 건너편 벼랑 아래에 가서 리소우가 내려보내는 밧줄을 타고 산에 오르기로 하였다. 정면 공격은 이영 용년이 맞기로 했다. 그날 밤 용맹한 전사 20명으로 구성이 된 돌격대가 련장 양신이와 지도원 호병훈의 지휘하에 정면 공격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먼저 정면 공격을 시작했다. 화력의 음호를 받으며 다리 쪽을 거듭 공격했지만 방어가 철통 같아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산 뒤쪽으로 올라간 부대에서는 신호가 없었다. 양성문은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날이 셀 무렵에야 빨간 신호탄과 녹색 신호탄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우회 부대가 드디어 목적 지점에 닿은 것이다. 왕계상이 끄는 우회 부대는 뒤쪽 산 꼭대기에서 아래의 또치카를 공격하였다. 지붕이 없는 또치카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었다. 적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어 총 공격이 시작되었다. 아침 노을이 하늘을 물들을 때쯤 홍군은 길목에 버티고 서 있던 또치카를 없앨 수가 있었다. 마침내 길이 열리었다. 부대는 라자구를 지나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좁디좁은 다리와 네모난 또치카 아래를 지나면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진 땅위에 소리탄 자루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었다. 둘레가 온통 시커멓게 탄 것을 보면은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소리탄을 묶음채로 던진 것이 분명하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천연 요새를 힘차게 걸어 지났다. 모태똥도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험난한 지형과 처절하게 싸운 흔적을 둘러보다가 물었다. 우리 전사들이 정말 저 벼랑을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던 참모 왕조가 되었다.

얼굴이 새까만 그 꼬마 말인가? 어? 모태똥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네, 바로 그 아이입니다. 모태똥은 다시 고개를 들고 깎아 세운 듯 험준한 벼랑을 아래 우로 쭉 훑어보며 혀를 내둘렀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군. 그러더니 불쑥 물었다. 그 도철초는 내가 설산을 지날 때 봤는데. 초지에서 희생됐다고 들었습니다. 모태똥이 숨을 깊게 내쉬더니 먼 곳으로 눈길을 던지었다. 그랬군. 이름 없이 희생된 전사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죠.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태똥 일행은 핏자국으로 얼룩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땅을 밟으며 라작으로 들어갔다. 사리사위에게 눈먼 사람이 주황을 따로 세운다. 뜻밖에도 이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흔들린다. 하지만 소박한 다른 한 인물은 불우의 공적을 세운다. 북쪽으로 전진하는 홍군이 라자구에서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보부소와 바인야이 지역에 머물러 있던 우로군은 장국도의 명령대로 부대를 남으로 돌려 다시 초지에 들어섰다. 벌써 9월이라 지난번에 초지를 건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낮에도 서풍이 뼈를 에이는 듯하였고 은백색 태양은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전사들은 모두 호돗바람이었다. 어디가나 눈에 보이는 건 누렇게 마른 풀불이었다. 지난번 초지를 건널 때 로숙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곳곳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시체를 묻을 힘도 없어 지난번보다 잠자리를 마련하기가 곱절로 힘들었다. 게다가 두 방면군이 왜 헤어진 것인지, 북진을 한다더니 왜 갑자기 남하를 하는지, 이런저런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부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지난번 초지를 지날 때 풀과 나무를 싹 캐먹어버려서 이제는 더 찾기도 힘들었다. 막막한 처지에 몰려 하나 둘 쓰러져 갔다. 그들은 영원히 쓸쓸한 초지에 남았다. 한편 장국도가 몸소 거느린 좌로군은 아바에서 대금천 유역에 있는 마르탕, 숨캉, 당바의 일대로 이동을 하였다. 그달 말 그들은 진창호와 서양전이 이끄는 우로군 일부와 숨캉 지역에서 합류를 하였다. 총사령부는 조무주라고 하는 서장마을에 들어섰다. 여기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었다. 마을은 산꼭대기와 가까운 벼랑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집 수십 채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대금천은 산구비를 예돌아 흘렀고 마을 왼쪽에 있는 산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대금천으로 흘러들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각형 도치카였다. 이 도치카는 독특하게도 아래가 넓고 우가 좁았는데 높이가 5-60m나 되었다. 멀리서 보면 높다란 굴뚝 같았다. 도치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남아교사원이 있었다. 이날 남아교사원 밖에는 붉은 깃발이 가득 꽂혀 펄럭이고 보초병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서 여느 때와 달리 들뜨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서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사람을 짓눌렀다. 재물을 놓는 긴 탁자 위에 수유 등잔을 몇 개 켜놓았을 뿐이라 집안은 몹시 어두웠다. 탁자 앞 부들 방석에는 고위급 간부 5-60명이 앉아있었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산과 초지를 지나며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탓에 형편이 없이 마른 사람들이 아래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탁자 뒤에 높이 앉아있는 장국도는 흰 얼굴에 살이 더 올라 보기 좋았다. 장국도에 비해서 황초도 생기가 넘치었다. 마침내 회의가 열리었다. 장국도가 마른 기침을 두 번 나더니 느릿느릿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못 엄숙한 얼굴로 단정하게 서 있었지만 마음은 푹 복잡해 보였다. 장국도는 중앙소베트 구역에서 벌어진 반포위 도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중앙이 5차 포위 도발을 짓부시지 못하고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은 군사로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로선 문제라고도 하면서 1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야 이런 후퇴를 멈출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주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되려 사방면군을 탓하고 있다면서 목청을 높이었다. 남아가 도망입니까? 아닙니다. 남아야말로 전략적인 후퇴에 종지부를 짓고 반격을 하는 것이며 잠든 볼셰비크의 공격 노선입니다. 하지만 주왕의 지도자들은 적의 비행기, 대포의 겁을 집어먹고 혁명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진 방침이야말로 분명한 우경 도망주의 노선입니다. 게다가 주왕은 13군단을 이끌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군을 둘로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장국도는 손을 휙 저으며 연설가다운 자세로 웅변하다 소리쳤다. 동지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왕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본디 혁명가가 아니라 허풍쟁이들이고 꽉막힌 좌경 공상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구를 할 수가 있고 잘 먹을 수가 있고 첩보를 들을 수가 있고 권연을 피울 수가 있고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은 비관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동지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동지들!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

0: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바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5일 도문 화학공업단지에서 대상건설과 정밀화학공업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화학공업단지의 발전 좌표와 산업토대 비교 우세 입각해 정시를 모아 투자 유치를 다잡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하며 더 많은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건설 속도가 나도록 주동해 화학공업단지를 현역 경제의 새로운 장성국으로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락 중합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활성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닐 가공과 고무 제품 등 업종에 널리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호가봉은 대상 진척 정황을 여러 번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절점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외벽 보온, 설비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수함으로써 일기 대상이 올해 안에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가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연산 15,000톤 고급 첨가제 생산 대상은 현재 전단계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본 대상 추진 과정에서 봉착한 막힌 고리를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품은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중요한 중간재로서 의약, 농약, 화장품, 도료, 향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될 수 있기에 시장 수요가 비교적 많고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설계 방안을 다같이 완성하고 연구 가능성 보고 론종과 공장 건물 설계 심사 사업을 전해 대상에 조속히 착공 건설되기 힘써야 합니다. 길림 가화 폐플라스틱 화학순환 이용 일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건설 진척과 설비 구매,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순환 재이용할 수가 있어 환경질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데 시범 인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연내 조업 목표를 조준하고 공장 구역 및 그 주변 환경 승격 해조를 다잡는 등 재반 사업을 잘해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생산에 들어가도록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주와시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자귀하고 봉사를 잘하며 대상 시공 수요를 제때 료에 파악하고 용자 대출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부딪힌 기업의 실제 곤란을 조율 해결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길림성 첩항 과학기술위원회에서나 기존 공장 건물을 이용을 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수지 두 개 대상을 배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가보니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기업에서 관련 수속을 마친 후 가장 빠른 시간에 공장 건물 개조 시공을 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 설치와 시험 조절 조직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조업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무지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이 건설이 되면 하루에 300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년간 950만 킬로와트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 화학공업 단지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 지탱과 고체 폐기물 처리 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봉은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과 설비 구매, 인력 채용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과 시공 단위에서 동북 지역 겨울철 전에 효과적인 시공 기회를 다잡고 기계와 인력을 동태적으로 추가 배치하며 기초 시공 등 작업을 병행해 대상의 조속히 실물 형상과 주체 골조를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는 정밀화학공업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그 발전의 질과 효율은 도문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0: 연결됩니다. 도문 화학공업단지에서는 경제발전 주진지 직책을 견결히 짊어지고 대상이 관근이라는 이름을 동의 없이 견제하며 인류 화학공업단지를 기준으로 지역 발전 현황과 결부시켜 3년 단지 장대 행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기업 봉사 등 주요 책임과 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실속 있게 일을 하여 단지 발전의 속도를 내고 기세를 이루며 성격과 순위 향상이 되도록 주동을 하고 도문 나아가 전조 경제 상승에 대한 지탱력과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상 건설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식 추진 삽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상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막힌 고리를 잘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용자 대출 수속 처리 등 관건 고리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오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백방으로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제약과 장애를 없애고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대화학공업 대상을 깊이 연구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급 중대전략 중점계획 방향을 조시하고 대상 비축과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잘하여 정책 혜택을 최대한 실물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화학공업단지의 적재 능력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산업사슬의 종적 연결과 부대 배치 횡적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단지 내 기존 기업들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여러 형식의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하고 원료약 제재, 기능성 고분자 재료 합성 수지, 플라스틱 등 분해를 긴밀히 둘러싸고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을 하며 목표 기업을 밀집 방문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자세히 분석 판단하고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견항을 하여 유치함으로써 화학공업단지 산업이 군집발전 대세를 이루고 군집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도무시 당의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 고전명곡 붉은 해변강 비춘해가 창작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는 화룡시 숭선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벼를 심은 장거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붉은 해변강 비춘해 개를 보도를 내와 한 곡의 노래와 한 고장에 얽힌 6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 한 곡의 노래와 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331 국도 화룡시 숭선진 구간을 찾는 자가 운전 관광객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이곳의 변경 풍광뿐만 아니라 한 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불려온 붉은 해 변강 비춘해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왕홍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오늘날에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붉은해 소산내 천리변강 비춘해 지난 세기 50년대 이곳의 여러 민족 대중들은 첩첩산 중에서 지혜롭게 두만 강물을 60m 높이 끌어올리고 17.7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건설해 벼를 심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상천초는 해발이 600여 m 되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고 두만강은 바로 산기슭에서 흐릅니다. 강물이 눈에 보였지만 물이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에서는 대대로 한전 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입살로 쌀밥 한 끼 먹어보는 것은 농사꾼들이 몇 대를 두고 품어온 소원이었습니다. 연변주 초대주장 주덕해는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이 땅에도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수로 하나를 내 물을 끌어올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착공됐고 300여 명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없어 전부 곡괭이와 삽, 어깨에 의지했습니다. 수로에는 100여 마디 주철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매 하나의 무게가 1000근이 넘었습니다. 산길로는 차가 다닐 수 없어 전부 사람들이 1.5km 밖에서 운반해온 세멘트와 모래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깨매어 공사장까지 날랐습니다. 원봉구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곽윤타입니다. 기계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곡괭이와 삽, 사람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소술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폭파에서 떨어진 돌은 두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등에 저어 날랐는데 어깨가 다 까지고 손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한족과 조선족 주민들은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구령을 외치며 모두 함께 힘을 냈습니다. 1958년 5월 원봉거에 물이 통했습니다. 물이 처음 통한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수로가에 서 있었습니다. 450헥타르 밭이 논으로 변했고 상선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심은 벼로 쌀밥을 지어 먹게 됐습니다. 이 수로는 장백산 아래 제1수로로 불렸습니다. 건설된 시기도 하남성 홍기거보다 빨랐으며 전국 각지 수리삼일꾼들이 찾아와 참관했습니다. 원봉고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동숙사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로에 물이 통한 지 8년째 되는 해 작사자 한윤호는 숭선을 찾아 수로를 건설한 대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하던 장면들은 이후 모두 이 노래 속에 담겼습니다. 노래 가사에 험산을 파헤쳐는 절벽에서 망치와 정으로 산을 뚫던 모습이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내는 바로 원봉거를 노래한 것입니다. 1966년 이 노래는 처음 조선어로 불렸습니다. 1968년 한윤호가 다시 가사를 쓰면서 붉은 해 변강 비추네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60년 동안 이 노래는 두만강 기슭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6년에는 화룡시 시가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중국음악가협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음악명함에 입선됐습니다. 이 노래에서 부르는 것은 바로 수로 건설자들의 생활입니다. 물은 산으로 올라갔고 변은 논에 심어졌으며 흰쌀밥은 식탁에 올랐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2025년 원봉거는 제4차 전국 문물 전면 조사 길림성 중대 발견에 선정됐습니다. 원봉거 전람관과 전망잔도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됐습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민박, 관광 쉼터와 논 카페가 마을에 들어섰고 젊은이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촌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로물은 여전히 산을 향해 흐르고 있고 노래 속에서 부르던 생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라, 문화해민 계를 활동 가운데 하나인 별빛 아래 음악회가 일전 연길 해란 명주탑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음악 공연, 흥미진진한 소통 체험 등을 결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외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을 별빛을 주제로 곡을 연주하자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청년 악대가 무대에 올라 로크, 민요, 대중가요 등 여러가지 품격의 노래를 부르며 전반 공연을 이끌어갔습니다. 공연 틈새는 광대 배우가 아래 관중들과 흥미진진한 교류를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음료와 간식 매대가 마련돼 커피, 따뜻한 음료 등이 제공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손에는 국기를, 다른 한 손에는 형광봉을 흔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산동 덕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연길꼬치구이, 떡볶이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악회 분위기도 아주 좋고 현장 환경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당위 선전부 문화처처장 양설화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국경절 분위기와 결부해 도시지표, 밤하늘 아래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대중들이 별빛 음악 속에서 연변

도시 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활동은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라 문화 해민 계를 활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0월 중하순부터 토크쇼, 만담 등 활동을 잇따라 선보이며 야간 문화제품 행렬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연변의 야간 소비 전경을 더 풍부히 함으로써 야간 경제의 질적 제고와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기간 연결시 1978 문청원 내 예랑예술전람관에서 국경 산하유광 불빛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불빛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벽 빛 투영 방식으로 건물 외벽을 거대한 전시 스크린으로 삼아 몰입형 육안빛과 그림자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4개 장으로 구성됐고 조선족 민족무용, 만화, 공룡 등 화면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국풍과 동심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독 리붕입니다. 이 활동을 개최한 것은 당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야간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연길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하기 바랍니다. 연변종정 커시안팀이 6일 저녁 7시에 원정에서 장춘 아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날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바의 육계, 인공사양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소송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불암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천은 현...

상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D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번에 국경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을 이제 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나는 장수로방, 장수의 처방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멍석통, 이것은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명서방, 눈뱅치로 약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장수로방 한 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6일 동안 방이 이런 처방에 의해서 종합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498원 하는데 한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며 중풍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서 힘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꼭 해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복용하시게 되며 멍이란 건 몽고라는, 속이란 건 빨리, 통은 통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여기에 29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이 아주 뛰어난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 29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명서방 눈뱅치료 약품은 598원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가게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눈은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은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완전히 실명할 수 있는 이런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예, 이제 장수방서는 한단다.
1: 아, 예.
2: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이 제 혈압 조절이 잘 나이겠면서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2: 이제 여러 해도 고생했습니다.
1: 그렇죠.
2: 예. 잠을 못 자니까 이 진짜 너무 힘들게다 여러 해 동안에.
1: 예.
2: 그냥 잘 때만 자꾸 식은 땀도 나지, 꿈이 많지.
1: 예.
2: 그래, 약을 많이 썼는데 혈력을 못 보다가서 내 이 장수 어쨌든 이 약 명칭이가
1: 장수로 봐이니까 예. 아프고서는
2: 예.
1: 장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프지
2: 예.
1: 말아야.
2: 그래. 예. 이 길에까지 오면 어쨌든 이 장수하다면 아프지 말다면 장수로 방이란 거 이거 좀 써보자 해서
1: 그렇죠.
2: 이걸로 혈압 조절이 잘 된다.
1: 그렇죠. 혈관이 관거입니다. 혈액 예. 혈관이 관거인데 그거 해결해서는 여기 우수한 성분이 완전히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시름 넣고 쓰면 됩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내 혈압 조절 잘 되면 그 가슴이 후두두거리는 게 거중사이 없어지고 잠이 잘 온다.
1: 그렇죠. 잠을 잘 오게 하는 원진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예.
2: 예, 잠이 진짜 영 잘 온다.
1: 그리고 심장 功能이 좋아지게 되면 예. 자연적으로 잠도 좋아집니다. 예.
2: 예, 잠 잘 자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그래도 모든 병이 다 그래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1: 그렇죠.
2: 예, 그래, 그래도 잠 못 자니까 피곤해가지고 계속 그래도 낮에도 집에 그래도 피곤하다고 누워 있고, 예, 나갔다도 뭐 그 얼매 그래도 한 30분도 있다가도 그래도 들어오고.

0: 좀 기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나는 활동용 바라고 있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예. 예, 자관 삶 잘 살까, 이게, 여러모로, 이 예, 뼈의 관절에도 좋아지고, 이 여러모로 영 좋아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특히 또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얼마 없을까요?
1: 아, 뭐, 그렇죠.
0: 필요하죠, 예. 예.
1: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한 시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그렇게 소화가, 어떤 분들이 식전에 드시게 되면 위를 걱정하지. 이거 소화를 촉진시켜 주고, 간을 도와주고, 콤파츠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호흡계통 도와주고, 전면적으로서 잠이 잘 오고, 변이 잘 통하고, 이런 성분이 종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0: 예.
1: 구변이라는 예. 게 들어갔습니다.
0: 예, 콤파츠. 여러모로 예. 용 좋다 말입니다. 지금
1: 그렇죠.
0: 원래 이, 그게 지금 간이라는 게 어디 크게 이렇게 아픈 증상이 아예 나타나요.
1: 그렇죠. 침묵이상기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어느 순간에 죽을 때 돼.
0: 나가 예. 그렇죠. 뭐 스트레스도 잘 받고 이랬는데 이거 먹고 지금 예. 그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자원 여러모로 용 좋으니까 이, 또 활동도 좋지. 그래서 요, 구경들 전에 활동 들어봐 용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장수로바 미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처방 자체는 결국 가격도 알아주는 가격이고, 이번에 뭐, 한 100원 하게 되면 한 각의 가격이 나오고, 대여 있으면 1000원 또 현금권은 빼주지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장수로방을 그런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저는 혈압이 영 높습니다.
1: 동맥경화하고 네. 죽상경화가 혈액이 죽상경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 연비병을 해가 전족주사도 많이 맞았습니다.
1: 그랬겠죠.
3: 예.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듣고서리 장수로방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서너 달 썼습니다.
1: 예.
3: 예, 근데 효과 영 좋습니다.
1: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예.
3: 예. 혈압,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 큰 문제 예. 해결이죠. 예.
3: 예. 혈압이 원래는 100 한 50시대인데 지금 100 한 30시대입니다.
1: 너무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예, 그런 말인가 하면 이 뼈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골격통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포함된 예, 성분들이. 예.
3: 다리 아파서 그래도 가다듯이고 다리 아파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은 층계로 올라와도 다리 덜 아프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3: 뼈가 예, 이게 확실히 이 장수로바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예.
3: 특히 이 식전에 한번 뭔가 복역할까 온 하루 약을 한번 딱 먹을까 어쩌고
1: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3: 예, 영 편리합니다.
1: 예.
3: 그래서 이 그런 뭔가 이 장수로방 이번에는 이게 저 그런 뭔가 혈압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잠도 정말 잘 잡니다.
1: 잠 잘 자는 성분이 여기 원지가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국경절이 맞이하면서 이 좀 뭔가 뭐 더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우대정책이 1000원 또 빼주세요.
1: 현금권 빼준다는 게 어딥니까?
3: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거 또 많이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501-7766에.
1: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이 제품이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2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장수하자면 오장육부가 좋아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콤팥 공능이 아주 엄지로 꼽히는 중요한 공능 속에 속하게 돼 콤팥이 든든해야만 오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고 그런데 황차 각 기관에 유조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가 하면 구범 배위엔 해서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록각겨라든지 단삼, 지황, 숙지황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름 넣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맥이 나고 그리고 정신이 나고 잠이 잘 오고 식사를 잘하고 여기엔 특히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스거프라든지 텍사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변이 잘 통해야 됩니다. 변이 잘 안 통하면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혈액을 많이 혼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룬찬 통변에서는 여기 성분이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충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지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특히 여기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구변이 들어갔고 진주가 들어갔고 녹각교가 들어갔고 다른 데서 쓰기 어려워하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콤파치 든든하게 하자면 여성 남성 콤파치를 하게 되면 뭐 남성에게만 유사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여러모로 걱정하면 콤파치 화암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남성들 가운데서는 부선종 양해해주는 데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저는 몸속통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네,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관심병으로 썼는데 지금 이 날씨가 추워도 이전에 이번에는 흡심증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1: 예.
4: 여기 흡심 발생할 때는 참 이렇게 묵직하게 영
1: 감각으로 나타나죠.
4: 감각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1: 예.
4: 가슴에 무슨 돌을 뚝 기르고 놓고 이렇게 아프고 어쩔 때 또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막 저기 다리가 왼쪽 발이 막 내리 저리면서 또 요거 아프더란 말이에요.
1: 예.
4: 신조증인가 이게 발을 또 수술 찍어보는 요런 감각도 있고
1: 예.
4: 하여튼 알 좋습니다. 어쨌든
1: 예.
4: 그런데 내가 이거 몸속통 쓰니까 예. 이 아픈 증상이 지금 그만 사라져 갑니다.
1: 막혀서 동통이 생기는 겁니다. 막히지 않으면 동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힌 걸 풀어주는 역할하는 여기에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쓰는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천샹이라든지 이런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제일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막힌 거 풀어줘야 우리 모든 공능이 정상, 혈액을 통해 모든 게 전달되고 노폐물이 실려서 콤파치를 통해서 그 대장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는데 막힌 거 열어주지 못하게 되면 만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사분의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예. 그래 이 신장병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풍이 올까 봐서 겁이 났어요. 이 봉도 예방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그러니까
1: 예방과 치료를 결합합니다. 예.
4: 그렇죠. 그래 용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신장이 든든했으니까 예 뭐나 무슨 일도 하기도 쉽고 예. 담담도 잘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1: 그렇죠.
4: 혈압이 정상 수치 지금 돌아왔습니다.
1: 예.
4: 135 그 좌우로
1: 24. 정상입니다.
4: 예, 정상으로
1: 예.
4: 돌아오고
1: 싶어도
4: 예. 75, 85 이상으로
1: 너무 정상입니다. 예예.
4: 너무
1: 이 제품 자체는 리상적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예.
4: 예, 얼마 좋습니까? 그래서 예. 계속 저는 이 약을 쓰겠습니다.
1: 예.
4: 하여튼 이 약은 어쨌든 안전하고 효과 빠르고 예.
1: 여기 29가지 우수 성분이 포함됐다는 게 모두 또 명약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예. 예.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좋은 약을 소개해
1: 주세요. 아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몸통 쓰고 있습니다.
1: 예.
5: 나는 혈압이 나빠 계속 혈압이 백.

0: 눈도 예, 길게 잘 벗어서 깜빡스럽게 안 보인다. 예. 안 보이다가 또 안에 재수없어 딱 보인다 말입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석교죠. 예, 예.
0: 예, 그래갖고서, 그러고 입술도 어떨 때는 예, 이게 물 씹어지고, 예. 그래, 음식 먹을 때는 입술하고 어떨 때 씹어진다 말입니다. 자꾸 씹힌다.
1: 예, 그때 경락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0: 예, 그래갖고서 나니, 아예 겁이 나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여하자고 이러자.
1: 그렇죠.
0: 예. 예, 이런 공포심이 들어가면,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아, 그래, 야, 그런 것이 이런 조각이 돼서 빵이 쏟습니다. 그런 것도 쏠 때는 그것이 괜찮은 것 돌아서 또 인터 재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듣고, 예, 몽석통 쏟는 게, 지금 우선 혈압조절이가, 예, 혈압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1: 어, 예. 혈압이 조절받는다. 그 심장 공도 예. 이전사로 돌아오는 과세입니다. 심각히 풀리는 예. 겁니다.
0: 예, 그래지, 예, 그도 아예 다면 다리 지어 올라오고, 그도 예, 피부도 푸들푸들하고, 눈도 그렇게 잘, 아이고, 있다, 거있다는 그래도 예, 그런 증상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예, 자수가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지, 심장도 무시니까 계속 나니, 심장도 자꾸 푸들푸들푸들, 그래서 두근거려서 못 살겠습니다. 거기 숨이 참, 그도 놀라고 숨이 잘 올라와요. 예, 이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성 가운데, 예, 그런 증상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예. 무슨 뼈 아픈 것도 많이 났지만 또 방광염을 조금 잘 걸렸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학생답은 방광염이 안 걸립니다.
1: 아, 콤파체 이상이 생긴 경우에 그런 방광염이 쉽게 걸립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0: 예, 그래 고생해서 방광염 얼마나 바쁩니까?
1: 그렇죠. 똥털 심하죠. 예, 예.
0: 그 여실금도 있지. 이렇게 예. 고생했는데 많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 이번 주 우대 활동도 대단히 좋고 하니까 예, 내일 좀 이번 활동에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15가게 10강 주고 1,000원 빼줍니다. 멍석통. 예.
0: 예. 예,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0: 많이 돌려야지.
1: 예.
0: 예.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민서방은 저는 6개월 반 썼는데 나는 백내장 이렇게 진단받았어요. 근데 앞이 뿌옇뿌옇고 그 다음에 또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예. 그 다음 어떻게 눈꺼풀이도 자꾸 내려와요.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3: 하도에서 참가하자고 그래요.
1: 눈과 풀이 떨어지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 약 쓰면 그게 올라갑니다. 뭐 네, 때문에 어떤
3: 올라갑니다.
1: 예예. 예. 그게 주약의 그 근육 무력해지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떤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 모르겠는데 눈떡 내리 덮어서 그 어떤 분들 수술 받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명서방은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간 잔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에 또 청열 해독을 하고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눈병 치료에서 들어간 건 적은데 명서방이 그런 성분이 충족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쁘님이 장수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자꾸 귀에서 소리를 나면, 그냥 고가병도 있고, 특히 밤에 소변 파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1: 콤파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4: 근데 확실히 많이 좀 좋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1: 예.
4: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자꾸 골다리 아픈 얘기라든지 그 증상이 많이 났습니다.
1: 예.
4: 소변 타수가 특별히 잤던 것들 지금 많이 나타지고 있습니다.
1: 예.
4: 이번에 한 40광대를 배달받아 오래 쓰다고 합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40각에 30가구 주고 1000원 빼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4: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일약 2제로 되어 있는 몽약에 속합니다. 드시고 그리고 불편한 부위에다 치매를 따라서 붙이는 이 두 가지 제품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약 몽석통을 쓸 때기다면 여기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야습시간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떼고 다시 그 피부를 희식시킨 다음에 부동한 부위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붙이는 그것도 있습니다.

0: 그거 세워에 따라 붙이는 게, 그리고 전열선이 불편한 분들이 전열선에다 붙이는 그런 그 고약이 또 있습니다. 기후 너무 뭐 약을 쓰면서 이 날씨가 벌써 따뜻한 계절부터 추운 계절로 들어가는 이 한계절에는 기침을 대고 하는 분들이, 가래가 성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지치과려면 지치과를 그 세워에다 붙입니다. 지치과를 목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이가 침혈이 다 거기 그림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신불수는 반신불수 그 세워에다, 유선염에 유선, 어떤 분들은 여성들이 유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유선암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거 제때 염증 제거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래서 이거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 번에 수마시 그 복용하면 저녁에 식사 30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이미 림상 경험을 충분하게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인데, 몽이와 장이의 기본 그 설법이 여기 나오게 있습니다. 백맥병, 그리고 해빌오소, 이게 설명서를 보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는데, 백맥병은 위주로 녹강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빌오소는 위주로 그 골과모병을 치료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던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불편한 게 뼈를 쓰기 힘들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면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쉽게 불러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심장과 뇌혈관의 신강이거나 노강이 생기해서 증상이 여러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중풍은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해도 감각적으로 이상한 감각이 많이 나타나, 쉽게 넘어지거나 말씀이 어려지거나 쉽게 그 깨끼거나,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갑자기 너무 맥이 똑 떨어지고 기분이, 집에 별로 기분 상한 일이 없는데 감기가 막히면서 기분 너무 상하고 우리 집에 아주 불안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몽속통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고 그 불편한 그 부부의 침혈에 따라서 붙이게 되면 빨리 해결받습니다. 어떤 여기 설명해보길 사흘 만에,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막혀서 불편하던 부분이 확 열기는 감 느낀다는,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뭐 치것이 안 들어갔는가 하며, 네,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3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그 수레떡 유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조선족은 경사롭고 즐거운 명절날이나 생일과 결혼잔치 그리고 환갑날이면 떡을 만들어 상에 올리는 것이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습으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들어온 수레떡은 어떻게 생겨난 떡인가요?
1: 네,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조상들이 만들어 먹는 떡은 가공 방법과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그 가지수는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떡 중에서 흰쌀을 그 가루내 익반주하여 김을 올려 동굴 납작하게 만든 흰 정편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맛이 좋아서 흔히 만들어 먹는 떡인데 이 동굴면서도 납작한 정편은 사연 깊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0: 멀고 먼 옛날 우중충한 산들로 둘러싸인 곰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시내라고 부르는 면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살 때 마을에 기어든 외적들에게 양부모를 잃은 시내는 처마를 맞대고 이곳에 살던 바오의 부모들이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바오는 광가에서 들쑥이는 여러 가지 가렴잡새와 외적들이 빈번한 침입으로 비록 생활은 어려웠으나 부모를 잃은 시내를 친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부모 없는 서름을 전혀 모르고 바오의 부모를 친아버지 어머니로 여기며 얼굴에 그늘 한 점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10살이 되는 해의 어느 날 뜻밖에도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곰골 마을의 신보가 고약하고 그 욕심이 많은 강씨 성을 가진 부자 한 놈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바오의 집에 달려들어 시내를 자기 집이 북쪽으로 끌어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 네, 강 부자는 무슨 이유로 시내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0: 네, 강 부자는 시내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빚을 가지고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빚값으로 시내를 데려가겠다는 얼토당토한 구실을 내들며 무작정 시내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직 뼈도 채 물지 않은 이 어린 것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고 그럽니까? 난 절대로 시내를 보낼 수 없어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깊다고 시내에게 정리된 바오의 어머니는 애처롭게 우는 시내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 부자는 바오의 어머니를 쓰러뜨려 눕히고 강다짐으로 시내를 빼앗아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애타게 부르는 시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뒷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갔던 아버지와 바오와 달려와 보니 시내는 없고 마당가에는 어머니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오 아버지가 분기가 치밀어 올랐으나 건세와 재물을 믿고 기세 등등해서 날치는 강부자와 맞서봐야 다갈로 바위 치는 격이라 한숨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바오의 어머니는 매맞은 어혈과 시내를 빼앗긴 심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한이 많은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집안 살림은 더욱 힘들었으나 바오와 아버지는 손에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야장질과 술에 만든 일을 하면서 강부자가 부르는 시내의 빚값을 갚기 위해 아글탁을 애썼습니다. 바오는 할아버지 때부터 작은 야장간을 차려놓고 여러 가지 쟁기를 만들어 특히 수레를 잘 만들어 링근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바오의 집을 수레집이라고 불렀습니다.
1: 네, 강 부자에게 끌려간 시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0: 네, 강 부자의 그 북쪽으로 끌려온 시내는 가진 천대와 밀실을 받고 고된 일이 시달리는 속에서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 어느덧 한창 피어나는 꽃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놈은 비록 허름한 몽당 치마저고리를 몸에 걸치고 있었으나 아침 이슬을 먹으면 꽃망울처럼 곱게 피어났습니다. 이처럼 곱게 번지는 시내를 보면서 녀석에 미친 강부자는 음흉한 속성을 품기 시작했으며 자주 그에게 눈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강부자의 그 흉물스러운 세모눈이 자기 몸에 와 닿을 때마다 시내는 바오가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더구나 일이 힘들고 적적할 때는 바오가 생각을 더 났습니다. 그때 바오는 아무를 애써 시내의 빚값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강부자와 그의 아들 몫으로 3년 전에 국경을 지키는 일에 나가게 되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강부자의 집에서 시내를 데려간다는 약속을 받고 떠났던 것입니다. 바오가 떠나간 지 3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못 돌아올까? 신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오를 생각하며 그가 돌아올 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 네, 바오가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했군요.
0: 네, 곰골 앞벌에 푸른 곡식들이 한창 키도둥하는 자라들 음력 6월 15일 유도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정들은 시름터로 모여들어 앞 마을과 뒷마을이 편을 갈라 시름판을 벌려놓았고 직집 마다에서 너희들은 구슬알 같은 유두면을 만들고 색다른 음식을 만드느라 땀을 흘리며 일하였습니다. 어제처럼 대흥강에서 금방 집으로 돌아온 바오는 이곳 시름꾼과 시름을 하여 이긴 기분에 들떠서 땅을 들으려 물가로 찾아 걸음을 옮기면서 물가에 들어온 버들가지를 헤치던 방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버들숲이 들어온 느럭바위에 금슬같은 머리를 빛질하고 있는 아름다운 천혜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래알 같은 새까만 눈동자와 발그레한 두 보름에 앵도알처럼 빨간 입술, 어깨를 내리덮어 흘러내린 머리칼, 허리가 짤룩한 몸에는 대번에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낫 이거 보였는데 어떤 천혜일까? 천혜를 바라보던 바오는 남몰래 훔쳐보는 것을 저스러워서 하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1: 네, 혹시 신혜를 만난 것이 아닌가요?
0: 네, 그 바람에 천혜가 깜짝 놀라 어마나 하고 하면서 바오 쪽으로 몸을 들여서 넌 사람이냐 귀신이냐? 반달 같은 눈썹 아래 동그래진 고운 눈과 마주치자 바오는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귀신이라뇨? 아니, 저 놀라움에 젖은 눈으로 바오를 바라보던 천혜의 얼굴에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너 신혜 아니냐? 그 말에 어마나 바오 오빠 언제 돌아왔어요? 하고 묻는 말에 바오는 어젯밤 늦어서 집에 들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혜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그리며 기다리던 바오였구만 그가 갑자기 중놈한 총각으로 변하여서 나타나자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들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신혜를 대하자 바오도 입이 얼어붙어 한동안 서성거리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1: 네, 갑자기 만나니 서로 어색한 거죠?
0: 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귀뿌리가 빨개져 머리채만 매맞은 신혜는 늦어서 그만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고는 강부단의 집을 향해 송송히 걸어갔습니다. 신혜, 내 인차 찾아갈래? 신혜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바오의 가슴 속에서는 애틋한 연민이 정이 차올랐습니다. 유도날마저 부엌에 박힌 신하가 불쌍했습니다. 하루 종일 신혜를 데려와야 한다. 바오는 속다짐을 하며 시원한 맑은 물에 몸을 담궜습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곱게 피어난 신혜를 보고 난 후부터 바오는 이상한 감정이 포로되어서 무슨 일이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김을 맬 때면 일왕 위에서 신혜의 얼굴이 얼룩거렸고 나무를 찍으면 도끼날로 그의 모습이 어려워왔습니다. 자기의 이러한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하루 이틀 바장이 된 바오는 불쑥 강부자가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부자의 소설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강부자님, 내가 돌아오자 인차 신혜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왜 한 달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나이까? 대청 마루에 앉아 바오의 쩍 벌어진 어깨와 무쇠덩이처럼 단단해 보이는 주먹을 쳐다보고 난 강부자는 열분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찌 약속을 잊었겠냐. 요즘 손님들을 찾아 부엌 일거리가 많아서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게. 강부단은 바오에게 어서 돌아가 기다리라고 말하며 속으로 코숨 쳤습니다. 제까지 이렇게 시내를 데려가겠다고 시내를 더 붙잡아두면 방법을 짜내겠는데 강부단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눈을 내리감고 궁리를 짰습니다.
1: 네, 강부자가 시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곰골 마을의 앞선 봉화대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봉화가 타오르자 국경과 민접한 곰골에는 군사들은 많은 그 병장기와 수레를 보장하라는 군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령을 받은 강부자는 한동안 속이 타서 머리를 싸지고 끙끙거렸습니다. 병장기가 수레를 보장하려면 야장기가 수레를 만든 데서 능한 재주가 있는 바오가 있어야 고울에다가 야단감을 차려놓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병장기와 소리를 제대로 대줄 수 있는 것입니다.

0: 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목까지 합쳐 수다를 3년을 살러 돌아온 바역의 시내를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었으니 이제 와서 또 그 나가라고 할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오가 수다를 나간 홀로 지내며 병이 든 그의 아버지가 운신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바오를 대신할 놈은 없지 어떻게 한다 한참 생각을 꾸리던 강부자는 그렇지 하고 무슨 공기가 떠올랐던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깝기는 하지만 시내를 내어올 수밖에 없다. 시내를 바오에게 시집을 보내주고 그 다음 강부단 즉시 안방 주인에게 분바에 어떤 날 잔치를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1: 네, 강부자가 바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0: 네, 바오와 시내는 강부자의 갑작스러운 변덕에 욕은 있었으나 서로 바라던 대로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는지라 하늘나라의 복숭아를 얻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술래집 며느리가 된 시내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고 고생하며 살아온 바오와 시아버지에게 정성을 다 바칠 마음뿐이었고 바오와 그의 아버지는 그동안 고생한 시내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느라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오고 가는 사랑 속에서 그들이 행복한 생활은 불과 며칠밖에 못 되었습니다. 강부자가 바오를 불러드렸습니다. 바오, 자네도 저 앞산에 오른 봉화를 보았겠지? 그 무렵에 바오가 예, 보았소이다 라고 대답하니 앓고 있는 아버지가 방금 혼례를 치른 시내를 생각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쩌겠나 병장기와 술의 동원령이 내렸으니 자네가 아니면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니 내일 준비를 갖추고 떠나야 하겠니? 강부자 놈이 웃음 어린 세모을 쏘아보는 시내의 가슴에는 배리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놈이 신양이 욕심에서 선심이 나온다 했더니 그런 신보가 있었구나. 자기 몫이 위태하니 그 시내를 보내주고 나를 끌어낼 생각을 했구나. 하지만 내가 원래 외적을 치는 싸움에 나가려던 참이나 가타부터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바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가만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바오는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1: 네, 바오가 외적을 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거죠.
0: 예, 허나 정작 몸 좋은 눈 아버지와 행복이 겨우 있는 시내를 보니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고 배창 바라지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시내가 바오의 행동이 이상스러웠던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내, 날이 밝으면 난 전장으로 떠나야 하오. 아버지와 시내를 생각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제 땅을 지키는 일에서 싸움에 나갈 결심을 내렸소. 그 말에 시내가 그랬군요. 저는 외적들에게 부모를 잃었는데 끝이 싸움터로 나가는 랑군이 앞길을 막겠소이까? 아버님은 제가 잘 돌봐드리겠으니 마음을 놓으소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방어는 나를 위해 수년 세월을 흘러 살아오며 없으며 고생한 아버님한테 잘 돌봐줘 라고 하면서 시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속삭이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왔습니다.
1: 네, 바오가 시내와 갈라지게 되었군요.
0: 네, 전장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바래주며 동골 마을 남녀노소가 모두 나섰습니다. 시내, 아버지를 잘 돌봐줘. 그리고 시내도 앓지 말고 잘 있어. 부디 몸성이 돌아오시와요. 바오는 시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누런 향수가 끄는 술에 올라앉아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술의 바퀴가 굴러가며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뽀얀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덜커덕 걸으며 굴러가는 술의 바퀴를 시내는 하염없이 바라보한 뒤 한 바퀴 두 바퀴 굴러가는 술에는 앞선 급으로 사라졌습니다. 날과 달이 흘러 한 해가 지났으니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내는 매일처럼 외적을 처음 물리치고 바오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좀처럼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양군님이 돌아온다 해도 무슨 낯으로 만날까? 바하가 싸움터로 나간 후 정성을 다하여 돌봐드린 지성이 은을 냈던지 자리를 타고 일어나 일손까지 잡으셨던 아버님이 두 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새아버지가 돌아가자 신하는 외로움과 고독이 쌓여 더욱 더 양군이 그리워졌습니다. 이후 내년들이 자주 찾아와 유례도 해주고 일손도 도와주었으나 그는 원래 이지가지 할 데 없는 홀몸인데다가 요즘은 그 어디에도 터놓을 수도 없는 일로 벙어리를 냉가슴 알듯 속만 썩이었습니다.

0: 시내가 의지할 때가 없게 되었군요.
1: 네. 한편 시내가 홀로 남게 돼서 마침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강부사가 여지껏 속에 품었던 영웅망을 이루어 보려고 시내의 집에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강부사는 시내가 승리를 위를 보듯이 외면하자 밤이면 도적고양이처럼 남모르게 그의 집에 스며들어 가전 가마리스를 내려 놓으며 지근거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신하는 집으로 내들과 함께 떡방을 지어놓고 얻어서야 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에 조용히 들어와 나야 문고리를 당기던 신에는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놀라 문밖을 굳어졌습니다. 강부사가 자기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신에 방어는 싸움에서 잘못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한평생 잘 먹고 잘 있게 해주어서 신에는 전장에서 나간 바울을 모욕하는 그놈이 증오스러워서 입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서 들어오게나. 징그럽게 다가오는 그놈을 보는 시내는 독사가 몸에 감기는 것처럼 오싹해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곳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0: 네, 강부자가 너무나도 파렴치한 인간이군요.
1: 예, 시내는 밤이 깊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방어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던 강부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살아 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강부자가 나를 속여보자고 한 수단이야. 난 랑군이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리겠어. 신하는 마치 눈앞에 있는 강부자에게 말하듯 마디마디 씹어놓았습니다. 홀로 속다짐을 하며 마음을 굳게 먹으니 신하는 랑군이 꼭 살아서 올 것만 같은 믿음이 뚝 확고해지며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눈을 살며시 감은 신혜는 꿈나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덜커덕 덜커덕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련이어 들려오고 맑고 푸른 하늘에 기러기떼가 줄지어 날아가며 저 멀리 우글구글 뻗어간 산구빈돌이에서 황금빛 황소가 네 굽을 놓으며 달려오는 뒤 수레 위에는 바하고 앉아 한 손에 곱비를 잡고 채찍을 휘두르고 대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삽자문밖에 수레가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수레 바퀴가 모자라 아직 싸움이 끝나지 못했소. 바하는 한마디 말을 던지고 수레에서 내려 마당가에 쌓아뒀던 바퀴들을 싣더니 다시 수레를 씩 몰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랑군님, 신의가 소리를 치며 두 팔을 벌리고 붙잡으려 하는데 사방에 안개가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않고 황소의 거친 숨소리가 끝없이 흘러간 소리의 바퀴가 점점 작아지며 아득히 무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시내가 꿈을 꾼 것이죠.
1: 네, 꿈속에서 헤매던 시내가 놀라서 눈을 뜨니 사회는 지어죽은 듯 고요했고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시내는 뜰에 나서서 무별이 청청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신령이 있다면 저의 장군님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다가 집안에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였으나 머릿속에 창을 꼬나들고 바오가 아니면 그 소설에 의해 앉아서 달리는 바오가 환영으로 나타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창가로 희미한 빛이 비치다 신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8월 추석 날이어서 마을에서는 물론 장정들은 싸움터로 나갔으나 외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온다는 승전 소식을 받고 풍수대로 씨름 경기와 길산 내기 근에 뛰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삽자문 밖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러대는 새벽같이 울음소리가 드나듯이 시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같이가 울면 그날에 기쁜 일이 있거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랑군이 돌아올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닐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내는 불시에 오는 랑군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0: 네, 시내가 랑군님이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리는 거죠.
1: 네, 기분이 상쾌해진 시내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쓸어나와 뒷창문을 열어 제끼던 신하는 마당가에 쌓여있는 수레바퀴가 눈을 찌르며 안겨들자 가슴이 아란해 났습니다. 수레는 바퀴가 날개야 바퀴가 든든해야 달릴 수 있거든. 혹시 바하가 싸움판에서 바퀴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바하를 생각하며 갈라터진 손으로 바퀴를 만지며 말하던 시아버지 목소리가 지금도 귀천에 쟁쟁하게 우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저 바퀴를 모아 장군에게 보낼 수 없을까? 그랬으면 땅 속에서라도 아버님

0: 그렇게 기뻐하시겠는데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신에는 이웃 내인들이 떡가루 한 집을 머리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서야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에고 신에는 또 장군을 생각했나 보지. 그 말에 신에가 복동이 어머니 글쎄 어젯밤 꿈에 랑군님이 집에 오시더니 저 마당가에 수레바퀴들 싣고는 시행함이 사라져가는 게 아니겠나요? 하고 대답하니까 아유 정말 좋은 꿈을 꾸었구나. 꿈은 곧 반대로 나타난다고 하였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혜가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이웃들의 위로의 말에 신혜가 신심이 생기겠네요.
0: 예, 신혜는 마음속에 큰 기대가 생기고 가볍게 일손을 놀려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북에서 음식을 만들며 잔뼈를 굳혀온 신혜는 이 일을 불이 번쩍나게 헤어졌겠습니다. 버들같이 같은 작은 손에 얼마나 잽싸게 움직였는지 어느새 끓는 물에 익반주한 하얀 밀가루가 시루해서 들어앉아 뽀얀 김 속으로 묻혀 들어갔습니다. 싸움터에서 정말 수레바퀴가 모자랄까 신혜는 시루 안에서 흘러나온 뜬김을 보면서 김이 다 오른 떡반죽을 시달아면서 오로지 바우 생각만 했습니다. 싸움터에 수레바퀴가 모자라오. 신혜는 줄곧 꿈속에서 외우던 랑군이 말을 곱씹어보며 손에 익은 솜씨의 떡반죽을 이겨가며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둥글둥글하게 떡을 빚어 나갔습니다. 신혜 칼도 없이 떡을 어떻게 자르나. 떡을 자르라고 신혜에게 칼을 내밀어 주던 여인은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져서 신혜가 만들어놓은 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복동여마 이 떡을 좀 봐요. 어쩌면 동글동글하게 한 게 꼭 수레바퀴 같아 보이는군요. 뭐 수레바퀴 떡 어디? 아이고 정말 수레바퀴가 신통하구나. 칼로 자른 떡보다 동실동실한 게 더 정말 더 곱기도 해라. 신혜는 무슨 정신에 이런 떡을 빚어놓은지 자신도 잘 믿어지지 않아 떡을 보고 또 봤습니다. 아마 나의 혼이 어젯밤 꿈에 흘러버린 것이 분명해. 혹시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많이 빚어놓으면 이 바퀴 덕에 실려서 싸움을 이겨도 장군이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신혜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내인들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복동이 엄마 오늘 떡은 모두 이렇게 빚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내인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1: 네, 수레바퀴 떡이 이렇게 되어 생겨났군요.
0: 예, 오로지 싸움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신혜의 뜨거운 마음에 감복되어 내인들은 신혜와 서로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바퀴살 모양의 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떡에는 참기름을 발라 놓으니 기름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떡은 금시라도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혜와 내인들은 정성들여 만든 떡을 그릇에 담아이고 들꽃이 피는 언덕길을 지나 싸움터로 그네터로 올라갔습니다. 수레집 며느리가 오늘 별스럽게 환해졌구나. 글쎄요 하늘의 선녀가 부럽지 않소다. 자기를 생각해주는 마을 내인들이 고마운 마음이 미쳐와 신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네에 올라선 신혜가 무릎을 굽힐 때마다 내인들은 합심하여 소리를 쳐주었습니다. 치마 허리를 잘라고 하게 동의하면 신혜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몇 번 하더니 어느새 앞산 중턱으로 몸을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어 딸랑하고 방울을 차는 소리가 울리자 관중들이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 모습을 양군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하랴. 벌써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신혜는 구르던 발을 멈추고 그네틀의 몸을 인지하여 멀리 앞산꾸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신혜의 눈길은 한 곳에 주시되었습니다. 산꾸비를 돈 그 길 위에 무엇인지 작은 점이 보여왔던 것입니다.
1: 네, 신혜가 무엇을 보았죠?
0: 네, 신혜가 눈을 비고 다시 살펴보니 분명히 굴려오는 것이 수레였습니다. 혹시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면 랑군님도 신혜는 그네가 채나 묻기도 전에 굴러떨어지다시피 땅에 내려 모여드는 내인들을 밀어내며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목에서 겨벌레가 나고 숨이 차올랐으나 그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흘러내리는 신혜의 물이 앞에 있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물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수레 하나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신혜가 안개가 피해듯 우여 눈을 부비고 수레를 유심히 살펴봤으나 수레를 끌고 온 손은 누렁이가 아니었고 수레 위에 그 사람도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구나. 맥을 놓고 땅 위에 부쩍 주저앉은 시내는 연이어 솟아오른 눈물을 저고리 소매로 훔치며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거 시내 아니야? 눈앞이 캄캄하고 귀가 멍해지며 제 욕심에 잠겨 있었던 시내는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정신을 가다듬었던 것입니다. 시내, 시내, 목소리는 귀에 당군이 응글진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1: 네, 바오가 돌아왔군요.
0: 네, 하나 그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억대와 같은 바오가 아니라 빛골이 상접한 남모를 사람이었습니다. 시내, 나야, 바오란 말이야. 그제야 랑고를 알아본 시내는 엎어질 듯 넘어질 듯 달려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시내가 쇠바퀴같이 생긴 동글 납작한 떡을 헤이고 전장에 나타나지 않겠소? 그 말에 시내가 아니 그럼 랑구님도 어쩜 똑같이 쇠바퀴 꿈을 꾸었을까요? 하고 자기도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고 바위 뒤를 따르던 전쟁터의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왔네요.
0: 예. 네. 감격적인 상봉을 하던 금골 마을 사람들은 넓다란 잔디밭에 빙 둘러앉아서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자, 모두들 이 떡을 보세요. 시내가 얼마나 수레를 타고 돌아온 남편을 애타가 기다렸으면 이렇게 수레에 박힌 모양의 떡을 빚었겠나요? 복동이 어머니가 너스레를 늘어놓으며 바오에게 먼저 떡을 집어주자 사람들은 저저마다 떡을 집어들면서 시내의 뜨거운 정성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 공골 마을 노인들은 동굴 납작하고 수레바퀴 모양이 문양이 새긴 이 떡을 수레떡이라 부르면서 명절이나 생일날, 잔칫날들에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또 봄에 파란 해석이 도달할 때면 쑥을 삶아서 우려서 파란 쑥떡을 또 빚기도 하였습니다.
1: 수레떡의 유래에는 참으로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구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3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2: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양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 심리방을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하고 이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야생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중약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약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야생약재인가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고 토양이 좋은가 나쁜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같은 이름을 가진 예를 들면 홍화라 해도 예, 이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서상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그 서홍화에 이게 우리 서상이 홍화를 서홍화라기도 하고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이런 홍화하고 일반 지역이 홍화에 이게 완전히 약효과가 다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병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단 얼마라도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좋은 약재가 항상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장약 심내방에 들어있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예, 특히 이 장약 심내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서홍화의 이 홍경천 이 두 가지 약재는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런 야생약재입니다. 예, 서홍화는 4,500m 이상에서 자라고 그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라는데 산소 서상량이가 특별히 많은 약재이죠. 예,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원전 1762년 51세의 건륭 황제가 세 번째로 남하로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갑갑하면서 얼굴을 바늘로 찔그는 듯한 이런 참기 어려운 통통을 느꼈답니다. 예, 그리고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해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예, 숱한 명의들이 많은 방법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예, 때마침 장족이사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황제의 병을 진찰한 후 홍경천하고 서홍화 이 두 가지 장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답니다. 예,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초책에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륭 황제는 고대 황제들 가운데서 제일 장수한 황제입니다. 예, 89세까지 앉게 됐는데 서상이 그런 이 제마가 홍경천하고

0: 소홍화 이 두 가지 성약을 주요 원료로 한 이런 약을 드시고 풍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 후에도 35년 동안 왕위자리를 보존하면서 정치를 계속했습니다. 예, 우리 장약심리방 지금 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우대활동이 아주 큰 우대활동입니다. 예,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대활동인데 이번 이 특별 우대활동에서는 장약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심리방 본약 1곽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장약심리방 1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36곽을
1: 네.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나도 얘 예, 심리방 먹고 서도 얘 심장이 따가워서 얘 집에 오금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0: 예.
2: 또 밭으로 따라다녔습니다.
0: 예.
2: 이 심리방 먹고 어찌 도와줬는데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0: 하하. 예. 그런 분들이 예. 많습니다, 예. 지금. 예.
2: 예, 그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허리 달아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허리 달았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아집니다, 그렇게. 허리
2: 예. 예. 좋아서 되고 얘 속이 자꾸 그러더, 예. 변비 있던 것도 많이 해결됐어요.
0: 예, 좋아집니다.
2: 예. 그리고 예, 예. 머리 다발성되게 해서도 머리 항상 어지러워서 대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런데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도 어리분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이제 점점 더 좋아집니다.
2: 예, 그리고 혈압조절도 영 잘 깊더라고요.
0: 예, 이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2: 예. 예. 예. 그래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얘 친구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아 예.
2: 예 심장병이 심하고 뇌증통 조금 왔습니다.
0: 예.
2: 예. 심장이 심해져서 밤에 심장이 돌고 뛰고 갔다 해서 숨이 올라갔대. 대여섯 번씩 더 일어나서 심장을 두드리고 암말 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던 게 예. 예. 그러던 게 있어. 심리방 먹고서 많이 좋아졌다며 이랬기다.
0: 아 좋아 꼭지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런 약 세상에 있는가 하면서 이런 약 오늘도 쏴졌다고 그랬습니다.
0: 아, 심장병으로 네.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뇌중풍이 온 이런 분들한테는 이 약이 복음입니다. 예, 꼭 이 약을 쓰십시오. 그런 병이 온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았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전화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0: 하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3: 선생님, 나도 어떤 장약 심리방에 어떤 넷다를 먹었습니다.
0: 예.
3: 그전에는, 먹기 전에는 혈압이가 아니,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도 하고.
0: 예.
3: 위도 좋지 않고, 고갑병도 좋지 않고, 특히 잠 자지 못해가지고, 투예순환, 투예순 먹고 안 되면 또 안주도 먹고,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심리방 먹은 후부터는 예, 어쩐지 한 달부터 먹으니까 예, 잠이 영 잘 온다.
0: 예.
3: 그래서 지금은 예, 안 된 것 되고, 심리방 그, 뭐랄까.
0: 투예수.
3: 깨고, 예.
0: 다 떼지.
3: 그래도 혈압이 예, 영, 잘 조절된다. 그래서 정상적도 매일 반씩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데 매우 좋습니다.
0: 예.
3: 아까는 더 말할 때도 없고 그래서
0: 얼마 좋은지 모르는데
3: 내 이 나이에 예. 무칠라도 그 매일 다닌다. 그래서
0: 얼마 좋습니까.
3: 걸어갔다 왔다 하고 하루에 그래서 한 8,000보씩 걷습니다.
0: 아유 간단치 예, 않습니다. 이렇게. 86세 고령에 그렇게 예 정말 간단치 예. 않습니다.
3: 네,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 약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는 인생에, 그래서 이 약을 그래서 계속 복용할 계획입니다.
0: 예, 그렇게 하셔도 네, 되는 이야기입니다.
3: 계속 이번 활동에 꼭 참가하겠습니다.
0: 이번 우리 활동에

0: 소챔파. 예.
1: 예. 예. 건강하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냉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0: 지금 우리 약을 잡수고 계시죠? 예.
1: 네. 간도 손상받고 콩밭도 손상받고 위도 손상을 많이 받은
0: 많이 약이 끓었습니다 원래.
1: 예. 예. 그런데 예, 맨 말에서 마 선생님이 예, 이 장약 식예방 강의를 듣고 이거 먹기 시작했는데 일곱 달 사후 먹은 후에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 닷새, 일주일 점차적으로 약을 감량하던 데로부터 예, 선생님의 알려준 녹제 비법을 같이 쓰니
0: 예, 그런데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지요, 예?
1: 네. 여섯 달 만에 지금 장약 심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저는 또 이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야, 이 누가 불러 어째 그렇게 무거운지.
0: 아, 맞습니다. 예. 그 중풍이 온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1: 예, 네. 먹어봐서, 예, 눈을 뜨지 못해서 막 손을 잡아 당김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요, 예. 그래, 먹어도 머리 무겁지, 머리 아프다 하면서, 전등편 하루도 몇 번씩 먹었댔습니다,
0: 아, 지금. 그런 분도 있습니다.
1: 예. 예. 이렇게 고생하다, 정말, 이 심리방 먹으면서 전등편이 되지. 야, 약을 먹어보니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은 정말, 처음입니다, 내가.
0: 그렇죠. 있어 본 예. 사람이고 사람다. 아, 이야기 정말 좋구나 하는 거 안다 말입니다.
1: 예, 또 예. 이야기도 보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해발이 높은 곳이 야생약대고, 공정토는 5,400m 이상이고, 다른 약대는 또 4,500m 이상이고, 또 서당에서, 예, 이런 황금으로 보는 약대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0: 맞습니다, 예.
1: 예, 또 하루에 세 번씩 딱 먹으면서, 예, 병이 심한 거 딱딱 견제하면서, 예, 치료해주는 약이다 그런지,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써보니 정말 이만한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 선택을 잘 하신 거죠.
1: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지, 사지가 자꾸 덜이고, 소변도 자꾸 했는데, 야, 이 약도 여러 매를 효과 줘서 너무나 지금 기분이 좋아합니다.
0: 아, 예.
1: 예, 정말 약 써보니까 예,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는 느낌이 더 받게 됩니다.
0: 아, 그렇죠, 예.
1: 예. 그래, 예, 우리는 또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했는데, 내 동생이 지금 한국인인데, 가도, 저기, 뭔가, 우리가 먹고 효과 본가, 자기도 먹게 돼서 싸서 보내는데, 심장이 그리 두근거림에 그것도 후들후들한 게 심장이 좀 많이 좋아졌죠.
0: 그렇습니다. 좋아집니다.
1: 꼭. 예.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그냥 머리 아프는 게 혈압이 온정됐지. 그래, 나니까, 예, 지금 맥이 난다며, 지금, 예, 식당이라 하는 게 지금 정신 난다며,
0: 아, 예.
1: 예. 그래, 이번에 우자 활동이 좋다니까, 예. 오늘 지금 배달받아 자기들 부채달라 해서 지금 오늘 배달받자, 그럽니다.
0: 이번에 36곽 사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이번에 이런, 같은 이런 우자 활동에 참가하려면은, 예. 우자 활동, 큰 우자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 우자 활동 놓치기만 하면 1년은 덜 기다려야 되는데, 36곽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드리는데 이 장약 심내방 6곽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큰 우리 활동이죠. 예? 그리고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리죠.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어찌는데?
0: 예, 말씀하십시오.
3: 예,
0: 들립니다.
3: 그런다. 자기가 신내방을 먹으러 한답니다.
0: 예.
3: 저는 신근경세 신대를 받고 또 뇌경색도 두 번 놓았어요. 이 장약 신내방을 먹기 전에 아, 요한링이 실에서 거기서 1년에 몇 번씩 거기서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신장 이병이 발작 할 때는 어지럼증이 생기라고 신장에는 통식이 통신합니다.
0: 맞습니다.
3: 이 신장병이 그저 알 수 없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지장성이 통신하고 숨이 차면서, 너무 바쁘니까 땀은 빨빨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0: 예.
3: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는 정말 병원 입원하야 마야지. 그래서 입원하고 나오면 또 제대로 했네, 오제대로 했네. 이러는 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작년 10일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은 후에는, 예, 병원 입원을 모르고 산다.
0: 아, 예.
3: 병원 입원하야 하니까 돈도 전략했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고혈압 환자잖아요. 고혈압 약을, 예, 소

0: 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당에서 네 방을 먹은 다음에, 이 당에서 네 방을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면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면서, 혈압약을 갔냐 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유의사를
1: 확, 예, 맞습니다.
0: 예.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이게 먹은 게, 혈압조절이 그렇게 너무너무 잘 된다.
1: 예.
0: 그래 나서 아홉 달 만에, 이 당연히 내 방 먹은 것도 혈압조절이 무슨 너무 잘 된다. 그래서 당연히 내 방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당연히 신랑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바이들이 점점 면세가 있으면서 신호초월병이 항상 머리가 어지럽지게 나고 전열성염도 있고 그런지 이약 먹고 지금은 여러가지 병이 하나하나 해결돼서 우리 둘이 다 이약 먹고 전라 효과를 살고 지금은 영건강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약은 먹어볼까나, 예. 아예 먹어본 사람 모르는데 먹어볼까, 좀 소장이 하게 돼. 그러지. 정말
1: 완전히 다르죠.
0: 효과 바르고, 예. 이런 약이까지 난 처음 먹어봤어.
1: 그렇죠, 예.
0: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예.
0: 이런 약을 어찌 아예 먹겠습니까? 예.
1: 맞습니다, 예.
0: 이번 활동이 또 얼마나 좋았을까. 두 명들 활동이 상관없어.
1: 큰 우리 활동이지금까지는 완전 전례 없던 우리 활동인데.
0: 우리 동무에, 얼굴마다 활동실에 가서 돈을 오는데 우리 활동실에 동무 한 동무 있는데 그 동무 딸이 병원에 검사하니까 어제 오른쪽 옆에 경동맥 빵칼이 3.3mm짜리 두 개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영 힘들어 한다면서 겁이 난다면 이래다 뭐 젊은 게 부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빵칼 가더라도 부위 나오지 뭐. 예, 그래서 물어본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나 할 수 있는가, 자꾸 물어봐달라.
1: 좋죠, 예. 이렇습니다. 예. 이 빵칼이 두께가 한 2mm를 초과하면은 피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대뇌의 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 3.3mm라는 거는 중등 정도로 큰 거 말합니다. 이분이 깼거나 중등 정도로 큰 이 그 빵칼이가 두 개나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그 경동맥이 빵칼이 있다 할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피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뇌효혈이라는 게 오게 돼가지고서니 지금 그 뇌경색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경동맥 빵칼이 지금 어떤 분들은 그 단단한 그 이응 빵칼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로암 빵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잉 빵칼, 로암 빵칼 다 있죠. 예. 단단한 빵칼, 그리고 부드러운 빵칼. 예. 이런 게 다 있는데,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이 빵칼이 있는 분들은 꼭 그저의 그 이 빵칼의 혈전을 녹여주고 혈지를 내려주고 예. 오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같은 거는 이 잉빵콰를 그 녹여주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좋지만 아 그 란빵콰를 녹여주는데 그게 또 조금 힘듭니다. 예. 그런데 요게 이 란빵콰를 그 녹여주기 위해서 예. 그 일반적으로 이게 란빵콰이 생겨나면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죠. 예. 그래서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그 이런 질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란빵칼도 쉽게 생기 아니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잉빵칼도 좋고 란빵칼도 좋고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꼭 그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하고 지룡,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빵칼을 그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호흡을 통해가지고 또 체외로 배출시키고 땀을 통해 또 체외로 배출시키고 그리고 대소변을 통해서 그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예. 이 경동맥 빵칼, 잉빵칼도 좋고 란빵칼도 좋고 이런 걸 녹여줘서 그 소분자로 만들어서 이 그 밖으로 내보낸 뒤 우리 장약 심리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지금 이사 안사 들고서 야 이렇게 좋은 약 없잖아요.
1: 없으니 예, 이렇게 정말 좋은 약이 없습니다. 이사 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0: 예, 이사 17979번.
1: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도 12여 년간 건 20년 됩니다.
1: 예.
0: 대답이하고 살던 환자인데,
1: 예.
0: 방송에서 예, 선생님 강의를 장약심리방에 대한 그 뭐니까 약이 공론, 그 다음에 환자들이 또 호전 반응 이런 거 다 듣고서 예, 나도 이야기에 대한 호감 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8달부터 선생님 지도하에서 결합하고 감량하고 기도하는 누리면서 또 다른 녹색방 비법으로 결합했었더니
1: 예.
0: 지금은 건 2년 되는데 다시 파도 없이 결합하고 나이 먹어도 결합은 요즘 근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좋죠.
0: 제일 큰 거 치안 폭탄 안고 살던 심정이 지금 시름 나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다발성이병 세월이 냈으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흉하고 경력이 없고 소리 나고
1: 예.
0: 안개 끼고 먹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맛쓰게 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1: 예.
0: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다른 약 먹던 거 다 끊었습니다. 지금 이것만 먹고 있습니다.
1: 이 약만 잡사도 됩니다.
0: 예.
1: 예.
0: 그래, 요실금이 있어서 또 어디서 밖에 외출한다 뭐 변속도 찾고 근심에 커서 태산가 됐는데 지금은 예, 그 증상이 많이 줄어도 어느 예, 요실금이라는 그 신뢰할까봐 그 걱정하던 근심이 없습니다.
1: 예.
0: 밤에 부서 한두 번 일어나면 다 되고 예, 옛날에 네 번, 다섯 번 일어나니까 밤에 자지 못할까 이튿날 머리가 더 띵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관절도 예, 다시 무릎 추천 거 무게에 대해서 꺾지 못했습니다. 붓으니까.
1: 예.
0: 근데 지금 붓지가 다 내리고 예,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3층도 씽 하면 올라올 수 있고 예, 아, 정말 효과 정말 잘 보았습니다.
1: 그 관절에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0: 예.
1: 예.
0: 그래 이번에 또 저기 뭐니까 배달 받아왔습니다. 남편도 또 심혈관 질병 있고 해서
1: 예.
0: 그리고 이번에 주변에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모두 이야기를 건강하고 탄산을 아끼지 않을까
1: 나 그렇습니다 이야기 요가 예. 먹는 이야기입니다 소개를
0: 예 요가 입니다 말이에요 예. 돈 벌자고 함까 무슨 아이디어인가
1: 그렇죠 예.
0: 네, 그래 친구의 뭐 뭐니까 주자도 두 개나 하고 심장도 아이 좋고 또 이렇게 뭐니까 그 혈압도 높고 이런 친구가 이제 이야기 지금 쓰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답니다. 이번에 할 때 특별하게 좋을까 안개도 장기적으로 먹는 게 우리 좋을 것 같다고 먹자고 할까나 아 자기도 오늘 지금 36숟갈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먹겠다면 좋았습니다.
1: 손님이 이렇게 지금 이 방송에 참가해서 분享하고 지금 약을 그 사람 거 지금 띵해 주셈까 이럴 때 우리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이 이게 900g짜리인데 이거하고 또 동인당 유기농 꼭 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의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네, 2417979번입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그 중풍이 온 분들 중풍 치료에 아주 이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이 온다 할 때 그 어혈이라는 게 이게 깊숙이 막히면은 깊숙이 몸에 있으면은 문제 생깁니다. 예. 어혈이 제가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에 와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 와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한다. 예.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예. 제일 좋은 성분이 천궁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묻게 하죠. 예.
2: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렸다는데 녹공에 걸려서 용고상하다가 서리 예,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 심리방에 썼는데 예, 지금은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3: 정상적인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1: 예.
3: 원래는 혈압 조절 안 돼가지고 소리 혈압이 높아가지고 소리 얼도 안 해가지고 녹공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몇 달 그래서 한 2년 거의 고생하고 이랬대는데 예, 거기다가 소리 손이 써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밤에 자지 못하고 소리도 발음 못 넣고 거기다가 변비 있고 위 나빠 밥만 먹고 한 해 마사지까지 다 마사져가지고 소리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더 말할 데 없이 치료는 다 했습니다. 치료를 하자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오른쪽이 또 팔을 떨고 입에 오른쪽이 떨고 이래 됐습니다. 예, 들랑들랑 고생 다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강의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빵 썼는데 한 8달 9달 거의 될 때 이 약승계 예, 그런 쪽이나 예, 혈압 조절이 잘 됐대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정말 방법 쓰고 거기 녹색 요법 쓰고 이러니까 나 더 잘 됐대다.
1: 그냥
3: 국민이 단약 안 먹고 이것만

0: 먹어도 얼마나 해가 조절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먹는 게 없습니다. 이것만 딱 먹어도 됐습니다.
1: 예.
0: 지금 정상적인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1: 아, 밥은 잘 드시고,
0: 밥은 내보다 더 잘 드시고, 밥은 잘 드시고, 밥은 잘 자고, 그 다음에는 저기나 소변 넣을 때 그 전에는 그거 경계다 예라든지 지금은 그거 하락 전에 얘기해서 한 번밖에 안 해놓는다.
1: 예.
0: 들락날락하고 변별 보지 못해서 충분히 물약이 이렇게 쌓여면 이랬든지 지금은 갖다 그게 없습니다. 지금 하락 한 번씩 딱딱 본다, 예.
1: 좋죠.
0: 예. 약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 치료해 주는데, 이 소장약이 땅 건강수치 중풍 치료한다고 서리 쓰여있을까, 이거 썼는데, 정말 마가같이 정말이 똑바른 약입니다, 예.
1: 아, 그렇죠, 예.
0: 예. 거기다가 또 나도 또 이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 맥이었고, 신경질이 많고, 밤은 못 자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울빤하고, 경력 하나도 없고 이랬던게 지금 똘똘해져서 모이나서 잘 배우고, 기억이 팍팍팍 한다.
1: 예.
0: 같은 나이 따라서 내가 좀 더 똘똘해진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말하는 게.
1: 좋죠.
0: 예, 예. 이야기 정말 얼마나 좋은데, 예. 우리는 그래, 이것만 먹고 살자 했습니다. 우선은
1: 딱
0: 하나도, 하나도 없고, 예. 네. 거기 나가서, 그 다음에는, 예. 우리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저번에도 쌌댔습니다. 근데 내 한국에 있는 남자 동생이 또 그런 저기 얼빠에 놓고 와가지고 길에서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그 막내입니다. 그거 약 써보라 해서 썼는데, 예. 그렇게 예, 효과 좋단다. 우리
1: 그다
0: 효과 나쁜 누가 돈 팔겠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우선 활동이 거의 끝난다니까 나 예. 그럼 빨리 붙여달라고 해서 내가 전화드리는 겁니다.
1: 이번에 활동이
0: 붙여달라고.
1: 정말 제일 좋은 우리 활동인데, 이 우리 활동을 놓치기만 하는 날에는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좋지.
0: 예.
1: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에 하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지금이 중풍이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경련이 막이 나타나면서 많이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결국 입도 떨고 사지를 떨고 또 품을 계제제 흘리면서 떨고 결국 가다 붙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예, 우리 장약심리방에는 소홍화가 지룡이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예, 이 약을 드시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되는 심리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 좋아지는데, 간은 바람을 일구는데, 바람을 일궈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죠. 예, 우리 장약심리방 볼 때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천궁, 우술하고 담남성, 지룡이 강경락에 들어가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을 보양해주고 간이 해독작용도 해주면서 간을 보양해서 눈을 밝게 하기도 하고 바람을 일궈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작용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5일 도문 화학공업단지에서 대상건설과 정밀화학공업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사한 중요 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화학공업단지의 발전 좌표와 산업토대 비교 우세 입각해 정시를 모아 투자 유치를 다잡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하며 더 많은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건설 속도가 나도록 주동해 화학공업단지를 현역경제의 새로운 장성국으로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락 중합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활성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닐 가공과 고무 제품 등 업종에 널리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호가봉은 대상 진척 정황을 여러 번 답사하니다 이번에도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절점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외벽 보온, 설비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수함으로써 일기 대상이 올해 안에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가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연산 15,000톤 고급 첨가제 생산 대상은 현재 전단계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본 대상 추진 과정에서 봉착한 막힌 고리를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품은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중요한 중간재로서 의약, 농약, 화장품, 도료, 향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될 수 있기에 시장 수요가 비교적 많고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설계 방안을 다 같이 완성하고 연구 가능성 보고 론종과 공장 건물 설계 심사 사업을 전해 대상에 조속히 착공 건설되기 힘써야 합니다. 길림 가화 폐플라스틱 화학순환 이용 1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건설 진척과 설비 구매,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순환 재이용할 수가 있어 환경질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데 시범 인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연내 조업 목표를 조준하고 공장 구역 및 그 주변 환경 승격 해조를 다잡는 등 재반 사업을 잘해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생산에 들어가도록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주와시 양급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자귀하고 봉사를 잘하며 대상 시공 수요를 제때 료에 파악하고 용자 대출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부딪힌 기업의 실제 곤란을 조류를 해결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길림성 첩항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기존 공장 건물을 이용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수지 두 개 대상을 배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가보니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기업에서 관련 수속을 마친 후 가장 빠른 시간에 공장 건물 개조 시공을 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 설치와 시험 조절을 조직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조업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무지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대상이 건설이 되면 하루에 300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년간 950만 킬로와트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 화학공업단지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지대행과 고체 폐기물 처리 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봉은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과 설비 구매, 인력 채용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과 시공 단위에서 동북 지역 겨울철 전에 효과적인 시공 기회를 다잡고 기계와 인력을 동태적으로 추가 배치하며 기초 시공 등 작업을 병행해 대상의 조속히 실물 형상과 주체 골조를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는 정밀화학공업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질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그 발전의 질과 효익은 도문경제사업의 발전 대국과 직결이 됩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에서는 경제발전 주진지 직책을 견결히 짊어지고 대상이 관근이라는 이름을 동의 없이 견지하며 인류화학공업단지를 기준으로 지역발전 현황과 결부시켜 3년 단지 장대 행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기업 봉사 등 주요 책임과 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실속 있게 일을 하여 단지 발전의 속도를 내고 기세를 이루며 성격과 순위 향상이 되도록 주동을 하고 도문 나아가 전주 경제 상승에 대한 지탱력과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상 건설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식 추진 삽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상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막힌 고리를 잘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용자 대출 수속 처리 등 관건 고리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오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백방으로 대상 추진 과정에

0: 각종 제약과 장애를 없애고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대화학공업대상을 깊이 연구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급 중대전략 중점계획 방향을 조시하고 대상 비축과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잘하여 정책 혜택을 최대한 실물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화학공업단지의 적재 능력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산업사슬의 정적 연결과 부대 배치 횡적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단지 내 기존 기업들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여러 형식의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하고 원료약 제재, 기능성 고분자 재료 합성 수지, 플라스틱 등 분해를 긴밀히 둘러싸고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을 하며 목표 기업을 밀집 방문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자세히 분석 판단하고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견항을 하여 유치함으로써 화학공업단지 산업이 군집발전 대세를 이루고 군집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도무시 당의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 고전명곡 붉은 해변강 비춘해가 창작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는 화룡시 숭선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벼를 심은 장거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붉은 해변강 비춘해 개를 보도를 내와 한 곡의 노래와 한 고장에 얽힌 6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 한 곡의 노래와 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331 국도 화룡시 숭선진 구간을 찾는 자가 운전 관광객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이곳의 변경 풍광뿐만 아니라 한 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불려온 붉은 해변강 비춘해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왕홍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오늘날에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붉은해 소산내 천리변강 비춘해 지난 세기 50년대 이곳의 여러 민족 대중들은 첩첩산 중에서 지혜롭게 두만 강물을 60m 높이 끌어올리고 17.7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건설해 벼를 심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상천초는 해발이 600여 m 되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고 두만강은 바로 산기슭에서 흐릅니다. 강물이 눈에 보였지만 물이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에서는 대대로 한전 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입살로 쌀밥 한 끼 먹어보는 것은 농사꾼들이 몇 대를 두고 품어온 소원이었습니다. 연변주 초대주장 주덕해는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이 땅에도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수로 하나를 내 물을 끌어올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착공됐고 300여 명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없어 전부 곡괭이와 삽, 어깨에 의지했습니다. 수로에는 100여 마디 주철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매 하나의 무게가 1000근이 넘었습니다. 산길로는 차가 다닐 수 없어 전부 사람들이 1.5km 밖에서 운반해온 세멘트와 모래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어 공사장까지 날랐습니다. 원봉거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곽윤타입니다. 기계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곡괭이와 삽, 사람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소술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폭파에서 떨어진 돌은 두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등에 저어 날랐는데 어깨가 다 까지고 손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한족과 조선족 주민들은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구령을 외치며 모두 함께 힘을 냈습니다. 1958년 5월 원봉거에 물이 통했습니다. 물이 처음 통한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수로가에 서 있었습니다. 450헥타르 밭이 논으로 변했고 상선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심은 벼로 쌀밥을 지어 먹게 됐습니다. 이 수로는 장백산 아래 제1수로로 불렸습니다. 건설된 시기도 하남성 홍기거보다 빨랐으며 전국 각지 수리 3일꾼들이 찾아와 참관했습니다. 원봉구 건설 증견자인 활용시 숭선진 상

0: 선촌 촌민 동숙사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로에 물이 통한 지 8년째 되는 해, 작사자 한윤호는 숭선을 찾아 수로를 건설한 대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하던 장면들은 이후 모두 이 노래 속에 담겼습니다. 노래 가사에 험산을 파헤쳐는 절벽에서 망치와 정으로 산을 뚫던 모습이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내는 바로 원봉거를 노래한 것입니다. 1966년 이 노래는 처음 조선어로 불렸습니다. 1968년 한윤호가 다시 가사를 쓰면서 붉은 해 변강 비추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60년 동안 이 노래는 두만강 기슭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6년에는 활용시 시가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중국음악가협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음악명함에 입선됐습니다. 이 노래에서 부르는 것은 바로 수로 건설자들의 생활입니다. 물은 산으로 올라갔고 변은 논에 심어졌으며 흰쌀밥은 식탁에 올랐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2025년 원봉거는 제4차 전국 문물 전면 조사 길림성 중대 발견에 선정됐습니다. 원봉거 전람관과 전망잔도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됐습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민박, 관광쉼터와 논카페가 말이 들어섰고 젊은이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촌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로물은 여전히 산을 향해 흐르고 있고 노래 속에서 부르던 생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라, 문화해민 계를 활동 가운데 하나인 별빛 아래 음악회가 일전 연길 해란 명주탑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음악 공연, 흥미진진한 소통 체험 등을 결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외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을 별빛을 주제로 곡을 연주하자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청년 악대가 무대에 올라 로크, 민요, 대중가요 등 여러가지 품격의 노래를 부르며 전반 공연을 이끌어갔습니다. 공연 틈새는 광대 배우가 아래 관중들과 흥미진진한 교류를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음료와 간식 매대가 마련돼 커피, 따뜻한 음료 등이 제공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손에는 국기를, 다른 한 손에는 형광봉을 흔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산동 덕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연길꼬치구이, 떡볶이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악회 분위기도 아주 좋고 현장 환경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당위 선전부 문화처처장 양설화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국경절 분위기와 결부해 도시 지표, 밤하늘 아래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대중들이 별빛 음악 속에서 연변 도시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활동은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0월 중하순부터 토크쇼, 만담 등 활동을 잇따라 선보이며 야간 문화제품 행렬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연변의 야간 소비 전경을 더 풍부히 함으로써 야간 경제의 질적 제고와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기간 연결시 1978 문창원 내 예랑예술전람관에서 국경 산하유광 불빛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불빛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벽 빛 투영 방식으로 건물 외벽을 거대한 전시 스크린으로 삼아 몰입형 육안빛과 그림자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4개 장으로 구성됐고 조선족 민족무용, 만화, 공룡 등 화면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국풍과 동심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독 리붕입니다.
1: 빠르고 고동 나이였어요.
0: 이 활동을 개최한 것은 당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야간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연길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하기 바랍니다. 연변종전 커시안팀이 6일 저녁 7시에 원정에서 장춘 아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날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성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곡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어린 축복의 메시지가 청취자 여러분 하루를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녀 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김인덕석사 최악산 작곡의 변경이랑 즐거워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배경의 풍경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상상하기 담았습니다. 이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동 작사, 김민환 작곡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선 작사 박몽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섯 단연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까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변형이에게 고향의 베트남 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의 진한 정취와 특별한 내력을 담은 곳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이 독특한 풍토와 인성, 삶의 맛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청량한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려드립니다.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을 담은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불인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농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리고요.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면 스물세 박스 드리면서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인자임 큐십 캡슐 두 박스를 또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 바로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서장의 고산약재 중에서 예, 우리 홍경천이라든가 장홍화, 설련화, 동충하초 이렇게 네 가지로 고산 최고의 약재라 합니다. 이 최고의 약재 중에서도 동충하초가 예, 제일 예, 전면적이고 약효가 좋은 이런 또 최고의 약재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어제 70을 하자까 자꾸 병이 자꾸 떼납니다. 여러 가지 병에 용서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1: 네.
2: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 좀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한 1년 거의 먹으니까 여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아, 목에 그냥 가래 붙어서 떨어지고, 기침을 그냥 했습니다. 세게 하고, 기침 세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막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도 막 튕기고 이랬댔습니다. 기침이 많이 먹고, 가래 안 납니다, 지금.
1: 네.
2: 해결됐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무슨 조사에는 인후염이 있어서 그냥 목이 붓기고, 아프고, 개운이 되고, 이 목에 또 무슨 농구 없는 데 자꾸 농구 있는 것 같아서 이랬더라 말아. 근데 그게 지금 없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인후염이가.
1: 네.
2: 그리고 저녁에 뭐 어쩌서는 머리 뭐 잘못되는지 자꾸 귀에서 소리 납죠. 자지 못한다 그러면 소리.
1: 네.
2: 그러게 그 귀에서 소리 난 게 어서 약간 난다.
1: 네.
2: 그리고 듣는 것도 잘 듣지 못해서 자사고 두 번 세 번 물어봐야 듣다가 요즘에는 잘 듣습니다. 들리는 것도 잘 들린다 요즘에는.
1: 네. 전기가 좋아진 거 말입니다.
2: 예. 예. 예. 그리고 머리 그날 맨날 뻥하고 예. 오빠는 했댔어. 근데 머리 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네.
2: 그 소화 안 돼도 그 소화 잘 돼. 왜? 나 특별히 뱀비 그냥 오랫동안 뱀비 썼는데 그 뱀비 싹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2: 그때 목도 약 좀 안 쓰더만.

0: 연락 갔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약 맞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에 풀로 되는 약이라니까 진짜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도 지금 계속 또 먹자고 활동할 때 사가면 값이 쌌대다. 비싸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네. 또 추석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네. 명절 맞이하면서 1년 중 제일 큰 우대 네. 활동입니다. 예. 네.
0: 그리고 이런 좋은 활동에 참가해야지 뭐.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에 참가하려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836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수학자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처음 보게 와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어요. 집행일 직구도 다 갖지 못했는데 아 이제는 집행일 직구.
1: 예.
2: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전통 이학에서 전래된 이런 약초로 현대 과학적인 검증을 걸쳐서 확인된 예, 황금 분말입니다. 결국 동충 하초의 성분 분석을 보면은 우리나라 약사전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이학대사전에서는 동충하초는 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장 기능도 돋고 폐도 든든하게 하면서 강장작용하고 정력보강, 진정작용, 빈혈 등의 효과가 아주 뚜렷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항암작용도 있고 면역력 증가, 항피로작용하고 노화방지 등 이런 여러 역할에서 아주 특수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성분들은 예, 우리 질병이 예방하고 또 질병치료에서 동시에 효과를 보면서 몸을 또 건강하기도 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효능에서 성분별로 보면은 첫 번째가 정력 증가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중풍이 와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예.
3: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다 쓰지 못해서 집행일 직구도 다 쓰지 못했는데 아 이제는 집행일 직장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오가는 관계를 다 하는 게 아침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3: 전미섭기 대가에서 예, 소변 자주 보던 게 아침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3: 사실 저는 딴 곳에서 전북이 좋다는 약을 썼는데 효과 없었겠습니다. 이 약에서의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오늘 열아뜩각을 배달해서 계속 쓰다 그랬다.
1: 예. 열아뜩각에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 드리고 3,000원까지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시면은 또 Q10 또 두각 드립니다. 198원 하는 Q10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예, 이 성분에서 이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노화 방지도 되고 또 정력 기능을 많이 높여줍니다. 예, 지금 우리 많은 남성분들은 쓰고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소변장애 예, 등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죠. 바로 이 정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에서 지금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저는 지금 동충하초의 근본에 그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4: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전문가 전쟁 해결이 있어가지고 저
1: 네.
4: 머리가 계속 지금 쓰이고 경력이 없고
1: 네.
4: 심장도 두근두근 하고 숨이 차고 예. 땅도 잘 못하고 위 소화도 살아야 되고
1: 네.
4: 그 전립선 비대에 있어가지고 예. 보면서 잘 안 나와 무릎 관절 다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이 동성화 쪽이 근본 수업에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네.
4: 그래서 뭔가, 약을 저 무대 활동도 있을 때, 저, 2년에 과 갔다가 계속 쓰자고.
1: 예, 이 우대 활동도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이고, 그리고 그렇게 전면적으로 좋아졌을 때 꾸준히 견지하면은, 예, 더 좋은 이런 효과로 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도 동성화차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심장이 나빠서 앞뒤 가슴이 켜진 게 켜지 않고, 엄짝 가슴을 바늘로 쑤신 것처럼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심혈이 일단 서린 게 시지던 게 지금은 다시 깨지진다. 미쳐서 위험이 있고, 미장서 위험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는지 이제는 밥을 잘 먹고 있고, 신수고 신념이 있어 담백이 두 개 다 나가던 게 담백이 나가지 않고, 지가 넣고 내 수단이 넣던 게 지금 정살 됐습니다.
1: 네.
5: 선생님, 동통 하천이 배 아픈 데에도 유용 효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5: 이 허리 다리 아파서 내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뭐, 약을 먹으면, 그래도 이 아픈데 약 먹으면 자꾸 이 위를 상하게 하던데, 이거는 위를 상하게 하지 않고 위를 더 덥게 하면서, 아이, 허리 다리 아파서 지팡이 찍고도 잘 먹거든요. 지금 예, 지팡이 찍지 않고도 용서할 거거든요.
1: 네.
5: 예.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서 좋습니다.
1: 예.
5: 그리고 또, 예, 바르된 약이고, 4,500m 화산지에서 다른 서방약이지 않고 뭡니까?
1: 네.
5: 요리는 벌레를 대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아, 이런 약은 어디서나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5: 옛날부터 항상 쓰던 약이라거나 나는 신기한 약이거나 썼단 말입니다.
1: 네.
5: 아, 그런 게 딴 약에서 효과된 어려운 것을 뺀 게 숨을 수술을 한 가지 할지 한 가지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네.
5: 이렇게 효과에 난 약 있는 것도 이 우리 할때 좋을 때또 연락하다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우리 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십시오.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로힘 분들이 치료라 할 때는 예, 이 인체 기능이 퇴화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동시에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0: 예,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두 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2: 예. 예, 저도 지금 동충하 좀 먹고 있는데 정말 좋은 약인데 이 약은 정말
1: 네.
2: 또 그런 나는 병이 많은데 어림진하고 내장 뼈에 많았습니다. 기침도 생나고 간 담낭 다 나빠나서 위도 나쁘지 않고 그것도

0: 아비랑 바로 못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살았습니다. 개념사에 이 동승합자 만나서 예, 이거 먹고 그래 가슴 방면에 예, 하나 둘 그저 해결되는 게 정말도 나이 한 가지야 가서 예 관절도 영 심했는데 난 관절 영 나빠서겠는데 지금 다리도 아 아프지 한 가지야 그 딱 먹고 아침에 그저 한번 먹고서니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집니다. 지금 밥 잘 먹지 얼음 지나리 얼음 따라 타이나지 예. 그래 너무 좋을까 이번에 또 활동 영 좋습니다 예. 이번에 특수한 활동 때에서 아무래도 이손 활동 기간에 아무래도 저기 난 약을 돈을 내서 많이 못 사는데 싸도 또 자꾸 친구들 자꾸 내 좋아진 거 보고 자꾸 달래서 두고 나가 이번에 아마 이번 활동 참가해야 되겠네.
1: 그래. 네. 그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이 추석하고 국경절이.
0: 그래 말입니다. 예. 용돈수대다. 예, 그래서. 예. 약사다고서
1: 지금.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1: 예, 이렇게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만성적인 허약 체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역 기능도 강화하고 호흡 기능을 회복시켜서 감기도 걸리지 않는 이런 체질로도 개선시켜줍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피로 회복에서는 예, 우리 최고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했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했거나 혹은 오란 질병에 이 장기간 시달렸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천하철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부유실적으로 왔댔습니다.
1: 예.
3: 그리고 말도 바로 못해 언어 장애도 오고 예. 그 다음에 당뇨도 있었습니다.
1: 네.
3: 위도 나쁘고 예. 그 다음에 소화에 대한 죽을 계속 써먹었습니다.
1: 네.
3: 손도 떨어진다 개구리.
1: 예, 예.
3: 하여튼 종합적인 많이 왔는데 이 동전화들을 좀 한 반년 넘어 썼습니다.
1: 네.
3: 그래서 처음엔 두 봉지 써먹었습니다. 예. 선생님
1: 네.
3: 두 봉지 차차차차 먹으니까 소화 잘 됐다. 소화 잘 됐다. 그리고 기분이 좋고 예.
1: 네.
3: 각성대를 해가 조금 조금 알게 됐다. 예.
1: 네.
3: 그래서 어제는 한 봉지씩 먹고 예. 우선 언어장애도 많이 내 말하는 거 보지 이렇게 하니까
1: 네. 아주 예.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에 배의 호전 많이 됐습니다. 어제는 많이 됐습니다.
1: 네.
3: 엄청나죠. 아이들은 내 입이 어떻게 다 오치겠습니까?
1: 네.
3: 하여튼 내 몸에 이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번 학도의 기회 이렇게 좋을 때 내 말 쏴려고 하는 바서 안 거거든 거진 다 쏘고 그렇게 네. 하자고 내가 전화 드리는 게입니다.
1: 지금의 열야도 꽉 사시는 분에게 혜택이 제일 많습니다. 23과거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 1,000원 하고에 3,000원까지 달하는 또 명절 선물도 또 드리고 또 Q10도 2과거 드립니다. 예, 예. 그래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계십시오. 네.
1: 예.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불면증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네.
1: 예, 우리 불면증은 많은 분들이 지금 한 70, 80대는 기본상 이 수면질을 유지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2: 네.
1: 예, 근데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이 수면이가 수면 조절이 되면서 또 이 불면증 개선도 되고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일단 불면증이 개선이 되면은 이 심신이 다 좋아집니다. 예, 바로 심장 질환도 좋아지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 같이 좋아지죠.
2: 네.
1: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심신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는 중로년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과 같은 예,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불면증 개선에서 보면은 이 폐 기능이가 강화되고 순환 개통이가 예,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또 우리 동충하초에는 멜라토닌이 성분이 직접 함유되어 있으면서 수면 조절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수면 개선에서는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천식하고 기침을 치료하는 데서는 면역력이 정상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호흡계통 질병은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다 할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 호흡기는 코로 통해서 이 자연하고 직접 호흡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이 약하면 호흡계통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2: 네.
1: 때문에 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항염 작용에 의해서 또 체력도 증지되는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 발효, 동충 하촉 경분은 뇌질환 치료에서는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이미 쓰신 분들은 지금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중풍 전조 증상이 있거나 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당, 고혈지,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지금 발효, 동충 하촉 경분을 쓰시고 아주 모두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2: 네.
1: 특히 뇌졸중하고 뇌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뚜렷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분들이 병이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도 중풍이 올까봐 저는 2년 새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쓰면은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1: 바로 동충하초균분은 뇌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뇌혈관하고 뇌신경을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계절이 변할 때마다 또 1년에 몇 번씩 점적 주사를 맞으면서 중풍을 예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 네.
1: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촉 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전면적으로 인체의 전기를 보충해주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1: 그래서 동충 하초는 동맥경화 예방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효능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에 보면은 이 혈관을 강화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성분이가 이미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침착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이 혈관의 탄성도 회복시켜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고혈압 치료에서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칼륨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진정시키면서 정상화로 시키는 효과가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이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적합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치료에서 보면은 심근경색이 있거나 혹은 협심증 예방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 심장을 예방하는 치료하는 이 성분에는 만니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심장 질환을 치료합니다.
2: 네.
1: 그리고 심장병 치료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 있습니다. 바로 동충하초 효능에서 첫 번째가 호흡기, 폐하고 신장을 돌보는 데서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때문에
2: 네.
1: 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혈액 중에 있는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신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서 뺑증이 있거나 혹은 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어떤 분들은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노년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자꾸 음식을 드시면 딱 얹힌 같다 이런 분들은 간하고 담낭, 비장, 위, 장도 이 전체적으로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 만성염증이 있다 할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은 면역 기능을 높여서 우리 간염 치료에서 효과를 또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 외에도 간질환 치료에서 보면은 이 바이러스성 간염, B형 간염하고 이 면역 기능을 높여서 간염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에도 효과 좋습니다. 우리 러인분들을 보면은 러년이 피부가 건조하면서 자꾸 가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러인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 이런 분들.

0: 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효과가 아주 현저합니다. 피부 로화도 방지하고 얼굴 피부는 우리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 다음에 이 얼굴에 주름살도 많이 개선이 되고 피부가 많이 부드러워지는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항염 작용하고 면역 기능 항진으로 인해서 피부염이 진행되는 거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특히 옛날부터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로쇠도 늦추고 기력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명약입니다. 실제로 지금 90세 이상이 요명인들이 장수 비결이가 동충 하초 섭취라는 것이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성질이 너무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 모두를 변경시키면서 우리 인체의 생체 균형을 잡아줍니다.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난 동충 하초를 썼는데 원래는 이 심리 이 뇌중풍 후유증을 해서 썼는데 소화도 잘 되고 관절 질환도 많이 나사졌다 이런 효과들은 우리 인체의 생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특히 정과 신양을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결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성보폐 응답분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구하기 가격은 128원이며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곽 더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매일 4시부터 4시 20분 사이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잘 청취하시고 제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한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경절 계기로 해서 진행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있는데요.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입니다. 이 제품은 한곽은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곽이랬자 500일입니다. 그리고 뭐 보통 뭐 한 집 식구든 내외간이 부모와 자식 간에 애들까지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 함께 사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60각에 80각에 1,000원 상품권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총값에서 1,000원을 빼준다 이 뜻이겠습니다. 60각의 가격을 내면 140각을 받고 거기에서 또 1,000원을 빼줍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성보폐 응답분은 보통 응답분이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깊이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해서 본 제품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보폐 응답분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통 응답분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OTC 공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보건제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아주 돌출한 효과성을 느낄 수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앞에 Z 문자가 붙은 중초약이라는 이런 그 비준허가가 있습니다. 국약준조허가 있는데요. Z 문자가 붙은 이런 비보건품에 속하는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 확실한 결과를 얻어서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 만성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자로 불리우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중량에 속한다는 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일정한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네.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 황야진 선생이 대화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낸 상품이 바로 성보폐 응답분에 속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응답분을 좀 여러 달 했으니까 많은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난 기관지염으로서 이게 염증이 염증 숫자다. 예?
1: 아, 그렇습니다. 변비 있는 분들은 저에게 친러 제도하는 차원에서 대변이 너무 굳거나 건조한 이런 분들한테는 변이 잘 통합니다. 예예. 예.
2: 예. 예, 기관 비용을 소리 기침 가래가 좀 심하고 예, 이랬는데 저 이거 몇달 쓰니까 예, 지금 기침 가래가 미녀.
1: 아, 기관지에 몇 좋다.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저기 소화계통에서도 예, 소화 안 잘하면서 밥 못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이 맥주나고.
1: 아, 그렇죠. 일제 예. 다 협니다. 예, 예.
2: 혈압도 저기다 염 잘 돼가지고 소리. 어지럼증이 그리 났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안 나고.
1: 삼고에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든. 아주 시장 반응이 너무 우수한 제품이 바로 본 제품입니다. 예.
2: 예. 심장도 엄청 잘 되니까 지금 가슴이 엉뚱 안 난다.
1: 그럼요.
2: 그리고 옛날 자석을 당해가지고서 이 허리 다리를 좀 영 쓰기 바빠했습니다. 영 저기. 통증이 심하고 예, 걷기 바쁘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게든게 이거 쓴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젊어서 상했는데 나이 들고 네. 보니까 점점 그게 또 다시 도서서 힘들던 게 본 제품에서 효과를 보셨다. 그렇죠. 바로 그러도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이 마침 자리가 좀 영 어여를 빼 그런지 영 좋습니다.
1: 그럼요.
2: 예, 약이 여러 면을 좀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저래 오늘 들어볼 때 활동도 용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2: 예, 돈도 빼주지. 예. 약도.
1: 약 많이 줍니다. 예, 예. 예.
2: 이럴 적에 좀 써놓으려고 저래 약을 배달받아서 놔드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누가 복용할 수도 있는 애들 것이도 복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이렇게 적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501-7766에 전화 나가세요.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응담분 저도 지금 쓰고 소리, 아, 영 좋습니다. 이 당뇨에도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삼고 당뇨, 이게 아주 당뇨 질병이 2형 당뇨를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는데, 2형 당뇨도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공능이 불평형을 가져오는 가운데서 인슐린 분비가 췌장에서 불균형이 오게 되어 있는 이 균형을 이끌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응담분이 바로 성부병 응담분입니다. 맞습니다.
3: 예, 말초신경염이 들어와서 예, 시리고 저리고 아프구만 하고 하던 게 그게 지금이 옹기 돌매 용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예,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예 앉았다 섰다 하는 거는 우선 마음대로고 예, 걔도 바깥에 어디 나갔다도 들어옵니다.

0: 이전에는 꼼짝 못했어.
1: 예, 예. 예.
0: 그래던 게 지금 예,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소화 잘 되지,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겨우 신자이, 그래서 예, 어디에 무슨 큰 돌을 지들고 놓은 것처럼 그렇던 게, 그게 지금 싹 풀린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 내 이렇게 좋으니까 나의 이 우리 할도에 참여해서 배달받았는데, 우리 오빠 이전까지 이 강경화 이제 복수 이전에 세 번 왔습니다.
1: 큰일인데요. 예, 예.
0: 써도 되겠습니까?
1: 강경화 복수. 담낭염이 있거나 담낭의 결성, 간 담낭에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OTC 공약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절대 다른 탈이 없게 돼 있으니까 강경화 복수가 이미 두 번, 세 번 온다면 그거는 아주 이미 좋다는 약은 다 썼는데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확실하게 써보세요. 예, 예.
0: 이제 말입니다. 그도 마지막으로 내 대접시켜 볼까?
1: 아, 이 제품 자체, 예.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돼 있으니까 예, 이 제품 자체를 써보는 게 귀합니다. 예, 예.
0: 우리 할도 저지게 많이
1: 사슬이
0: 대접시
1: 이상 그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강경화 복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치료 했겠는가 하는 거 제가 속국으로 해봐도 알립니다. 또는 뭐 안내 자동차를 부어였을 거라고 인정하는데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보세요. 예, 예.
0: 예.
1: 예.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지방간이고 빈가리 있습니다. 예, 응답번 쓰고 있는데 짬이 나쁜 게 잘 안 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응답번 쓴 후에 지금 짬이 정살로 됐어요.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예, 소화 잘 돼서 예, 밥 영 맛있어 영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당장님이 서 입이 쓰겁고, 그저 다가 한 개도만 먹었는데, 아, 지금 입이 쓰겁자고 다가 만달 먹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지금 눈이 뭐 이렇게 보이던 게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1: 눈에 좋죠. 예, 예.
3: 예. 그때 세게 아파서요.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오고 오가고, 요즘처럼 예쁜 나름 더 세게 관절이 아팠는데, 이 관절이 안 아픕니다.
1: 이 제품이 간단, 여기에, 훌륭한 작용 충분하게 합니다. 예. 그게 지금 담낭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고 콤팥이 좋아지고 하니까 자연적으로서 골격통도 해결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간과 그 콤팥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허상 영양제가 허상 도움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3: 예 나는 예, 같이 배달받았는데 내내 정세 상해는 그 동시할까 말할까 예, 그 체달에 돌아와서 오늘 40강 싸서 보내주자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지금 응담분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문제는 그납고도 나이들이 딱 머리도 어지럽고, 특히 허리 다리 아프면 걷기도 바쁘고, 밤에 특히 소변 다 쓰다 군대에서 내린 응담분 써봤는데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제가 도둑이 알게 된 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4: 골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소변 다 쓰다듬이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건파하고 간이 허상 영양점에 허상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쓰면 간에 좋고, 건파치 좋고, 담낭에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OTC 공약이니까 이제 몇 가지 방면에서 실은 없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0: 우리 아들이 그런 이 가이 너무 나빴어요. 이제만 이 응답문을 많이 썼어. 이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댕기면서 저 다른 건 다 썼어.
1: 아들이 간이라는 거 봐,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 봐서는 많은 돈을 썼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자체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0: 글쎄 말고 먹었어. 저번에 한번 싸서 먹었는데 영 효과 좋다고 났으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 이 술은 먹으러 가라.
1: 그렇죠.
0: 예. 먹을래 이 알코올 중독이거든. 그냥 배가 영 큽니다. 배가 쫄아들었대. 그 잼피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1: 지방간으로부터 배가 커지는 거죠.
0: 예.
1: 피하지 말 커지죠. 지방 분해가 간에서 되는데 간에서

0: 점점 벚꽃이 늘어나면서 배가 뚱뚱해지는.
1: 어르신, 예, 그렇죠. 정말 딱 맞습니다. 예. 정말 그래. 알겠습니다. 고생하는 게, 이 송어표 너무 좋다 해서, 예, 눈이 소외를 자꾸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먹어보자고 다른 거 다 먹어도 애들 없이 되겠는 거. 그래서 제가 설복시켜서 이거 쐈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60각 쐈습니다. 60각, 80각 쐈습니다.
0: 예, 60각이 80각 줍니다.
1: 그렇죠. 뭐, 이래.
0: 천원 빼서.
1: 우리 아들, 야, 이렇게 소외 온다고 뭐, 우리 이제까지 먹어본 중에서 제일 좋다는 게지 뭐. 야, 우리 이렇게 속이 벌써 변하게 간이 따갑다고 하면 아프던 그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소화해야지. 위가 낙 소화해야지. 밥을 잘 안 먹고, 밥 먹으면 배 뚱뚱해서 그래. 그리고 그래. 그리고 또 아들인 게, 그래. 나 이제 한 56살이 되는 게, 나한테, 그래. 관절 통도 있고, 배도 아프고 그러니, 그 증상도, 이거 그거 생각도 못 했는데, 위도 좋아지고, 관절 통이 있던 것도 영조하졌다.
0: 간성 부석을 해결했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아주 돌출한 역할을 합니다.
1: 무슨 뭐 하여튼 그런 남자 되는 거는 살펴낼 수도 있고 그런
0: 그렇죠.
1: 순살 지금 요즘에는 많이 호전되었다.
0: 예.
1: 어, 유명하다. 이건 뭐 간 때문에 먹었는데 이래서 눈도 지금 영 심플해서 아기 영 높은 안경 쓰는데 지금 눈도 영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예, 간 주먹이 돼서 간이 좋아지니까 예. 눈이 좋아집니다. 예.
1: 눈이 무슨 말수가 감이라 그다음 눈약은 달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게 그 눈약을 아이였고. 자, 이 약설이 좋은 게 그냥 이거 먹겠다면
0: 값도 저렴하고 효과는 전면적이고 아, 진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1: 어느 약보다 값이
0: 이렇게 쉬운 값이 없을 겁니다. 예예. 예.
1: 없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값이 없습니다. 예.
1: 누군가 뺏고 효과 이렇게 좋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1: 이렇게 좋은 약 엄마 좀 소 나를 가서 하지 말고 선생님께 감사드리라고 내게는.
0: 아하하. 예예. 그렇죠.
1: 오늘에 또 배달받겠죠.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두고 집 식구들, 친구들, 뭐 부모님들, 자식분 함께 쓰셔도 3대가 함께, 4대가 함께 써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1: 나도 지금 같이 먹습니다. 그냥 관절통이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관절통에는 많은 분들이 쓰고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관절통 먹은 게 요즘에 요 다리가 뭐 그림 그 허리 다리 그리 아픈 게 별로 많이 호전돼서 요도 쓴게를 같이 먹길래 또 육식각 써서 계속 먹겠습니다.
0: 바로 우리.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예, 성대 응담부는 먹고 있습니다.
0: 예, 성보표 응담부.
3: 예. 예, 간에 용도 없습니다. 항상 내게 웃고, 예, 강경화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자꾸만 누굴 마시고 이래 됐습니다. 예, 요즘 더군다나 날씨 차가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우선 예, 이렇게 맥이 없다 나니까 운동도 못하고 그것도 누굴 뭐 했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예, 운동도 나가하고 예, 예, 용, 저기, 정신합니다. 한두 시간씩 나가 굽기는 예, 비다입니다. 그리고 저기 맥이 없어서 그러던 게 요즘 이 응담부는 먹은 다음부터는 맥이 나서 다리가 쑥쑥 이렇게 허락이 있으래요. 가볍게 있으래 씩씩하게 걸어나가게 됩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3: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뭐 힘들었대는데 요즘은 기억력이 생생하게 다가와서
0: 그렇죠. 삼고가 해결받으니까 네 예. 충분한 영양이 공급 따라갑니다. 예.
3: 그래 이 응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응담보는 게
2: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내일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기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증,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절기, 무엇을 입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까지 챙겨야 하는 직장인 여성과 가정을 살뜰히 돌보는 주부님들께는요, 더욱 까다로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요, 변화하는 기후와 유행에 맞춰 현명하게 옷장을 정리하고 또 스타일 하면서도 또 알뜰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의 화두는요, 단연 이상기후입니다. 더 이상 가을이라는 계절을 명확히 규정 짓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쇼핑업계와 홈쇼핑업계는요, 짧아진 간 절기와 또 예측 불가능한 기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품 기획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한겨울을 대비한 무겁고도 두꺼운 겉옷을 조끼 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온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간절기 상품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핵심은요, 유연함이죠. 따라서 올가을 우리의 복장 선택 역시 이 흐름에 맞춰질 것입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은요, 해가 지게 되면은요, 쌀쌀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서 여러 겹을 가볍게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출근과 퇴근 그리고 각종 미팅이 이어지는 직장인 여성에게 환절기 복장은 곧 전략입니다. 단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기온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똑똑한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올가을 패션 키워드는 정장이나 재킷과 같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한 스타일과 질감이라는 소재입니다. 낮에는 반소매 티셔츠 하나로도 충분하지만은요, 에어컨이 빵빵한 사무실이나 이른 새벽 자리에는요, 외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요, 두꺼운 올 재킷은 아직 버겁지요.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내부 심지나 또 어깨 패드를 최소한 재킷입니다. 재킷의 형태는 유지를 하되 착용감은 가볍게 만들어 아마 소재에서 뽑아낸 천연 소재의 마작물이나 면, 혼방 소재의 정장 재킷과는 사뭇 다른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외투 하나쯤은 옷장에 꼭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드레스 셔츠 대신 면보다 통기성이 훌륭하고 열 전도률이 높아서 여름철 대표 소재로 사랑받고 있는 아마 소재의 셔츠나 세련되고 또 부드러운 정장 캐주얼로 신축성이 좋고 몸을 감싸는 재질과 착용감 있는 셔츠를 매치하게 되면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세련이 된 비즈니스 캐주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을은요, 시각적인 무게감보다는요, 소재의 질감이 두드러지는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류층처럼 보이는 클래식하고 또 품위 있는 스타일은 한풀 꺾인 대신에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가죽이나 고급스럽고 까다로운 기모 가죽과 같이 계절감이 느껴지는 소재가 유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 불례품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요, 기모 가죽으로 만든 겉옷의 거액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고 검색량도 급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짙은 갈색, 붉은 빛이 도는 갈색, 순수한 하얀색에 아주 살짝 크림이나 베이지가 섞인 부드러운 미색 등 계절감이 있는 컬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라면요, 부드럽지 않은 커피색, 갈색, 주홍색 계열의 기모가죽 자켓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 짧은 잠바 하나를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입던 맞춤 제작된 바지나 캐주얼한 느낌의 바지 위에 걸치기만 해도 딱딱하지 않고 또 유행을 반영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쁜 아침 어떤 바지를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요, 올가을 유행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올리비아 로렌이 제안하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이 부드러운 통나무 바지, 곡선형 청바지, 넓은 바지 등은요, 단추나 지퍼 없이 신축성 있는 고무줄이 들어가 허리가 늘어나며 바지 허리 양옆이나 앞쪽에 끈이 달려있어서 직접 묶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바지로 착용감을 높여줌으로도 활동성이 많은 직장인들의 제격인 것입니다. 네, 특히 50대, 그렇죠, 40대 이후에 체형 변화를 고려한다면요, 40대 이후 허리 라인을 편안하게 잡아주고 또 군사를 커버해주는 허리 선이 배꼽부에 위치한 높은 허리의 바지나 정장과 캐주얼을 우가는 너무 좁지도 넓지도 않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시대를 초월한 일자형 청바지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패션으로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패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또 다음 얘기,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어서 주부들의 영리한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님들의 현명한 전략을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주부님들은요, 가족 모두의 옷차림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용성과 경제성을 놓칠 수도 없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고요, 알뜰하게 가을을 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옷장 정리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옷장 정리의 첫걸음으로 버릴 것, 보관할 것, 또 기부할 것을 확실히 나누는 단비를 추천합니다. 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요,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옷장의 약 30%는요, 사실상 요소하지 않은 재고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수납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자주 입는 옷은요, 얇은 플라스틱 행거를 사용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고, 자주 입지 않은 니트나 이 두꺼운 옷은요, 파일처럼 세로로 접어서 서랍이나 수납함에 꽂아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울용, 겨울용 또 패딩이나 두꺼운 이불은요, 진공 압축팩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부피를 70% 이상 줄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름표를 달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축팩이나 보관함에 각 옷들의 이름표를 붙여두면은요, 다음에 찾을 때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고요. 이상기후로 인하여 또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한 번에 큰 돈을 들여서 무겁고 또 두꺼운 옷을 겉옷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은 점점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네, 유통업계 역시 이러한 소비 대세를 반영을 해서 한겨울 겉옷보다는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최적화된 가디건과 비슷한 제품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주부들의 지혜로운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소비 전략도 이에 맞춰져야 하거든요. 예, 소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무조건 싼 것보다도 활용도를 봐야 합니다. 가격에 현혹이 되어 한철 입을 싸구려 니트를 여러 장 사기보다는요, 질이 좋은 혼방 카디건이나 또 베스트 한 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벌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이 기본이 된 요즘에요,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또 다양한 스타일링을 소화하는 것이 아주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춘 쇼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패션 브랜드들은요,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룩, 주말 외출복, 가족 모임 등 용도에 맞게 한 벌씩 구매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요,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일 타이밍을 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유통업계는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을 신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에 또 구매하기보다는요, 9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초가을 상품에 대한 할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급한 게 아니라면은요, 조금 기다렸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도 전략의 방법이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체형 변화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는 스타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을은요,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형을 커버하고 스타일을 완성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봅니다. 신체 곡선 또는 구분선을 의식한다면은요, 군더더기 없이 이게 떨어지는 롱롱, 즉 롱코드, 롱코드죠. 롱피스 등의 아이템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H라인, H라인이죠. 이 코드나 H라인 코드나 또 베스트.

보면요, 실루엣을 길어 보이게 해주고 군살을 효과적으로 가려주기도 합니다. 의류업계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재킷보다 소재와 실루엣이 가벼운 아이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패션 매체에서는요, 40대 이후의 체형을 커브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요,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롱 트렌치 코트로 또 허리 라인을 가볍게 묶어주면 군살을 커브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또한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안정감이 있고 또 우아해 보이며 어깨선이 정돈된 하드한 소재의 자켓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라인이 산뜻해 보이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짧아진 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장 선택과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옷을 겹쳐 입는 전략, 유행에 휩쓸리지 않은 질감이 있는 소재의 선택, 그리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영리한 소비입니다. 네, 직장인 여성은요, 상술한 전략으로 전문성을, 주부님들은요, 실용성과 알뜰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스타일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은 짧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오늘 이야기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짧지만은 깊이가 있는 가을의 멋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불후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보객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대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 더

0: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고객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이름 그대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몇천 년 내려오면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국경절 아주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회를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 그 전문 이번에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우대 활동 내용 가운데서는 한 각에 490원인데 24일간 복용하면서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고 백자방 구보객은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되니까 지금 15각에 20각 백자방 구보객에 그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고 투골테는 구멍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약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항근으로서 고온 처리해준 이런 구박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천연 약재를 기본 약 그 재료로 썼다고 이렇게 얘기 설명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배한 약재가 아니고 산에 가서 캐온 이런 천연 약재를 기본 성분으로 해서 그 제조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3, 40분 전에 드시라고 하였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약 힘이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셔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드는 이런 효과를 얼마나 더 당한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백자방 구보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2: 예, 혈압조절이 안 되던 게, 예, 지금 혈압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2: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1: 아, 예.
2: 잠 못 자던 게, 예, 잠을 좀 잘 온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자체가 그 점이 돌출합니다.
2: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1: 거의 힘들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런 데 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친성탕, 친주, 방귀 이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그런 점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박과 위용이 결합됐으니까 오징어 동통은 기본 많은 분들이 이전에 그렇게 아팠던가 쉽게 해결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료정을 따라 한 개 료정은 100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100일만 쓰면 완전히 허리 펴고 무릎 펴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2: 예, 그럼 예, 두 가지 약 다 달아봤다고 그럽니다.
1: 아, 이번에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사방 구복에 그, 제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제일 좋은 게 저녁에 자기 전에 가서 30분 전에 딱 먹기만 하면

0: 다먹어서 폭사는 게 나는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수치 가운데 주요한 한 개 내용이 불면증이 해결받고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이 점이 돌출합니다. 예.
0: 예. 그러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살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예.
0: 그리고 이게 백사광 구복액이 정말 백병 고치는 약입니다. 이게 혈압 조절이 또 잘 됩니다.
1: 아, 삼고가 해결받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혈압약 예, 그거 할랄거니 먹어도 된다.
1: 아, 예, 예.
0: 이 백사광 구복액이 심장 잘 도와준다.
1: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습니다. 그렇죠.
0: 예, 심장이 그거에 자꾸 후두두하고 문이 여는 소리도 놀라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아, 심장이 후두두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밥도 맛있고 이게 정말 우리 인체 아 70을 넘어 먹은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오는데 고루고루이 짚어감에 고쳐준다.
1: 그렇죠.
0: 아
1: 예.
0: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언니도 이 두걸 패를 쓴다.
1: 예.
0: 아 우리 언니니 이게 요즘은 탈출에 사골신경 토에 그래서 술기를 구수고 댕긴다.
1: 아 예.
0: 근데 이 두걸 패를 어 저기 이거에 바르고 물약을 바르고 그다음에 잡수고 이래놓고 예, 통증이 많이 제거돼서 예, 혈이 조금 펴졌다고 용서와.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예, 잘 적응됩니다. 예예. 예.
0: 밤에 돌아눕을 때도 예, 진해 통증이 나서 밤에 잘 돌아눕기도 무서웠답니다. 근데 우선은 밤에 마음대로 돌아눕어도 되고 예, 이게 국가 특허를 받은 건지 이제까지 약품에 그냥 이렇게 다른 약을 써보면 위를 타고 써서 예, 말았답니다. 근데 이거는 비비 밥도 맛있고 위를 타고 가서 진해 좋답니다.
1: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그리오가 한 가지 리오로 충분하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예.
0: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국경절 우대할 좋을 때에 배달 받겠단다.
1: 그래라 하셔.
0: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거에 백사방 구호계부터 배달 받고 우리 언니는 두골패를 이렇게 우리 할도이 좋을 때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겐다.
1: 그렇게 하세요. 국경절 우대 할도이 아주 우수하게 돼 있으니까 저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을 싸면 15각 후에 5각을 던져주게 돼 있습니다. 큰 이번 우대죠. 그리고 두걸테는 12각에 12각을 주고 3각을 던져주니까 이 우대 할도이 아주 만만치 않은 우대 할도이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백사방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저는 비대가 있어요. 소를 다섯 보던 게 아, 지금 다섯 보지 않고 소를 이어서 워낙에 잘 나갑니다. 증가가 있어요. 땀에 녹던 게 지금은 땀에 전산이 됐고.
1: 아,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깡공 때문에 땀에 녹던 게 땀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다른 약이 있었는데 이 약 썼는데 오히려 많은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서 약물간에 형성해서 깡고에 올라가는 폐단이 있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쓰니까 깡고에 내려왔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3: 그리고 예, 눈이 부드럽게 보이던 게 이전에 발라진이 한번 나고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전사가 됐고 예.
1: 그렇죠.
3: 못하던 게 진짜 한번 달랍니다.
1: 예.
3: 흔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더 쌌수다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기혈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눈이 슬 보이거나 그리고 그 귀가 슬들리거나 눈앞이 참 침침하거나 여러모로 이제 뭐 잠이 잘 오지 않고 건망증 심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든든해지고 다각도로 좋아지는 제품이 백자방 구박액에 속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수고를 감사합니다.
1: 아, 내일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4: 백자방은 7달반 얼마 썼습니다.
1: 예.
4: 이 백자방에 내 점이 쓰기 전에 밤에 어제 소변이 4번 다 써보는 거 또 다른 사람은 대낮에 이렇게 대낮에 치부모제 비를

0: 나오고 선발이 지는 어째 또 섬에 말았을까?
1: 그게 바로 컴파치 그 양기 부속으로 해내서 그런 겁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 게 이 약속은 게 한 석달 받았을까나 그게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0: 내가 지금 아, 그래서 약간만 손발이 시려도 찬물이 시려도 예산에 자꾸 많았군요.
1: 예.
0: 나도 예, 어디 수업을 나도 또 이렇게 막 예, 소변 받아 자라다니고 이랬다만, 이게 그건 떨어지고, 많이 이제 두 번, 세 번, 이래까, 만에 세 번, 그것은 두 번입니다. 평균 두 번. 이제 그래도 한, 좀 더 숨어서 예, 한 번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 잠, 잠, 그 지내자고 해.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반 시간 전에 딱 뭘까요? 잠도 예, 용색이 도와주고.
1: 그럼요.
0: 잠도 좋고, 용도 없어, 이야기.
1: 이 제품은 100년 장수 제품은 손색이 없습니다. 예.
0: 결국으로 한 1년 이게 좀만 더 부담도 되지 않지. 돈도 착한 가격이지.
1: 그렇죠.
0: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좋지. 그래, 잠 자고 나면 아침에 좀, 좀 난이 아침 일어나면 별로 골이 무겁다 말입니다, 선생님. 이게 골이 무거운 게 좀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잠을 잠, 잘 자고, 예, 예.
0: 예, 이 위주도 세게 도와줄 때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바보에. 밥은 무진대기 없이 먹습니다.
1: 항정이라 성분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 해결과 얼마나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0: 예. 알았습니다. 예. 녹수계니까나 또 약이 또 힘이
1: 그걸, 약 힘이 세죠.
0: 이번 우리 합병에 좀 싸봐버린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 제품 자체를 당신을 장수하게 이끄는 100년 장수 제품인데 멀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지, 많이 깎아주게 돼 있으니까. 예.
0: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석하면 우리 언니 딸인데, 예, 전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렇게 이 돌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 벽바른 일을 합니다.
1: 아, 너.
3: 이까지 이렇던 게 전번에 왔을 때 이 손가락 두 마디, 왼쪽, 왼 손가락, 그 두 번째, 세 번째 두 마디 용실 불어놨더라고. 네. 우리 언니 그래 말하지 않을까. 걔네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 약 쓰게 하는데 지금 그래 어려 하셨는데 약 바르고, 그 다음 이 돌태를 먹고 한 게 그 불어난 게 조금 예. 내려간답니다.
1: 선수기 벌써 편리해지면 그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지 않게 되면 계속 부은데 띵띵 부은한 데리 골격이 부은하고 근육이 부은하고 그런 데리 있게 되면 그게 감각으로 벌써 통통이 많이 전달되는데 감각으로 나아진다면 그게 부은 게 내려지는 과정입니다. 예.
3: 예. 그래 지나서 원래는 약 쓰다가는 자기 무슨 그러니까 일이 그래 그렇다 일이 그래 그렇다 일이 그렇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1: 그렇죠.
3: 그러니까 물어보고 저기 한 게 지난 사람들 그래 선생님 더 쓰겠다고 저기 보내달라 아까 우리 언니 돈 가져왔습니다. 그래 다 받자 그래
1: 이번에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이럴 때 많이 써보내세요. 이 제품 자체는 다시 간의 곰팥을 도와주면서 치료하고 위를 도와주며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견제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제일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뭐 길게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예, 선생님 소원하고 잘했어서 감사드립니다.
1: 아, 늘 건강하게 기원합니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안녕하세요.
4: 예, 백다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예, 이 백다방 쓰니까 나의 머리 아예 아프지, 소화 잘 되지, 맹이나 소용도 없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우리 동생이 이 비내길래 선생님과 문이라고 지금 백다방 쓰는데, 잘해서 걔도 일어난다.
1: 예, 예.
4: 그래서 이제 한 20알 썼는데, 이제 까지 그도 맥이었다고 살이 딱 눕어서 깜짝아야 된게 지금 이런 자리에 일어난다.
1: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내가 맥이 난다는 소리지.
1: 그렇죠. 예. 예.
4: 예. 선생님이 여문도 조금 샀는가 봐. 그 약을 좀 오늘이 또 배달 받겠다고 소리. 전화해달래 길에 전화드립니다.
1: 국경철 우대 활동이 이번에 아주 크게 불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처방 구박에 그 15각을 사면 20각을 줍니다. 5각 더 얹어줍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백처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0: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진일보 느끼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의 특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딱 드시는데 그것도 기억하기 쉽게 누구든지 자는 거는 누구나 다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전 30,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빨대로 빨아들이고 주무시게 되면 너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나면 기억이 잘 되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각도로서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 가운데서 제 하소화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간이 좋아지니까 간주 이 장혈 이 방면에서 완전히 간에서 모두 우리 영양을 합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합성이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근육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소변이 잘 통하고 귀가 잘 들리고 여러모로서 특히 여기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는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황차 지금 밑으로부터 나오는 잔머리는 모두 가만머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성분들 가운데서 윈양허란 성분 자체는 어떤 사람도 쉽게 추위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드시니까 지금 이전엔 덧가바 신고 자고 양말 신고 자던 게 벗고 잘 수 있고 손발이 따뜻해 나기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콩팥이 양을 돌아주게 돼 있으니까 콩팥이 든든해진다는 걸 말하는데요.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여러모로의 종합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이게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백초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역할 안에서 소화가 잘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그리고 심장 공능이 좋아지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구기자란 성분 자체는 정신이 나게 하고 눈이 밝아지고 감각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특히 황계란 성분 자체는 우리 이 한계절에 들어서서 적지 않은 분들이 쉽게 뭐 감기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씩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떨굴 줄 감기약이라는 게 이게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셔서 좋은 일이 절대 없는데 방법 없어 드는 걸 인정하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그런 점이 해결받습니다. 쉽게 감기 기운이 나고 쉽게 추위를 타고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피부가 초췌해지고 이러던 그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고 그리고 상처를 빨리 아물고 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황계란 성분인가 하면 특히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전체가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는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합니다.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우리 간에서는 500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전반 북경시를 다 화학공장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화학공장이 내 간 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화학

합공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합성해낸다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합성하는 거죠? 화학이라면 나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드신 모든 음식 고분자 화물은 간에 들어가서 고분자가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내놓고는 물과 소금을 내놓고는 모두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드시는 쌀, 기름, 고기, 뭐 그 외에 채소 이런 것도 모두 고분자 화합물인데 그 위에서는 초보적으로 칼질합니다. 뚝뚝뚝 끊은. 그런 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는 재분해돼서 재합성하는데 간이 일단 문제가 생겨서 간암 말기를 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까?

기름이라든지 그 고기라든지 모두 고분자 화물인데 이게 크게 그 위에서 꺼내놓은 거 간에 들어가서 다시 그거 꺼냅니다. 꺼낸 다음에 다시 소고기를 내 살로 다시 그 탄수화물을 다시 그거 그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혈액 가운데 보내고 우리 기실 그 탄수화물을 큰 거 고분자를 혈액 가운데 못 보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못 보내게 되는데 보내서 하면은 여기 꺼내서 다시 보내 단분자로 해서 꺼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는가 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자반 구박액이 충분하게 간에서 모든 재합성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는 또 저녁에 얘기하면 우리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담즙을 만드는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1시부터 3시까지에는 간주장열에 대해서 온 하루 동안 이란 피가 몽땅 간에 들어가 저축돼서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제조건은 뭔가? 당신이 익숙하게 자야 됩니다. 대뇌가 휴식해야 이 일을 하지 대뇌가 휴식하지 않으면 손에는 계속 일하게 되면 이 일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

0: 지방대사까지 완성하면서 노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한 가지 이 백자방 구복에 길어서 해결받게 되었으니까 특점은 저녁에 주무시기 한 번만 딱 복용하면 아주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아침에 잘 되고 기운이 아침에 솟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글테란 제품 자체는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맹 특허를 받은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절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는가?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경락을 풀어주는 데는 간과 콩팥이 나서야 되는 건데 이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여리기 칭펑탕이란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숙통시키면서 소변에 잘 통하고 풍습을 몰아냅니다. 방귀란 성분 자체는 소염 역할을 무균성염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골결통을 해결해서는 국가 발명 특허의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매일 교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나요? 교실은 우리 모두 함께 쓰는 보금자리와도 같은데요. 책상과 바닥을 정돈하다 보면 깨끗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스스로 해내는 책임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정리하는

0: 실력도 점점 나아지게 되죠. 주변이 깨끗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부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친구들, 스스로 정리하는 착한 습관을 들여보세요.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매년 10월의 두 번째 목요일은 세계 시력일인데요. 올해는 10월 8일이 세계 시력일입니다. 이 기념일은 시력 손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눈의 구조,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눈은 인체에서 가장 정밀한 감각기관입니다. 우리는 외부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을 통해 얻는데요.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관이랍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눈은 주요하게 안구와 보조구조로 구성이 됐는데요. 안구는 거의 구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그 내부에는 각막, 동공, 수정체, 심망막 등 조직들이 있습니다. 각막은 안구의 가장 앞부분을 덮고 있는 투명한 얇은 막으로 두께가 약 1mm이며 주로 혈관이 없는 결체 조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각막에는 풍부한 감각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 아주 작은 자극이나 상처 혹은 염증만 있어도 통증을 일으키거나 눈물을 흘리게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눈을 상세하게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안구의 중앙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동공이라고 합니다. 동공은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스스로 크기를 조절해 빛의 량을 통제하여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죠. 심망막은 안구의 뒷부분에 위치해는 부드럽고 투명한 막으로 광 자극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시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낙수물 소리를 보내드립니다.

시력이란 시망막이 영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시력의 좋고 나쁨은 시망막이 영상을 분별하는 능력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한 시력 저하의 원인은 바로 굴절 이상인데요. 굴절 이상이란 빛이 눈 속으로 들어온 뒤 시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지 못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시, 원시, 란시 등이 모두 굴절 이상에 속하는데요. 동요 듣고 이 세 가지 안과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들창을 보내드립니다.

근실한 눈의 기능이 떨어져 가까운 물체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빛에 대한 안구 수정체의 골절 능력이 너무 세지거나 안구가 전후 방향에서 길어지면 먼 곳의 물체에서 나온 광선이 시망막 앞에 모이게 됩니다. 광선이 시망막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의 희미한 광점이기 때문에 근시 환자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 거죠. 원시는 눈의 기능이 떨어져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원시 환자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광학적 초점이 시망막 뒤에 형성하기 때문에 시망막에 흐릿한 상이 생기게 됩니다. 동요 까치아를 듣고 란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란시도 청소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안과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란시는 주로 각막이나 수정체의 곡률이 고르지 않아 빛이 심흑막에 하나의 초점을 형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란시의 주요 증상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피로감을 느끼며 심할 경우 두통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란시는 선천적 요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란시가 있는 경우 자녀의 란시 발생률이 부모 모두 란시가 없는 가정보다 현저히 높은데요. 또한 질병, 외상, 수술 등이 각막과 수정체 곡률을 변화시켜 란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쁜 눈 사용 습관이나 야외 활동의 부족이 란시의 발생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동요 듣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샛별 하나만을 보내드릴게요.

시력을 보호하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눈 사용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오랫동안 보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엎드려서 독서를 하거나 차 안에서 책을 보는 행동도 삼가해야 합니다. 매일 충분한 야외 활동 시간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편식을 하지 말며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취해야겠습니다. 만약 시력이 흐릿하다고 느껴진다면 인차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눈의 구조,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눈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마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떠나서 바다 세계 구경을 떠나갑니다. 노란 아기가 바람을 타고서 동동동 동동동 춤추며 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 낭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 낭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급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님표가 칼로 싹둑 잘려버린 듯한 벼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뚝 붙이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펴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성무가 말했다. 님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님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님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이 양성무에게 일렀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 일성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성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님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취부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그는 양성무에게 격려를 척 붙이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정치원 동지. 우리 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나선 동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 양성무의 얼굴이 밝아지었다.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아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올라오라고 하세요. 양미귀가 산 아래로 내려가더니 예닐곱 살쯤 되는 소년을 데리고 왔다. 자그만 키에 바싹 마른 소년이었다. 감실감실한 얼굴로 두 눈을 반짝이는 모양이 들판에서 자란 아이처럼 날래 보였다. 리소라는 전사인데 묘적이고 준에서 두철추 동지랑 같이 입대했습니다. 양성무가 리소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정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응?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은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양성무는 참모를 불러 리소를 노새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 다음 벼랑을 오를 수 있나 알아보라고 시켰다. 그가 혼자라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밧줄을 맬 수만 있다면 희망이 보이었다. 서산에 걸린 애가 산 꼭대기를 빨갛게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간부들은 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았다. 리소는 노새를 타고 강을 건너 산 밑에 이르렀다. 그는 벼랑을 한

0: 한번 살피더니 서두르지 않고 가지고 간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있는 나무 뿌리에 걸었다. 대나무 장대 끝에는 쇠갈고리가 단단히 매여져 있었다. 리소는 대나무 장대를 두어 번 당겨보더니만 두 손으로 번갈아 대나무를 쥐면서 날랜 원숭이처럼 맨발로 벼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다가 벼랑에 틈새가 있으면 두 발을 올려놓고 숨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걸고 올라간다.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날렵하게 벼랑을 탔다. 사람들은 리소우가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숨을 죽이야 한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눈이 휘둥그레서 보고만 있었다. 리소우는 아주 태연했다. 이따금 자그만 돌덩이와 삭은 나무가지, 나뭇잎이 부스스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노을이 빗긴 벼랑 꼭대기에서 거무스름한 형체가 어른거리였다. 그는 한 손에 대나무 장대를 들고 다른 한 손을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이야 한다. 그러더니 다시 벼랑 아래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래가 리소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얼싸안았다.
1: 아니,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습니까? 예? 와, 대단한데?
0: 양성우는 작전이 성공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1: 네, 올해서부터 약조캐고 뗄나무 하느라고 이런 산을 늘 오르내렸습니다.
0: 리소우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했다. 왕계상은 전투한 전사들에게 각반을 몽땅 모아 밧줄을 굵게 꼬으라고 하였다. 리소우도로 산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게 할 참이었다. 왕계상이 양성무에게 말했다.
2: 양동지, 지난번 노정교에서는 동지가 앞장섰지만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0: 양성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2: 좋습니다. 그럼 내가 정면을 맞지.
0: 공격 준비가 시작됐다. 团장 왕계상이 우회 부대를 거느리고 어둠을 틈타 건너편 벼랑 아래에 가서 리소우가 내려보내는 밧줄을 타고 산에 오르기로 하였다. 정면 공격은 이영 용련이 맞기로 했다. 그날 밤 용맹한 전사 20명으로 구성이 된 돌격대가 련장 양신이와 지도원 호병훈의 지휘하에 정면 공격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먼저 정면 공격을 시작했다. 화력의 음호를 받으며 다리 쪽을 거듭 공격했지만 방어가 철통 같아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산 뒤쪽으로 올라간 부대에서는 신호가 없었다. 양성문은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날이 셀 무렵에야 빨간 신호탄과 녹색 신호탄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우회 부대가 드디어 목적지점에 닿은 것이다. 왕계상이 끄는 우회 부대는 뒤쪽 산꼭대기에서 아래의 또치카를 공격하였다. 지붕이 없는 또치카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었다. 적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어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아침노을이 하늘을 물들을 때쯤 홍군은 길목에 버티고 서 있던 또치카를 없앨 수가 있었다. 마침내 길이 열리었다. 부대는 라자구를 지나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좁디좁은 다리와 네모난 또치카 아래를 지나면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진 당후에 수류탄 자루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었다. 둘레가 온통 시커멓게 탄 것을 보면은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수류탄을 묶음 채로 던진 것이 분명하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천연 요새를 힘차게 걸어 지났다. 모태똥도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험난한 지형과 처절하게 싸운 흔적을 둘러보다가 물었다.
3: 우리 전사들이 정말 저 벼랑을 올라갔단 말입니까?

0: 그렇습니다. 뒤따라오던 참모 왕조가 대답했다. 맨 처음 올라간 전사는 묘정 손인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지휘관 동지도 아시는 아이입니다. 내가 안다고? 모태똥이 놀란 듯이 되물었다. 미소라고 준이 있을 때 주석 동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왕조가 일깨워 주었다. 그렇습니다. 심호위병이 말했다. 아, 두철주 동지와 함께 왔지요.
1: 어, 얼굴이 새까만 그 꼬마 말인가? 어?
0: 모태똥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네, 바로 그 아이입니다. 모태똥은 다시 고개를 들고 깎아 세운 듯 험준한 벼랑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보며 혀를 내둘렀다. 허, 정말 상상이 안 되는군. 그러더니 불쑥 물었다.
1: 그 두철추는 내가 설산을 지날 때 봤는데.
0: 조지에서 희생됐다고 들었습니다. 모태똥이 숨을 깊게 내쉬더니 먼 곳으로 눈길을 던지었다. 그랬군. 이름 없이 희생된 전사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죠.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태똥 일행은 빗자국으로 얼룩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땅을 밟으며 라작으로 들어갔다. 사리사위기 눈먼 사람이 주왕을 따로 세운다. 뜻밖에도 이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흔들린다. 하지만 소박한 다른 한 인물은 불후의 공적을 세운다. 북쪽으로 전진하는 홍군이 라자구에서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보부소와 바인야이 지역에 머물러 있던 우로군은 장국도의 명령대로 부대를 남으로 돌려 다시 초지에 들어섰다. 벌써 9월이라 지난번에 초지를 건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낮에도 서풍이 뼈를 에이는 듯하였고 은백색 태양은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전사들은 모두 호돗바람이었다. 어디가나 눈에 보이는 건 누렇게 마른 풀뿌리였다. 지난번 주지를 건널 때 로숙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곳곳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시체를 묻을 힘도 없어 지난번보다 잠자리를 마련하기가 곱절로 힘들었다. 게다가 두 방면군이 왜 헤어진 것인지, 북진을 한다더니 왜 갑자기 남하를 하는지, 이런저런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부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지난번 초지를 지날 때 풀과 나무를 싹 캐먹어버려서 이제는 더 찾기도 힘들었다. 막막한 처지에 몰려 하나 둘 쓰러져 갔다. 그들은 영원히 쓸쓸한 초지에 남았다. 한편 장국도가 몸소 거느린 좌로군은 아바에서 대금천 유역에 있는 마르탕, 숨캉, 당바의 일대로 이동을 하였다. 그달 말 그들은 진창호와 서양전이 이끄는 우로군 일부와 숨캉 지역에서 합류를 하였다. 총사령부는 조무주라고 하는 서장 마을에 들어섰다. 여기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었다. 마을은 산 꼭대기와 가까운 벼랑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집 수십 채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대금천은 산구비를 예돌아 흘렀고 마을 왼쪽에 있는 산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대금천으로 흘러들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각형 도치카였다. 이 도치카는 독특하게도 아래가 넓고 우가 좁았는데 높이가 5-60m나 되었다. 멀리서 보면 높다란 굴뚝 같았다. 도치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남아 교사원이 있었다. 이날 남아 교사원 밖에는 붉은 깃발이 가득 꽂혀 펄럭이고 보초병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서 여느 때와 달리 들뜨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서면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사람을 짓눌렀다. 재물을 놓는 긴 탁자 위에 수유 등잔을 몇 개 켜놓았을 뿐이라 집안은 몹시 어두웠다. 탁자 앞 부들 방석에는 고위급 간부 5-60명이 앉아있었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산과 초지를 지나며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탓에 형편이 없이 마른 사람들이 아래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하지만 탁자 뒤에 높이 앉아있는 장국도는 흰 얼굴에 살이 더 올라 보기 좋았다. 장국도에 비해서 황초도 생기가 넘치었다. 마침내 회의가 열리었다. 장국도가 마른 기침을 두 번 나더니 느릿느릿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못 엄숙한 얼굴로 단정하게 서 있었지만 마음은 푹 복잡해 보였다. 장국도는 중앙소베트 구역에서 벌어진 반포위 도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중앙이 5차 포위 도발을 짚으시지 못하고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된 것은 군사로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로선 문제라고도 하면서 1사 방민군이 만난 뒤에야 이런 후퇴를 멈출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주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되려 사방명군을 탓하고 있다면서 목청을 높이었다. 남아가 도망입니까? 아닙니다. 남아야말로 전략적인 후퇴에 종지부를 짓고 반격을 하는 것이며 잠든 볼셰비크의 공격노선입니다. 하지만 주왕의 지도자들은 적의 비행기, 대포의 겁을 집어먹고 혁명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진 방침이야말로 분명한 우경 도망주의 노선입니다. 게다가 주왕은 13군단을 이끌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군을 둘로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장국도는 손을 휙 저으며 연설가다운 자세로 웅변하다 소리쳤다. 동지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왕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본디 혁명가가 아니라 허풍쟁이들이고 꽉막힌 좌경 공상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구를 할 수가 있고 잘 먹을 수가 있고 첩보를 들을 수가 있고 권연을 피울 수가 있고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비관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동지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동지들! 장국도가 사람들을 뒤둘러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3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그 수레떡 유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조선족은 경사롭고 즐거운 명절날이나 생일과 결혼잔치 그리고 환갑날이면 떡을 만들어 상에 올리는 것이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습으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들어온 수레떡은 어떻게 생겨난 떡인가요?
1: 네,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조상들이 만들어 먹는 떡은 가공 방법과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그 가지수는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떡 중에서 흰쌀을 그 가루내 익반죽하여 김을 올려 동글납작하게 만든 흰 정편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맛이 좋아서 흔히 만들어 먹는 떡인데 이 동글면서도 납작한 정편은 사연 깊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0: 멀고 먼 옛날 우중충한 산들로 둘러싸인 곰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시내라고 부르는 면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살 때 마을에 기어든 외적들에게 양부모를 잃은 시내는 처마를 맞대고 이곳에 살던 바오의 부모들이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바오는 광가에서 들쑤는 여러 가지 가렴잡새와 외적들이 빈번한 침입으로 비록 생활은 어려웠으나 부모를 잃은 시내를 친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부모 없는 서름을 전혀 모르고 바오의 부모를 친아버지 어머니로 여기며 얼굴에 그늘 한 점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10살이 되는 해의 어느 날 뜻밖에도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곰골 마을에 신보가 고약하고 그 욕심이 많은 강시성을 가진 부자 한 놈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바오의 집에 달려들어 시내를 자기 집이 북쪽으로 끌어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 네, 강부자는 무슨 이유로 시내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0: 네, 강부자는 시내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빚을 가지고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빚값으로 시내를 데려가겠다는 얼토당토한 구실을 내들며 무작정 시내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직 뼈도 채 물지 않은 이 어린 것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고 그럽니까? 난 절대로 시내를 보낼 수 없어다. 난 정보다 키운 정이 더 깊다고 시내에게 정리된 바오의 어머니는 애처롭게 우는 시내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부자는 바오의 어머니를 쓰러뜨려 눕히고 강다짐으로 시내를 빼앗아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애타게 부르는 시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뒷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갔던 아버지와 바오와 달려와 보니 시내는 없고 마당가에는 어머니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바오 아버지가 분기가 치밀어 올랐으나 건세와 재물을 믿고 기세 등등해서 날치는 강부자와 맞서봐야 다갈로 바위치는 격이라 한숨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바오의 어머니는 매맞은 어혈과 시내를 빼앗긴 심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한이 많은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집안 살림은 더욱 힘들었으나 바오와 아버지는 손에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야장질과 술에 만든 일을 하면서 강부자가 부르는 시내의 빚값을 갚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습니다. 바오는 할아버지 때부터

0: 또 작은 야장간을 차려놓고 여러 가지 쟁기를 만들어 특히 수레를 잘 만들어 링근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바오르 집을 수레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1: 네, 강 부자에게 끌려간 시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0: 네, 강 부단의 그 복종으로 끌려온 시내는 가진 천대와 밀실을 벗고 고된 일이 시달리는 속에서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 어느덧 한창 피어나는 꽃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놈은 비록 허름한 몽당 치마저고리를 몸에 걸치고 있었으나 아침 이슬을 먹으면 꽃망울처럼 곱게 피어났습니다. 이처럼 곱게 번지는 시내를 보면서 내색에 미친 강부자는 음흉한 속성을 품기 시작했으며 자주 그에게 눈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강부자의 그 흉물스러운 세모눈이 자기 몸에 와 닿을 때마다 시내는 방어가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더구나 일이 힘들고 적적할 때는 방어가 생각을 더 났습니다. 그때 방어는 아무를 애써 시내의 빚값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강부자와 그의 아들 몫으로 3년 전에 국경을 지키는 일에 나가게 되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강부자의 집에서 시내를 데려간다는 약속을 받고 떠났던 것입니다. 방어가 떠나간 지 3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못 돌아올까? 신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어를 생각하며 그가 돌아올 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 네, 방어가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했군요.
0: 네, 곰골 앞벌에 푸른 곡식들이 한창 기도동하며 자라던 음력 6월 15일 유도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정들은 씨름터로 모여들어 앞 마을과 뒷마을이 편을 갈라 시름판을 벌려놓았고 뒷집 마다에서 너희들은 구슬알 같은 유두면을 만들고 색다른 음식을 만드느라 땀을 흘리며 일하였습니다. 어제처럼 병강에서 금방 집으로 돌아온 바오는 이곳 시름꾼과 시름을 하여 이긴 기분에 들떠서 땀을 들이려 물가로 찾아 걸음을 옮기면서 물가에 들어온 버들가지를 헤치던 바오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들숲이 두려운 느럭바위 위에 금슬같은 머리를 빛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래알 같은 새까만 눈동자와 발그레한 두보리며 앵두알처럼 빨간 입술, 어깨를 내리덮어 흘러내린 머리칼, 허리가 짤룩한 몸에는 대번에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낯 익어 보이는데 어떤 처녀일까? 처녀를 바라보던 바오는 남몰래 훔쳐보는 것을 저스러워서 하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1: 네, 혹시 시내를 만난 것이 아닌가요?
0: 네, 그 바람에 처녀가 깜짝 놀라 어마나 하고 하면서 바오 쪽으로 몸을 들였어. 넌 사람이냐 귀신이냐? 반달 같은 눈썹 아래 동그래진 고운 눈과 마주치자 바오는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귀신이라뇨? 아니, 저 놀라움에 젖은 눈으로 바오를 바라보던 처녀의 얼굴은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너 시내 아니냐? 그 말에 어마나 바오 오빠 언제 돌아왔어요? 하고 묻는 말에 바오는 어젯밤 늦어서 집에 들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내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그리며 기다리던 바오였구만 그가 갑자기 중름한 총각으로 변하여서 나타나자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들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시내를 대하자 바오도 입이 얼어붙어 한동안 서성거리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1: 네, 갑자기 만나니 서로 어색한 거죠?
0: 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기풀이가 빨개져 머리채만 매맞은 시내는 늦어서 그만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고는 강부단의 집을 향해 송송히 걸어갔습니다. 시내, 내 인차 찾아갈래? 시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바오의 가슴 속에서는 애틋한 연민이 정이 차올랐습니다. 유도날마저 부엌에 박힌 신하가 불쌍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내를 데려와야 한다. 바오는 속다짐을 하며 시원한 맑은 물에 몸을 담궜습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곱게 피어난 시내를 보고 난 후부터 바오는 이상한 감정이 포로되어서 무슨 일이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김을 맬 때면 일왕 위에서 시내의 얼굴이 얼룩거렸고 나무를 찍으면 도끼날로 그의 모습이 어려워왔습니다. 자기의 이러한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하루 이틀 바장이 된 바오는 불쑥 강부자가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부단의 소설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강부단이 내가 돌아오자 인차 시내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왜 한 달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나이까. 대청마루에 앉아 바오의 쩍 벌어진 어깨와 무쇠덩이

0: 단단해 보이는 두목을 쳐다보고 난 강부전 열분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찌 약속을 잊었겠냐. 요즘 손님들을 찾아 복 일거리가 많아서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게. 강부전은 바위에게 어서 돌아가 기다리라고 말하며 속으로 코숨 쳤습니다. 제까지 이렇게 시내를 데려가겠다고 시내를 더 붙잡아두면 방법을 짜내겠는데 강부전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눈을 내리감고 궁리를 짰습니다.
1: 네, 강부자가 시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곰골 마을이 앞선 봉화대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봉화가 타오르자 국경과 민접한 곰골에는 군사들은 많은 그 병장기와 소거래를 보장하라는 군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령을 받은 강부자는 한동안 속이 타서 머리를 싸지고 끙끙거렸습니다. 병장기가 소례를 보장하려면 야당기가 소례를 만든 데서 능한 재주가 있는 파워가 있어야 고래다가 야당감을 차려놓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병장기와 소례를 제대로 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목까지 합쳐 수다를 3년을 살고 돌아온 바역의 시내를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었으니 이제 와서 또 나가라고 할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오가 수다를 나간 후 홀로 지내며 병이 든 그의 아버지가 운신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바오를 대신할 놈은 없지 어떻게 한다 한참 생각을 꾸리던 강부자는 그렇지 하고 무슨 공기가 떠올랐던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깝기는 하지만 시내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시내를 바오에게 시집을 보내주고 그 다음 강부자는 즉시 안방 주인에게 분바의 어떤 날 잔치를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1: 네, 강부자가 바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0: 네, 바오와 시내는 강부자의 갑작스러운 변덕의 욕은 있었으나 서로 바라던 대로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는지라 하늘나라의 복숭아를 얻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술래집 며느리가 된 시내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고 고생하며 살아온 바오와 시아버지에게 정성을 다 바칠 마음뿐이었고 바오와 그의 아버지는 그동안 고생한 시내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느라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오고 가는 사랑 속에서 그들이 행복한 생활은 불과 며칠밖에 못 되었습니다. 강부자가 바오를 불러드렸습니다. 바오, 자네도 저 앞선에 오른 봉화를 보았겠지? 그 무렵에 바오가 예, 보았소이다 라고 대답하니 앓고 있는 아버지와 방금 혼례를 치른 시내를 생각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쩌겠나 병장기와 술의 동원령이 내렸으니 자네가 아니면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니 내일 준비를 갖추고 떠나야 하겠니. 강부자 놈이 웃음 어린 세모을 쏘아보는 시내의 가슴에는 배리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놈이 신양이 욕심에서 선심이 나온다 했더니 그런 신보가 있었구나. 자기 몫이 위태하니 그 시내를 보내주고 나를 끌어낼 생각을 했구나. 하지만 내가 원래 외적을 치는 싸움에 나가려던 참이나 가타부터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바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가만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바오는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1: 네, 바오가 외적을 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거죠.
0: 예, 허나 전자 몸져 누운 아버지와 행복이 겨우 있는 시내를 보니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고 대창 바라지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시내가 바오의 행동이 이상스러웠던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내, 날이 밝으면 난 전장으로 떠나가야 하오. 아버지와 시내를 생각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제 땅을 지키는 일에서 싸움에 나갈 결심을 내렸소. 그 말에 시내가 그랬군요. 저는 외적들에게 부모를 잃었는데 끝이 싸움터로 나가는 랑군이 앞길을 막겠소이까? 아버님은 제가 잘 돌봐드리겠으니 마음을 놓으소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방어는 나를 위해 수년 세월을 흘러 살아오며 없으며 고생한 아버님한테 잘 돌봐줘 라고 하면서 시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속삭이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왔습니다.
1: 네, 바오가 시내와 갈라지게 되었군요.
0: 네, 전장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바래주며 곰골 마을 남녀노소가 모두 나섰습니다. 시내, 아버지를 잘 돌봐줘. 그리고 시내도 앓지 말고 잘 있어. 부디 몸성이 돌아오시와요. 바오는 시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노란 황소가 끄는 술에

0: 쏘아다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며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뽀얀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덜커덕 걸으며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신하는 하염없이 바라보한 뒤 한 바퀴 두 바퀴 굴러가는 수레는 앞선 급으로 사라졌습니다. 날과 달이 흘러 한 해가 지났으니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는 매일처럼 여적을 처음 물리치고 바오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좀처럼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양군님이 돌아온다 해도 무슨 낯으로 만날까. 바하가 싸움터로 나간 후 정성을 다하여 돌봐드린 지성이 은을 냈던지 자리를 타고 일어나 일손까지 잡으셨던 아버님이 두 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새아버지가 돌아가자 신하는 외로움과 고독 사이에 더욱 더 양군이 그리워졌습니다. 이후 내년들이 자주 찾아 유례도 해주고 일손도 도와주었으나 그는 원래 이지가지 할 데 없는 홀몸인데다가 요즘은 그 어디에도 터놓을 수도 없는 일로 벙어리를 낸 가슴 알듯 속만적이었습니다.
1: 네, 시내가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군요.
0: 네, 한편 시내가 홀로 남게 되자 마침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강부자가 여지껏 속에 품었던 영웅망을 이루어 보려고 시내의 집에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강부자는 시내가 승리를 외를 보듯이 외면하자 밤이면 도적고양이처럼 남모르게 그의 집에 스며들어 가전 가문리서를 내려 놓으며 지근거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신하는 집으로 내년들과 함께 떡방을 지어놓고 얻어서야 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에 조용히 들어와 나야 문고리를 당기던 신하는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놀라 문 밖을 굳어졌습니다. 강부자가 자기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방어는 싸움에서 잘못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한평생 잘 먹고 잘 있게 해주어서 신의는 전장에서 나간 바오를 모욕하는 그놈이 증오스러워서 입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서 들어오게나. 징글스럽게 다가오는 그놈을 보는 신의는 독사가 몸에 감기는 것처럼 오싹해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곳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 네, 강부자가 너무나도 파렴치한 인간이군요.
0: 예, 신하는 밤이 깊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방어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던 강부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살아 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강부자가 나를 속여보자고 한 수단이야. 난 양군이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리겠어. 신하는 마치 눈앞에 있는 강부자에게 말하듯 마디마디 씹어놓았습니다. 홀로 속다짐을 하며 마음을 굳게 먹으니 신하는 양군이 꼭 살아서 올 것만 같은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며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눈을 살며시 감은 신하는 꿈나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덜커덕 덜커덕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오고 맑고 푸른 하늘에 기러기떼가 줄지어 날아가며 저 멀리 우글구글 뻗어간 산구빈돌이에서 황금빛 황소가 네 굽을 놓으며 달려오는 뒤 수레 위에는 바오가 앉아 한 손에 곱빌 잡고 채찍을 휘두르고 대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삽자문밖에 수레가 못 쳐서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수레바퀴가 못 알아 아직 싸움이 끝나지 못했소. 바오는 한마디 말을 던지고 수레에서 내려 마당가에 쌓아두었던 바퀴들을 싣더니 다시 수레를 씩 몰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랑군님, 신하가 소리를 치며 두 팔을 벌리고 붙잡으려 하는데 사방에 안개가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않고 황소의 거친 숨소리가 끝없이 흘러간 수레의 바퀴가 점점 작아지며 아득히 무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1: 네, 신하가 꿈을 꾼 것이죠.
0: 네. 꿈속에서 헤매던 시내가 놀라서 눈을 뜨니 사회는 지혜 죽은 듯 고요했고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시내는 뜰에 나서서 무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신령이 있다면 저 장군님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다가 집안에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였으나 머릿속에 창을 꼬나들고 바오가 아니면 그 소설에 의해 앉아서 달리는 바오가 환영으로 나타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창가로 희미한 빛이 비치다 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8월 추석 날에서 마을에서는 물론 장정들은 싸움터로 나갔으나 외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온다는 승전 소식을 받고 풍수대로 씨름 경기와

0: 출산 내기 은혜 뛰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삽자문 밖에 있는 나무 가지에 앉아서 우러대는 새벽가치의 울음소리가 드나듯이 시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가치가 울면 그날에 기쁜 일이 있거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랑군이 돌아올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닐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내는 불시에 오는 랑군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1: 네, 시내가 랑군님이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리는 거죠.
0: 네. 기분이 상쾌해진 시내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쓸어나와 뒷창문을 열어 제끼던 시내는 마당가에 쌓여있는 수레바퀴가 눈을 찌르며 안겨들자 가슴이 아랄해 났습니다. 수레는 바퀴가 날개야, 바퀴가 든든해야 달릴 수 있거든. 혹시 바하가 싸움판에서 바퀴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바하를 생각하며 갈라터진 손으로 바퀴를 만지며 말하던 시아버지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쟁쟁하게 울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저 바퀴를 모아 랑군에게 보낼 수 없을까? 그랬으면 땅 속에서라도 아버님이 기뻐하시겠는데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시내는 이웃 내인들이 떡가루 한 집을 머리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서야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에고 시내는 또 랑군을 생각했나 보지. 그 말에 시내가 복동이 어머니 글쎄 어젯밤 꿈에 랑군님이 집에 오더니 저 마당가에 수레바퀴를 씻고는 시행하니 사라져 가는 게 아니겠나요? 하고 대답하니까 아유 정말 좋은 꿈을 꾸었구나. 꿈은 곧 반대로 나타난다고 하였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내가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이웃들의 위로의 말에 시내가 신심이 생기겠네요.
0: 예, 시내는 마음속에 큰 기대가 생기고 가볍게 일손을 놀려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북에서 음식을 만들며 잔뼈를 굳혀온 시내는 이 일을 불이 번쩍나게 해야겠습니다. 버들같이 같은 작은 손에 얼마나 잽싸게 움직였는지 어느새 끓는 물에 익반주한 하얀 밀가루가 시루에서 들어앉아 뽀얀 김 속으로 묻혀 들어갔습니다. 싸움터에서 정말 수레바퀴가 모자랄까 시내는 시루 안에서 흘러나온 뜬김을 보면서 김이 다 오른 득반죽을 시달아면서 오로지 바우 생각만 했습니다. 싸움터에 수레바퀴가 모자라오. 시내는 줄곧 꿈속에서 외우던 랑군이 말을 곱씹어보며 손에 익은 솜씨의 떡반죽을 이겨가며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둥글둥글하게 떡을 빚어 나갔습니다. 시내 칼도 없이 떡을 어떻게 자르나. 떡을 자르라고 시내에게 칼을 내밀어주던 여인은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져서 시내가 만들어놓은 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복동이엄마 이 떡을 좀 봐요. 어쩌면 동글동글하게 한 게 꼭 수레바퀴 같아 보이는군요. 뭐? 수레바퀴 떡 어디? 아이고 정말 수레바퀴가 신통하구나. 칼로 자른 떡보다 동실동실한 게 더 정말 더 곱기도 해라. 시내는 무슨 정성에 이런 떡을 빚어놓았는지 자신도 잘 믿어지지 않아 떡을 보고 또 봤습니다. 아마 나의 혼이 어젯밤 꿈에 흘러버린 그것이 분명해. 혹시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많이 빚어놓으면 이 바퀴 덕에 실려서 싸움을 이기는 장군이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시내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내인들이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복동이 엄마 오늘 떡은 모두 이렇게 빚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내인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1: 네, 수레바퀴 떡이 이렇게 되어 생겨났군요.
0: 예. 오로지 싸움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내의 뜨거운 마음이 감복되어 너희들은 시내와 서로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바퀴살 모양의 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떡에는 참기름을 발라 놓으니 기름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떡은 금시라도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내와 너희들은 정성들여 만든 떡을 그릇에 담아이고 들꽃이 피는 언덕길을 지나 싸움터로 그네터로 올라갔습니다. 수레집 며느리가 오늘 별스럽게 환해졌구나. 글쎄요 하늘의 선녀가 부럽지 않소다. 자기를 생각해주는 마을 내인들이 고마운 마음이 미쳐와 시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네에 올라선 시내가 무릎을 굽힐 때마다 내인들은 합심하여 소리를 쳐주었습니다. 치마 허리를 자르고 하게 동의하면 시내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몇 번 하더니 어느새 앞산 중턱으로 몸을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어 딸랑하고 방울을 차는 소리가 울리자 관중들이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 모습을 양군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하랴. 벌써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시면 구르던 발을 멈추고 그네들의 몸을 인지하여 멀리 앞산고비를 바라보았으면 아니 갑자기 신의 눈길은 한 곳에 주시되었습니다. 산고비를 돈 그 길 위에 무엇인지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0: 뛰었습니다. 목에서 개벌레가 나고 숨이 차올라서나 그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앞에 있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물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수레 하나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가 안개가 피해듯 우여 눈을 부비고 수레를 유심히 살펴봤으나 수레를 끌고 온 손은 누렁이가 아니었고 수레에 우여 그 사람도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구나. 맥을 놓고 땅 위에 불쑥 주저앉은 시내는 연이어 솟아오른 눈물을 저고리 소매로 훔치며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거 시내 아니야? 눈앞이 캄캄하고 귀가 멍해지며 제 욕심에 잠겨 있었던 시내는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정신을 가다듬었던 것입니다. 시내, 시내, 목소리는 기획은 당군이 인글진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1: 네, 바오가 돌아왔군요.
0: 네, 하나 그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억대와 같은 바오가 아니라 빛골이 상접한 남모를 사람이었습니다. 시내, 나야, 바오란 말이야. 그제야 랑고를 알아본 시내는 엎어질 듯 넘어질 듯 달려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시내가 쇠바퀴같이 생긴 동글 납작한 떡을 헤이고 전장에 나타나지 않겠소? 그 말에 시내가 아니 그럼 랑구님도 어쩜 똑같이 쇠바퀴 꿈을 꾸었을까요? 하고 자기도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고 바위 뒤를 따르던 전쟁터의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왔네요.
0: 네, 감격적인 상봉을 하던 금골 마을 사람들은 넓다란 잔디밭에 빙 둘러앉아서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자, 모두들 이 떡을 보세요. 시내가 얼마나 수레를 타고 돌아온 남편을 애타가 기다렸으면 이렇게 수레에 박힌 모양의 떡을 빚었겠나요? 복동이 어머니가 수레를 늘어놓으며 바오에게 먼저 떡을 집어주자 사람들은 저저마다 떡을 집어들면서 시내의 뜨거운 정성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 공골 마을 노인들은 동굴 납작하고 수레바퀴 모양이 문양이 새긴 이 떡을 수레떡이라 부르면서 명절이나 생일날 잔칫날들에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또 봄에 파란 해석이 도달할 때면 쑥을 삶아서 우려서 파란 쑥떡을 또 빚기도 하였습니다.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보도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회 재생 횟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 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혐인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수

0: 내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곡은 4분의 4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꽃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초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1972년 영화 백화쟁춘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동석이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로이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동석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총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총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총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족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연자 벤자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019년 이 곡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네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요의 대변국에 입각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리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 혁신 이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명

0: 민족 지역의 면모, 민족 관계의 면모, 주한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 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승평 총석의 중요 사상 근본 존칙으로 견지하고 이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철해 사상 인설, 리론 제도, 법치 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하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단결 진보 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주동하게 될 것입니다.
1: 그늘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사급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해온 생동한 이야기를 몰입식으로 들려주고 희노애락 영용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지에 있는 연변적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변강에서 꿈을 이루도록 흡인해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렵니다.
0: 올드로 훈촌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교정 전용 해민 대사를 가동하여 교정급식 품질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교 학생 대표들의 식당 조우분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둔 후 학급으로 돌아가 질서 있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촌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곽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분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절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 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 투명 전 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일층 승격되었습니다. 훈촌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지었습니다.

0: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틀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죠.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교육국 지도부 성원으로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당위 교육사비위원회의 전임 부석이 학국선입니다. 교정급식 전문 정돈 사업을 전개한 이래 시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전문회의를 열어 연구 포치를 했으며 상시적으로 학교 식당을 찾아 조사 연구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선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합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매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1: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상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문사몬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성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성은 또 가게 내 독서구역과 휴식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성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둘러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품 안전에 신경을 쓰십니까? 식품 안전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기에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품 안전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잘 확인하고 포장이 손상이 될까나 부풀어 오른 제품은 사지 말며 신선한 식품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됐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면에서는 냉장, 냉동 식품은 구매 후에 바로 보관을 하고 생고기와 생선은 다른 식품과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주며 남은 음식은 2시간 이내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 면에서는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않고 생고기와 익힌 음식은 다른 도마와 조리기구를 사용을 하며 식품은 권장 온도까지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네, 위생면에서는 주방 조리대와 식기는 자주 소독을 해주고 해동된 식품을 재냉동하지 말며 상한 음식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네, 평소 구매, 보관, 조리 위생 등 단계에서 기본적인 식품 안전 수칙을 지키면 식중독과 같은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가을철에 들어서면은 바뀌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내려가는 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피부 관리사인 전신화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기후 특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조치 그리고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방법과 피부 건강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가을철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이 우리 피부에 이런저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가을철에는 구경 우리의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자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극 그리고 세균, 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리 몸속의 소중한 수분이 밖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기 중 습도가 뚝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자주 불어오게 됩니다. 이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가 계속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서서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각종 피부 트러블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가을철 흔히 겪는 우리 피부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피부 건조와 당김 현상입니다.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자꾸 당기고 그리고 뻣뻣한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제한을 마치고 나면 당김 현상이 훨씬 심하게 느껴지죠. 둘째로는 과도한 각질 발생입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오래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화상도 잘 밀리고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해지고 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화장품, 그리고 온도 변화, 바람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따갑고 간지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원인은 모를 가려움증입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 표면이 신경, 말단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계속 가렵고 특히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술 입가가 트러블입니다. 입술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찬바람이 영향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입술이 쉽게 트고 갈라지고 입가는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습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잔주름이 깊어지고 우리 피부가 칙칙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수분과 피지가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 가는 잔주름이 생기고 우리 혈액순환도 둔화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없고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가을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습도와 찬바람으로 인한 피부 장벽이 파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런 문제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0: 있는 것입니까?
1: 칼절 피부 문제는 이미 트러블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 핵심은 우리 피부 장벽을 지키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첫 번째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가을 바람과 실내 온도 때문에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피부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사이로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 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외출 시 피부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바람이 매우 강한 날은 얼굴을 직접 바람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서 바람이 직접적인 자극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 화장품을 환절기에 맞춰 조성합니다. 우리 너무 자극이 강한 제품보다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들어있는 보습 위주로 토너 그리고 에센스 크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안제 역시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피하고 순한 보습형 세안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평소 생활 습관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자극적인 음식을 조절, 그리고 우리 화장품만 바르는 것 외에 몸 안부터 피부를 챙기는 습관을 미리 갖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이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가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물론 뭐 그 피부 유형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우리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건성 피부, 지성 피부, 그리고 복합성 피부, 민감성 피부로 나눠서 가을 관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건성 피부입니다. 평소부터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가을이 되면 증상이 가장 심해집니다. 관리의 핵심은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까지 충분히 공급해서 피부 보호막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화장수는 알코올 함량이 적은 순한 제품을 쓰고 에센스와 크림은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세안은 너무 자수하지 않고 각질 제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둘째로 지성 피부입니다.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피부가 기름지니까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건조한 공기는 지성 피부의 장벽도 손상시킵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몸이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도 가을의 보습은 필수입니다. 다만 너무 무겁고 기름진 크림보다 가벼운 보습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정력이 너무 강한 세안제로 하루에 여러 번 얼굴을 빡빡 씻는 행동은 오히려 피부를 망치니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합성 피부입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은 기름이 많이 나고 볼, 턱 부분은 건조한 타입입니다. 부위별로 차별화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마, 코 부분에는 가벼운 제품을 볼처럼 건조한 부위에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전체 얼굴을 한 가지 방식만 적용하지 말고 건조한 부위에 보습을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 평소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가운 반응이 잘 생기는 타입이죠. 가을 환절기는 민감성 피부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성분이 간단하고 향료, 인공, 첨가물이 적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등 고기능 제품은 우리가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각질 제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 화장품을 쓸 때는 반드시 귀 뒤에 소량 발라서 반응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기억할 점은 어떤 피부 타입이든 가을철이 최우선 목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네요. 이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소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을철 좋은 피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예, 우리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화장품만 떠올리는데 사실 화장품은 거치장일 뿐 진짜 피부 건강은 일상생활 습관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화장품을 써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가을철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0: 우리 피부의 적처감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꾸준히 마셔서 몸 안의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커피나 차만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이 수면 시간인 피부 세포가 재생하고 손상된 장벽을 스스로 수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가능하면 하루 7시간, 8시간 정도의 양호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식습관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그대로 피부를 만듭니다. 가을 제철 채소 그리고 과일,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너무 짜고 달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과하게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피부 염증을 높이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 화장품의 효과도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예. 이 가을철에는 정말 피부 가려움증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절 특징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이 가려움증을 완화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0: 우리 가을에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절 변화로 인한 건성 가려움증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 피부에 큰 발진도 없는데 자꾸 간지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리고 피부 표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긋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우리 가려움 완화를 위한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목욕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보호 진막을 다 씻어내버려서 가려움을 더욱 키웁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목욕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 직후 빠르게 보습제를 바릅니다. 우리 몸에 물기가 아직 남아 촉촉한 상태로 샤워 후 3분 이내에 우리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야 피부 안쪽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한참 뒤에 바르면 우리 보습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려움이 심한 부위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 소재와 세탁에 주의합니다. 거친 소재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마찰 자극으로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안쪽에는 부드러운 순면 속옷을 입어서 완충해 주시고 세제는 충분히 헹구고 섬유 유연제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옷에 남은 화학 성분도 피부를 자극합니다. 실내 습도를 관리합니다. 밤에 자는 방이 너무 건조하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다가 가려움 때문에 깨게 됩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유지하시는 것이 밤 가려움을 줄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를 해도 계속 가려움이 심해고 붉은 반점 그리고 진물이 생긴다면 단순 계절 건조가 아닐 수 있으니 피부과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1: 네,
0: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얼굴 청결이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씻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보십니까?
0: 우리 얼굴 세안은 피부 관리의 첫걸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잘못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안의 목적은 피부의 더러움 제거하는 것이지 피부의 보호막까지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안 순서를 설명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지질막을 녹여버리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갑자기 수축시켜 우리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손목에 댔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풍성하게 낸 뒤 얼굴에 닿아야 합니다. 거품 없이 세안제를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거품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줍니다. 너무 강하게 힘을 주어 빡빡 문지르면 안 됩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은 살짝 신경 써서 씻고 볼 같은 건조한 부위는 가볍게 다

0: 부르세요. 그리고 전체 제한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랫동안 문지르면 우리 피부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헹굼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세안제 잔여름이 얼굴 특히 입가 턱선에 남아있으면 계속 피부를 자극해서 우리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미시그나물로 거품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헹굽니다. 네 번째로 세안이 끝나온 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 표면에 대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닦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마찰 자극은 피부 장벽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을철에는 하루 세안 횟수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더럽지 않으니 가벼운 세안제 또는 물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꼼꼼하게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과도하게 세안하는 행동은 우리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1: 그렇네요. 이 밤에 잠잘 때 피부는 충분히 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기 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이튿날 피부가 건조해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피부를 보호함에 있어서 밤에도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밤은 피부가 휴식하면서 우리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1: 네. 네,
0: 잠자는 동안 우리 실내는 계속 건조하고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합니다. 만약 자기 전에 아무 제품도 바르지 않고 자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매우 당기고 건조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피부에 맞는 기초 화장품을 꼭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제품을 두껍게 잔뜩 바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뭐 에센스 영양크림 순서로 보습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지성 복합성 피부는 너무 무거운 크림보다 가벼운 수분 에센스나 가벼운 수분 크림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너무 기름진 제품을 밤에 잔뜩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감성 피부는 성분이 간단한 보습 위주 제품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 기초 관리의 핵심은 피부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밤새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잠들었다고 해도 우리 피부는 숨을 쉬고 재생 활동을 계속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제품을 겹쳐 바르면 우리 피부에 부담을 주니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간결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촉촉하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뭐 팩도 해주는 것이 좋은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마스크팩은 짧은 시간 안에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팩 사용 상식을 모르고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 팩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오래 붙일수록 영양이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하고 20분, 30분씩 붙여놓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시작하는데 팩이 마르면 오히려 피부에 있던 수분을 역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제품에 적힌 권장시간대로 10분에서 15분만 붙이고 떼어내야 합니다. 절대 팩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굴에 붙이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팩을 떼어낸 뒤 절대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팩을 붙인 뒤 얼굴에 남아있는 액상 성분을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킨 다음 반드시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크림이 없으면 팩으로 공급한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려서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않습니다. 크림으로 보호막을 덮어주는 마무리 단계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을 환절기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3회 정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자주 팩을 쓰면 우리 피부가 과도한 자극을 주고 장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부가 붓고 따갑고 트러블이 심하게 난 날에는 팩 사용을 쉬어야 합니다. 이때 팩 속 각종 첨가물이 자극으로 작용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네. 평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경우가

0: 많은데 이 역시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피부에 주는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피부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우리 요즘 업무, 공부, 뭐 여가 시간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한 뒤 얼굴이 당기고 건조하다고 느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스마트폰 기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주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우리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얼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또 전자기기 주변에 미세먼지가 모여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어 모공을 막고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건조, 직지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상을 줄이기 위한 뭐 실천을 가능한 조치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짧은 휴식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1시간 정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얼굴 근육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리 피부 건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화면만 보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하는 주변 환경 습도를 관리하세요. 컴퓨터 옆에 소형 가습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기 열기로 인한 건조 환경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미세먼지가 피부에 계속 쌓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낮 근무 중에 과도하게 세안할 수는 없으니 가벼운 버스 미스트를 사용해서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스트만 뿌리고 그대로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지니 뿌린 뒤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꼼꼼하게 세안해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은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화면을 너무 얼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너무 가까우면 기기 열기가 직접 얼굴에 닿고 먼지도 더 많이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추가로 블루라이트 자체가 우리 피부를 직접적으로 크게 파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보수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버습과 규칙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0: 사용해서 눈썹 밑에서 눈가를 달아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는 듯 마사지합니다. 우리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볼 부위 양손 손가락으로 끝을 볼 중앙에 대고 코에서 바깥쪽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올립니다.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얼굴 붓기 완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주변을 따라 입가에서 양쪽 귓밑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우리 입건인 자주 건조해진 부위니 힘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턱선을 따라서 양쪽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얼굴이 노폐물이 림파를 따라 배출되는 것을 보조해줍니다. 전체 마사지 시간은 3분에서 5분, 짧게 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회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다가온 민감 상태일 때는 마사지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게 비비고 주무르는 마사지는 오히려 피부를 해치니 부드럽게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1: 네. 우리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자외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을철 자외선은 여름보다 약하게 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해라고 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여름만 태양이 뜨겁고 가을은 해가 약하니 무슨 크림을 안 발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을이라고 자외선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외선에는 UVB와 UVA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VB는 우리 피부를 화끈거리게 태워서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강하고 가을이 되면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피부가 확 타버리는 일은 적습니다. 문제는 UVA입니다. UVA는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존재합니다. 흐린 날, 구름이 많이 낀 날도 구름을 통과해서 계속 내리쬐입니다. UVA는 눈에 바로 보이는 화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부 깊은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우리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천천히 파괴해서 피부 노화, 잔주름, 기미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가을에는 공기가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가을이 피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이미 장벽이 손상되어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장벽이 약해진 피부는 UVA의 영향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여름처럼 확 타지는 증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 조용히 피부에 손상이 쌓여서 나중에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덜 뜨겁다가 자외선이 없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가을철에도 자외선 관리에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죠. 네. 남녀노소 자외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또 효과를 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양이 너무 적게 바르거나 사용 타이밍을 틀려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사용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린다면 사용 시점은 외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얼굴, 목까지 골고루 덮어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냥 문 앞에서 서서 바로바로 바르고 나가면 아직 보호막이 만들어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르는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는 대략 반말 정도 크기의 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얇게 펴바르면 제품이 표시한 SPF와 PA 수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적은 양으로 희석되지 않게 충분한 양을 골고루 펴발라야 합니다. 목, 귀 그리고 턱선까지 빠짐없이 발라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을 빼먹는데 목도 자외선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로 덧바르는 타이밍입니다. 실내에만 있더라도 창문을 통해 UVA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야외에서 활동

0: 가능한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어야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를 마신 뒤에는 더 자주 덧발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을철 제품 선택입니다.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 위수 생활이라면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SPF 50 그리고 PA 플러스 4개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을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하니 너무 자극적이고 무거운 제품보다 보습감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에게는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크림은 단순 수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 세안만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게 세안할 때 꼼꼼하게 제거해서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 원인이 됩니다. 추가로 선크림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자나 긴팔, 옷 등으로 물리적인 차단을 함께 병행하면 훨씬 안전하게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1: 이 피부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철 하면은 어떤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을까요?
0: 네, 우리 피부는 몸이 거울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피부 세포를 만들고 장벽, 회복, 그리고 항염작용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화장품은 겉에서 덮는 것이라고 하면 음식은 몸 안에서부터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가을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 음식이라면 첫 번째로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호박, 당근, 시금치,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부 각질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배, 그리고 사과, 포도, 키위, 각종 신선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며 향수화나 작용으로 우리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등 푸른 생선, 그리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 등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을 보충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철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서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인 무, 배추, 배 등은 수분이 풍부해서 몸 안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장 건강도 좋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여러 음식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소를 한 번에 많이 얻으려고 보충제만 의존하기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1: 네. 이 가을철에 종적으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전체 내용을 간결하게 종합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기초관리는 보습 중심으로 하고 피부 타임에 맞게 차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 목욕 습관을 바꾸고 실내 습도를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라고 자외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수면, 마음관리 등 생활습관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관리는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가을철의 피부는 매우 섬세하니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고 차분하게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 네, 이 가을철 피부 관리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 관리사인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을철 찬바람과 건조한 기운은요,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피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피부 유형에 따라서 올바르게 관리를 하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음식 섭취에도 중심을 돌린다면 이 가을철에도 능히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0: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국경절 황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모처럼 주어진 긴 연휴에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잠깐 나들이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보세요. 한결 더 높아지고 푸르른 하늘, 거기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솜사탕 같은 흰 구름, 이런 날에는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고 조금 멀리 산이나 바다로 떠나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도시락을 싸들고 서풍을 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혹은 혼자 조용히 책 한 권을 들고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사철가로 오늘의 민요광장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의 민요광장에서는 다양한 음악과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이를테면 판소리, 민요, 민요풍의 가요들을 만나고 다양한 조선족 민족악기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 가운데 안땅장단으로 창작된 연변의 창작가요 몇 곡 만나볼까요? 안땅장단은 구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 따따, 쿵, 따, 쿵, 따, 덩, 따다따, 쿵, 따, 쿵. 여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네, 박자는 4분의 4박자. 역시 흥겹고 경쾌한 장단입니다. 70 청춘 일일이, 절구방아지어요, 그리고 농가의 기쁨, 이렇게 세 곡 들어보실까요?

잠깐 분위기 바꿔서 민족 악기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장세납 독주곡으로 연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상해 보실까요?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또 판소리 한 대목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판소리의 장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판소리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창 속에는 말로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장단은 그대로 흘러가게 둡니다. 이를 도섭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안일이 속에는 노래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장단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창자는 또 연기와 같은 동작을 합니다. 슬플 때는 우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흥겨울 때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뱃노래가 나오면 노젓는 신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동작을 너름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림이라고 하지만 발림은 대개 미녀와 같은 노래를 할 때 하는 춤 동작에 한정해서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판소리에서의 동작은 춤 동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연극의 연기에 근접하는 동작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따로 너름새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창자는 오른손에 부채를 쥐고 있는데요. 부채는 여러 개의 살을 모아 한지를 발라서 만든 것으로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합죽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글씨가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창을 하면서 창자는 이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부채를 집행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는 부채가 편지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더워서 더위를 식히느라 부채질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창자에게 부채는 다목적 소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수는 이때 창자의 왼쪽에 앉아서 창자를 바라보고 앉아서 북을 칩니다. 그런데 북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이, 이런 등의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주임새라고 합니다. 판소리 주임새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으므로 또 판소리를 감상하시면서 적당하게 넣어보시면 좋겠죠. 춘향가중 쑥대머리와 사랑가 대목입니다.

부처님은 어찌 불기록에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다 말씀이오.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니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1: 쉬고.
0: 그때여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 보는디.

물론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판소리의 모든 청중은 추임새를 통해 공연에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청중은 제대로 된 추임새를 할 수 있는 청중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음반은 실황이 아니고 청중이 없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인데도 일부러 추임새를 넣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1청중 2거수 3명창에서 말하는 첫 번째로 중요한 청중이란 바로 제대로 된 추임새를 하는 청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참뜻은 판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청중들을 위해서 판소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대로 된 청중에 의해서 판소리 소리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해봤으니 여기서 민족악기도 만나봐야 하겠습니다. 핵음악기로 연주된 음악 한 곡 드립니다. 아리랑입니다.

해금악기로 연주된 아리랑을 감상하셨으니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리는 아리랑을 감상해 보실까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 음악입니다. 흐려졌던 마음을 쾌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음악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를 끝곡으로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0: 님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 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패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상무가 말했다. 님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님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님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의 양성무에게 일렀다. 이 섬에서 오신다면 우리 1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성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님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주입으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이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그는 양성무에게 격려를 척 붙이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드립니다. 정치원 동지. 우리 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나선 동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 양성무의 얼굴이 밝아지었다.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올라오라고 하세요. 양미귀가 산 아래로 내려가더니 17살쯤 되는 소년을 데리고 왔다. 자그만 키에 바싹 마른 소년이었다. 감실감실한 얼굴로 두 눈을 반짝이는 모양이 들판에서 자란 아이처럼 날래 보였다. 리소라는 전사인데 묘적이고 준에서 두철추 동지랑 같이 입대했습니다. 양성무가 리소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정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은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양성우는 참모를 불러 리소를 노새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 다음 벼랑을 오를 수 있나 알아보라고 시켰다. 그가 혼자라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밧줄을 맬 수만 있다면 희망이 보이었다. 서산에 걸린 애가 산 꼭대기를 빨갛게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간부들은 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았다. 리소는 노새를 타고 강을 건너 산 밑에 이르렀다. 그는 벼랑을 한번 살피더니 서두르지 않고 가지고 간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있는 나무뿌리에 걸었다. 대나무 장대 끝에는 쇠갈고리가 단단히 매여져 있었다. 리소는 대나무 장대를 두 번 당겨보더니만 두 손으로 번갈아 대나무를 쥐면서 날랜 원숭이처럼 맨발로 벼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다가 벼랑에 틈새가 있으면 두 발을 올려놓고 숨을 돌리었다. 그리고 다시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걸고 올라갔다.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날렵하게 벼랑을 탔다. 사람들은 리소가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숨을 죽이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눈이 휘둥그레서 보고만 있었다. 리소는 아주 태연했다. 이따금 자그만 돌덩이와 삭은 나무가지, 나뭇잎이 부스스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 노을이 빗긴 벼랑 꼭대기에서 거무스름한 형체가 어른거리었다. 그는 한 손에 대나무 장대를 들고 다른 한 손을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벼랑 아래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래가 리소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얼싸안았다.
1: 아니,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습니까? 예? 와, 대단한데?
0: 양성우는 작전이 성공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1: 네, 올해서부터 약조 캐고

엘라모나라고 이런 산을 늘 오르내렸습니다. 리소우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게 한다. 왕계상은 전판 전사들에게 각반을 몽땅 모아 밧줄을 굵게 꾸우라고 하였다.

0: 준비가 시작된다. 团장 왕계상이 우회 부대를 거느리고 어둠을 틈타 건너편 벼랑 아래에 가서 리소우가 내려보내는 밧줄을 타고 산에 오르기로 하였다. 정면 공격은 이영 용년이 맞기로 했다. 그날 밤 용맹한 전사 20명으로 구성이 된 돌격대가 련장 양신이와 지도원 호병훈의 지휘하에 정면 공격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먼저 정면 공격을 시작했다. 화력의 음호를 받으며 다리 쪽을 거듭 공격했지만 방아가 절통 같아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산 뒤쪽으로 올라간 부대에서는 신호가 없었다. 양성문은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날이 셀 무렵에야 빨간 신호탄과 녹색 신호탄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우회 부대가 드디어 목적지점에 닿은 것이다. 왕계상이 끄는 우회 부대는 뒤쪽 산 꼭대기에서 아래의 또치카를 공격하였다. 지붕이 없는 또치카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었다. 적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어 총 공격이 시작되었다. 아침 노을이 하늘을 물들을 때쯤 홍군은 길목에 버티고 서 있던 또치카를 없앨 수가 있었다. 마침내 길이 열리었다. 부대는 라자구를 지나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좁디좁은 다리와 네모난 또치카 아래를 지나면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진 땅위에 소리탄 자루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었다. 둘레가 온통 시커멓게 탄 것을 보면은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수레탄을 묶음 채로 던진 것이 분명하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천연 요새를 힘차게 걸어 지났다. 모태똥도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험난한 지형과 처절하게 싸운 흔적을 둘러보다가 물었다. 우리 전사들이 정말 저 벼랑을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던 참모 왕주가 대답했다. 맨 처음 올라간 전사는 묘정 소년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지휘관 동지도 아시는 아이입니다. 내가 안다고? 모태똥이 놀란 듯이 되물었다. 리소라고 준이 있을 때 주석 동지를 찾은 적 있습니다. 왕주가 일깨워 주었다. 그렇습니다. 심호위병이 말했다. 아, 두철주 동지와 함께 왔지요.
1: 어, 얼굴이 새까만 그 꼬마 말인가? 어?
0: 모태똥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네, 바로 그 아이입니다. 모태똥은 다시 고개를 들고 깎아 세운 듯 험준한 벼랑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보며 혀를 내둘렀다.
1: 허, 정말 상상이 안 되는군.
0: 그러더니 불쑥 물었다.
1: 그 두철추는 내가 설산을 지날 때 봤는데
2: 초지에서 희생됐다고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이 숨을 깊게 내쉬더니 먼 곳으로 눈길을 던지었다.
2: 그랬군. 이름 없이 희생된 전사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죠.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0: 모태똥 일행은 핏자국으로 얼룩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땅을 밟으며 라자구로 들어갔다. 사리사에게 눈먼 사람이 주왕을 따로 세운다. 뜻밖에도 이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흔들린다. 하지만 소박한 다른한 인물은 불우의 공적을 세운다. 북쪽으로 전진하는 홍군이 라자구에서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보부소와 바인야이 지역에 머물러 있던 우로군은 장국도의 명령대로 부대를 남으로 돌려 다시 초지에 들어섰다. 벌 벌써 9월이라.

지난번에 조지를 건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낮에도 서풍이 뼈를 에이는 듯하였고 은백색 태양은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전사들은 모두 호돗바람이었다. 어디가나 눈에 보이는 건 누렇게 마른 풀뿌리였다. 지난번 조지를 건널 때 로숙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곳곳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시체를 묻을 힘도 없어 지난번보다 잠자리를 마련하기가 곱절로 힘들었다. 게다가 두 방면군이 왜 헤어진 것인지, 북진을 한다더니 왜 갑자기 남하를 하는지, 이런저런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부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지난번 조지를 지날 때 풀과 나무를 싹 캐먹어버려서 이제는 더 찾기도 힘들었다. 막막한 처지에 몰려 하나 둘 쓰러져 갔다. 그들은 영원히 쓸쓸한 조지에 남았다. 한편 장국도가 몸소 거느린 좌로군은 아바에서 대금천 유역에 있는 마르탕 숨캉 당바의 일대로 이동을 하였다. 그 달말 그들은 진창호와 서양전이 이끄는 우로군 일부와 숨캉 지역에서 합류를 하였다. 총사령부는 조무주라고 하는 서장마을에 들어섰다. 여기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었다. 마을은 산꼭대기와 가까운 벼랑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집 수십 채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대금천은 산구비를 예돌아 흘렀고 마을 왼쪽에 있는 산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대금천으로 흘러들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각형 도치카였다. 이 도치카는 독특하게도 아래가 넓고 우가 좁았는데 높이가 5-60m나 되었다. 멀리서 보면 높다란 굴뚝 같았다. 도치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남아교사원이 있었다. 이날 남아교사원 밖에는 붉은 깃발이 가득 꽂혀 펄럭이고 보초병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서 여느 때와 달리 들뜨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서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사람을 짓눌렀다. 재물을 놓는 긴 탁자 위에 수유 등잔을 몇 개 켜놓았을 뿐이라 집안은 몹시 어두웠다. 탁자 앞 부들 방석에는 고위급 간부 5-60명이 앉아있었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산과 조지를 지나며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탓에 형편이 없이 마른 사람들이 아래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하지만 탁자 뒤에 높이 앉아있는 장국도는 흰 얼굴에 살이 더 올라 보기 좋았다. 장국도에 비해서 황초도 생기가 넘치었다. 마침내 회의가 열리었다. 장국도가 마른 기침을 두 번 나더니 느릿느릿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못 엄숙한 얼굴로 단정하게 서 있었지만 마음은 푹 복잡해 보였다. 장국도는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벌어진 반포위 도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조항이 5차 포위 도발을 짓부시지 못하고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은 군사로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로선 문제라고도 하면서 1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야 이런 후퇴를 멈출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주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되려 사방면군을 탓하고 있다면서 목청을 높이었다. 남아가 도망입니까? 아닙니다. 남아야말로 전략적인 후퇴에 종지부를 짓고 반격을 하는 것이며 잠든 볼셰비크의 공격 노선입니다. 하지만 주왕의 지도자들은 적의 비행기, 대포의 겁을 집어먹고 혁명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진 방침이야말로 분명한 우경 도망조의 노선입니다. 게다가 조항은 13군단을 이끌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군을 둘로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장국도는 손을 휙 저으며 연설가다운 자세로 옹매나다.

말이죠. 동지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본디 혁명가가 아니라 허풍쟁이들이고 꽉 막힌 좌경 공상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구를 할 수가 있고 잘 먹을 수가 있고 첩보를 들을 수가 있고 권연을 피울 수가 있고 시종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은 비관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동지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동지들!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희 선생님 생방송

0: 홍실에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근뇌 보신환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큰 제약공장 또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이기 때문에 한치 그런 오차도 없습니다. 뭐 들어가야 될 약재, 그 다음에 량, 그 약이 질량, 효능, 이걸 다 보증하는 겁니다. 이래서 따핑 발로 돼 있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에서 만든 동화 근뇌 보신환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 약을 많이 써봤고 이 약 저 약 많이 써봐도 효과 없던 분들 이렇게 아직 거증 우리 많은 약을 소개해드렸지만 양치에 속하는 따핑 발로 된 동화 근뇌 보신환은 처음입니다.
0: 네.
1: 처음입니다. 예. 이렇게 큰 제약공장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은 처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제약공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이 그 처방이가 역사적인 약입니다. 계속 날마다 말씀드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확실히 이 약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륭 황제가 쓴 그것도 1771년도 똑똑히 이 날짜라든가 이 역사적인 기록이 그대로 있죠.
0: 네.
1: 이래서 건륭 황제가 썼던 보신탕이라는 약이가 그 지금 와서 우리 건뇌 보신환으로 됐는데 25가지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0: 네.
1: 진귀한 약재라면 또 진귀한 약재 돼야 됩니다.
0: 네.
1: 이래서 좀 우리가 믿고 써볼 만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하시면 1,000원 보조금이 나갑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건뇌보신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이 당뇨합병증에는 최고약인 것 같은다.
1: 당뇨합병증은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약 써야 됩니다.
2: 예, 오용 좋습니다. 지금 예,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면 냄새도 없고 강피도 없어지고 예.
1: 네.
2: 그런 우유 같은 게 막 나가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1: 곰팡이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나가지 말아야 단백이라면 나가면 그렇게 우유 같다 하는데 단백뇨, 그 다음에 헬뇨, 그 다음에 염증성 소변 다 이 약을 같이 쓰면 소염제를 적게 쓰거나 땐디를 안 맞거나 예, 심지어 뇌독증 환자들도 쓰고 있습니다.
2: 네, 어제든지 그러면서 이것도 이 심장에 답답하고 예. 심장에 붙인 다음에 어디다 비길 게 없었는데
1: 예.
2: 그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1: 심장이 심률물로 나오고 심장병이 대부분 어느 원인이가 간선에 있단 말입니다. 콩팥이 나쁘기 때문에 심장의 열을 끄지 못하고 콩팥이 나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수분이 싹 말라서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2: 오, 그것도 심장에 붙이고

0: 답답하다 뭐 막 예. 어찌빠도 몰랐는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그리고 머리 아프던 게 머리도 아예 아프지. 어쨌든 이 건네버스에 왔으니까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먹으니까 속이 편안한다 약을 쓰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그냥 속이 그래도 트지라고 어디 배 그래서 사석이 아픈 것처럼 그렇던 게 지금 그런 감이 없이 소화도 잘 되고 영 맥도 나고 예 영 정신 나서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1: 예.
0: 예. 그래 이번에 이 저기 그런 우대 할 때 천원도 빼주지 약도 영 좋지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쓰는 거 저기 우대 할 때 좋을 때 배달받아 오래 쓰다 그랬다
1: 예 이럴 때 싸면은 가격이 절반보다도 더 내려갑니다 예, 예. 좋은 기회입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나도 지금 건네버신 한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1: 네.
3: 먹기 전에는 참 고혈압도 있고 동맥경 경화도 있으면서 뭐랄까 혈압 언성이 잘 안 되고 머리 두통이 나면 심하다 말입니다.
1: 네.
3: 심할 땐 오늘 하루 머리 터질 것을 아프고 막 내설 막 빨간 내치기 싶기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게 아픈 손상이 이거 건네버시아 먹고서 많이 나서 약간 아픈데 혹시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 나타나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나타나지 지금 가끔씩 한 번씩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심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이야기 현웅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왕거성 두통 어지러움증 네. 실면증 치료된다고 예.
3: 예.
1: 예.
3: 그리고 혈압도 지금 언성이 잘 되고 예. 그렇게 무겁던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1: 그렇죠.
3: 예. 그리고 가슴이 그냥 흔들어서 떨려서 예. 황황하고 하도 그러고 예. 조금만 빨리 걸으나 또 눈이 동이 많아서 말하기도 막 원래 성질 급한데 막 말하잖아요. 막 가슴이 막 얼리 뻗치던 수사지 그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게 뻗치고 혈압이 예. 높고 그렇게 머리 아프다 할 땐 간열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약 예. 쓰면 침간 밍모된단 말입니다. 예.
3: 네.
1: 간의 독소가 싹 해독되는 약입니다.
3: 네. 그 원래 또 지방간이 있으면서 소화가 네. 안 되고 내가 또 많이 억울해 됐어.
1: 이제 성격도 그렇게... 좋아질 겁니다. 성격이 좀 네. 느슨해지면 심혈문란이랑 가슴이 네.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동 과속이 있고 이것도 네. 해결됩니다.
3: 눈도 이렇게 보더니 말아서
1: 맞습니다.
3: 알린다. 예. 그리 맥이 없던 게 맥이 나고 다리 그냥 떨리던 게 뭐 다리 떨리는 게 많이 났습니다. 저는.
1: 네.
3: 가끔씩은 또 소변도 볼 때 많이 저래 됐습니다. 그러다 다른 약을 먹어도 좀 약병이야 그냥 그래서 아주 뭐 좀 낫는 것처럼 하다도 또 반복이 나타납니다.
1: 네.
3: 그래서 이 건네 버스 하는 먹으면서부터 예, 한 번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 졸리거나 이런 증상.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지금 날마다 혀가 지금 잘 보고 지혜에서 지금 계속 또 목사하고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당도 예. 빼주지 않고 얼마 썼을까.
1: 예. 이번 활동은 다 참가해서 약을 싸놓고 예. 꾸준히 써보시오. 확실히 예. 여러 가지 예. 효과 봅니다. 예.
3: 가슴 저렴하습니다. 이렇게 살 때는.
1: 예.
3: 깨달아 저렴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건네보시오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자기 머리랑 신나고 어지럽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아니 뭐 어째 자꾸 영역 떨어진다.
1: 네.
4: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건의보상을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말 좀 효과 나는 게 알긴다 지금.
1: 네.
4: 우리가 주량이 맑아지고 어지럽은 것도 많이 났습니다. 혈압 조절도 잘 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잤던 게 차수가 지금 많이 어디 들어들어니 사람들 지금 제대로 산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보는 이야기입니다.
4: 이번에 활동에 증금도 빼준다지 그래 활동 장관에 배달 받다고 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4: 수고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5: 네 저도 건의바시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5: 저는 이 녹음실 부절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이 없고 해서 지금 건의바시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1: 지금.
5: 네. 네 그런가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그냥 깜빡깜빡 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걔하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곰팡이 좋지 않아서, 예, 주변에서.
1: 네.
0: 다니니까, 예, 잠을 못 자니까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야, 지금, 요, 곰팡이 많이 좋아지니까, 소변 척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예, 아침에 잠을 잘 자니까, 몸이 급분하고, 예, 정신이 지금 바닥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예, 그래, 또, 이번에 활동에서 올 때, 지금, 오늘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네. 이번 우주 활동 독특합니다, 예. 이렇게 전화하시고 참가하시는 분들, 또, 후미큐 10, 또 두터나 드리지 않습니까? 심장 근육 영양제, 예. 예. 다 챙기십시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날씨가 추워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어제 저녁 같은 거는, 어제 저녁 저는 전기요도 켰습니다.
2: 네, 이렇게 춥더라고요.
1: 일,
2: 네. 네,
1: 확실히 밤에 하고 낮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는 네. 제일 문제가 뭔가 고혈압 있는 분들입니다.
2: 네.
1: 혈압이 파동이 심해지고 혈압이 없던 분들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예. 에, 이래서 저희들 이 건의에 보시면 보면은, 혈압을 낮추는 약을 같이 넣었습니다.
2: 네.
1: 왜냐하면 보신한다는 약은 꽉딱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혈압이 내리는 약 두 중, 우리 중약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이 두 중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두 중 장야, 전황, 두 중 장야 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그게 또 우술도 들어갔습니다.
2: 네.
1: 에, 우리 혈관이라는, 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이 자꾸 경화가 오면 굳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고혈압이란 말입니다.
2: 네.
1: 근데 혈관은 우리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진에 속합니다.
2: 네.
1: 진 알죠?
2: 네.
1: 진, 장이, 춘, 연寿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2: 네.
1: 진이가, 우리 몸에 진이가 1천만 길어져도 수명은 10년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2: 네.
1: 그러면, 이 혈관이가 왜 진에 속하는가? 우리 중에서는 진을 한 가지로 말해야 합니다. 진을 힘줄, 예? 힘줄 네. 아시죠? 인대,
2: 네.
1: 근요, 혈관, 이걸 다 진이라고 말합니다.
2: 네.
1: 누구 관계하는가? 간이 관계합니다.
2: 네.
1: 간이 관계하면 이 진이가 탄소에서 담아온다. 잘 구도해진다 말입니다. 간에 독소가 많고 간경락이 막혀있고 뭐 특히 간경화람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 진이부터 싹 줄어듭니다.
2: 네.
1: 키 줄어들었다. 이게 다 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이런 힘줄 인대는 우리 관절을 이어놓는 중요한 이런 기관이죠. 근데 혈관도 그렇습니다. 혈관도 진에 속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관이 굳어지던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완전히 이미 땅땅하게 굳어진 거 뭐 아때처럼 그 탄성이 좋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혈압약을 요즘에 쓰는 분들 우리 이 건네 보시와 딱 내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간이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야 되고 비위가 좋아야 되고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을 쓰면 혈압이 온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 네.
1: 진에 속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전에 혈압약 쓰는 분들 아, 나 자꾸 머리가 아픈데 발목이 붓는데 이럴 때 혈압약에 대해서 이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자기 본인하고 맞지 않는 혈압약을 쓴다 할 때는 이런 혈압약도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개가 뭐 저 혈압약 쓰고 좋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알로티핑 썼다. 나 알로티핑 쓴 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좋다. 그럼 나도 알로티핑 쓴다. 근데 나는 썼는데 어제 자꾸 발목이 붓기거나 얼굴이 벌게 나거나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본인하고 알맞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우리 집에서 분통이 왔어요. 이건 보시하면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이, 그, 뭡니까, 걸린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막 걸었습니다.
1: 네.
3: 여기서 용서할 걸었던겁니다, 이 약쓴 게.
1: 그렇죠.
3: 예, 그래도 예, 말도 한 단계, 그, 얼버비에서 싸움 알아먹들었는데, 이선 용,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3: 이것도 예, 송파치 나빠서, 양력 구리에 아프다 하시, 삽인 살 아이나 하시, 어쩌면 또 삽에서 뭡니까, 그저 이렇게, 자주 보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이선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다리람이 중풍이 와도 그렇지만 또 그 중풍 가운데부터 콩팥이 나빠놨어요. 허리 다리 다 아프다 했습니다. 굉장히 그때에서는 아프다는 소리 아예 합니다.
1: 예.
3: 예, 기억도 경력이 없어서.

0: 그래서 이제 약을 다 쓰고도 모르고 이래서 내 다 약을 다 쓰게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1: 네.
0: 이게 경력이 또 회복됐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동맥경화 있고 혈주납한데 이것도 이용 선생님 도와줬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본래 이 뒤두어빙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이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효과 맞습니다.
0: 예, 선생님이 예, 그런데 예. 선생님 오랫동안 이전에도 강의했죠. 그러니까 예, 그 약인 것 같습니다. 애입니까 선생님?
1: 어째 갑자기 아이 듣깁니다.
0: 아, 이 근육어선 오랫동안 판매했지 않고 보니까 이 선생님 내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이거.
2: 네, 그래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선생님들 보냈습니까?
1: 네.
3: 예, 우리 집 남편이 건네 보시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예, 대인 많습니다. 선생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온몸에 저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의보세요는 한 달을 복용한데 이러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신체검사를 그 뭔가 공사해서 우리나라에 피도 뽑고 검사한 게 큰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원래 이 요리 자꾸 나오고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그런데 식사를 그만 잘합니다. 예. 뭐 네. 엄마랑 표준 계속 예. 그 열도 나지 않고 계속 살이 합니다. 지금 계속 그래도 크게 병원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예. 예.
1: 네.
3: 그래요. 집에서 살이 가고 그래도 계속 언니 좋습니까? 이 건의보세요. 이게 약이 좋았을 때다. 효과가 빠르고.
1: 네.
3: 예, 그래서 이 약이 계속 써오니까 계속 지금 혈압이 정상입니다.
1: 예, 이 약만 계속 써도 혈압이 혈압약 절반 줄이거나 온정됩니다.
3: 그래서 아예 좋습니다. 그래서 75에 110이면 계속 기본 팬층과 정상적인 범위 속하고
1: 네, 혈압은 자주 체크하십시오. 예,
3: 예. 아, 또 여기 병원을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자리돼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오란 환자인데
1: 네.
3: 이 약이 좋으니까 선생님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1: 예. 이번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아, 어제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 기술이 발달하고

0: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영지에만 있는 영지 다당이죠. 그 외에 우리 영지 성분에서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어타이. 이 타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타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 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노년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나는 영지관 캐슬슨 환자입니다. 네. 나는 그 암의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영지관 구별 복용 환자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네. 암의 수치가 검사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그 당검사인데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의 네. 어떤 산이고 식후에게 극동 쫓고 놓으십니다. 예.
0: 영지가 발레 혈당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딱이득을 쓰다 보면은 혈당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2: 예, 그래서 이그 쓴다음부터 당 도전이 100개월에 다 넣었을 때 근데 그것도 도전 안 되고 그래서 네.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0: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2: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을 광고하니까, 난 정말 실신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네.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물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소,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아콘간도 있고 하면서 한물상 먹였고 밥을 조금씩 이렇게 먹고 많이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난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 조금씩 먹는 것은 나 변비 생겨서 변을 하루 무슨 한 5세 건네씩 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면 힘들게 본다 이렇게

0: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이 막 혈압이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연기 약간 구매하고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1: 예.
0: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이 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1: 예.
0: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뭐니까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가 지금 그게 막 어떤 증상이 됐단다.
1: 예, 그럴 겁니다.
0: 예,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네 추위병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남이는 웃어 오늘 한 번씩 아이폰 하나만 한대 소비는 뭐 혼내를 풀러고도 댕긴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이랬대다.
1: 예.
0: 그러니 요즘에 이거 못 가라 소비는 다시 많이 줄어들었단다.
1: 예.
0: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 요즘은 아랫배 급분하다 이랬대다.
1: 예.
0: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상이 있었는가 하면서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입이 마르다 가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1: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0: 예, 그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먹어보니까 나 먹을수록 더 좋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저 계속 더 먹자고 더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된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예.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용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용지 약재, 용지도 좋고,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 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 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 합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아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비형군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달림 햇님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화문명은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넘어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가치를 그땅꺼 했습니다. 하여 중화는 중화민족의 따스한 요람입니다. 아래 최관석 작사 윤희남 작곡의 중화는 요람을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들입니다. 아래 김홍준 작사, 동희철 작곡의 우리는 행복해를 김홍리준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기 어려운 산뿌리처럼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지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호원 작사, 라송도 작곡의 아버지를 한선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경기는 수많은 이들이 가슴속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땅입니다. 아래 김인덕 작사, 박시성 작곡의 아름다운 연기를 여성사 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영입니다. 휴식은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며 에너지를 다시 채웁니다. 가만히 앉아 바람을 느끼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휴식입니다. 쉬어야만 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차를 마시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을 멈춰도 좋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하는 시간, 나 자신을 위해 소중한 휴식 시간을 꼭 내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쁘더라도 자신한테 휴식하는 시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천년 역사가 깃들어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 도시 풍경을 자랑하는 곳, 과거 왕조의 위엄이 남아있는 고궁과 정문, 인류 최고의 건축 유산 만리장성,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미식까지 모든 것을 갖춘 도시 바로 중국의 수도 북경입니다.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북경. 단순한 수도 도시를 넘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 생활 문화가 집약된 이곳에서 알찬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북경 도시의 전반적인 매력부터

고궁과 이화원의 고전미, 장엄한 만리장성의 역사, 그리고 북경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진미 미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경 도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경은 중국 화북 지역 중심에 위치한 국가 수도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3대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천년 고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중국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깊고 풍부한 역사 문화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사계절이 정확하게 나뉘는 온대 계절 풍기후로 봄에는 벚꽃과 각종 꽃이 만개하고 여름은 푸른 로금이 가득하며 가을은 하늘이 맑고 청명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 고궁과 장성이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경은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고궁, 이화원, 만리장성 외에도 천단, 명릉 등 수많은 유적이 보존되어 있어 걸을 때마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치, 문화, 교육, 예술의 중심지답게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공원, 문화거리가 조성돼 관광은 물론 문화체험 여행으로도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중국 고전 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지 북경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북경 여행의 핵심 명소 바로 고궁 자금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북경 고궁은 명나라 영덕 연간에 건축되기 시작해 약 600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총 24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국가 정무를 봤었던 중국 최고의 황실 궁궐이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조 건축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고궁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중축 대칭 구조입니다. 도시 중앙에 정렬된 궁궐 건축물은 동남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며 황실의 위엄과 질서, 균형미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고궁은 크게 외조 구역과 내조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외조는 황제가 공식적인 국가의식을 열고 공물을 보던 공간으로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핵심 건축물입니다. 특히 태화전은 중국 현존 최대 목조 건축물로 황제의 대관식, 축하 행사, 국가 중요 행사가 모두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높은 석단 위에 세워진 웅장한 건축물은 황실의 절대적인 위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조 구역은 황제와 황후, 후궁 왕족들이 일상생활을 했던 공간으로 건축 규모는 외조보다 작지만 더욱 세심하고 아기자기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건물마다 정교한 목조 조각, 채색화, 문양, 장식이 새겨져 있어 고대 중국 건축 예술의 정수를 느끼게 합니다. 현재 고궁은 국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실에서 사용했던 왕실 유물, 보석과 서화, 공예품, 의상 등 수백만 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전시돼서 눈을 즐겁게 합니다.

허공의 붉은 담벼락과 황금 유리기와 지붕은 계절에 따라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보이는 고궁은 웅장하고 고즈넉하며 눈이 내린 겨울의 고궁은 마치 고전 그림 같은 몽환적인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경 여행에서 고궁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0년 시간이 깃든 공간에서 역사의 무게와 고전 건축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장한 궁궐을 둘러봤다면 이제 북경 최고의 황실 정원 이화원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화원은 북경 서북쪽 교외에 위치한 청나라 황실 여름별궁이자 중국 최고의 고전 정원으로 자연 풍경과 인공 건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명소입니다. 더운 여름 궁궐의 더위를 피해 황제와 왕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정물을 받던 휴식 공간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화원의 대표 명소는 단연 77칸 회랑입니다. 호숫가를 따라 길게 이어진 회랑은 세계에서 가장 긴 정원 회랑으로 기둥과 벽면에는 수천 점의 전통서화, 인물화, 풍경화, 설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회랑을 걷다 보면 중국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수산 정상에 자리한 불향각, 이화원의 상징 건축물입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선 전통 루각에서 내려다보는 이화원 전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푸른 호수, 푸른 숲, 정자와 다리가 어우러진 풍경,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봄에는 복숭아꽃,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연꽃이 호수에 피어나며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화원은 인공적인 화려함보다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특징이라서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을 힐링하고 싶을 때 최적의 장소입니다. 북경의 웅장한 역사 유적 속에서 잔잔한 정원의 여유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화원 여행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북경 여행의 상징, 세계 최고의 건축 유산 만리장성을 소개해드립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목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해 진나라, 한나라, 명나라 등 여러 왕조에 걸쳐서 수천 년 동안 축조된 방어시설로 중국 북방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성벽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험준한 산 위에 쌓인 돌과 벽돌 성벽, 곳곳에 자리한 망루와 수비대 초소는 고대 병사들의 수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단순한 돌 성벽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수많은 백성과 병사들의 피와 땀, 노력이 깃든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성벽 위에 올라 탁 트인 산악 풍경을 바라보면 고대 중국인의 위대한 정신과 끈기를 느끼게 되고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시원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장엄한 풍경, 바로 북경 만리장성이 가진 특별한 매력입니다. 북경에 왔다면 꼭 만리장성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풍경을 즐겼다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미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북경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북경 미식의 대표 주자는 단연 북경 오리구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북경 대표 요리로 바삭하고 고소한 껍질과 부드럽고 담백한 오리고기가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데 얇은 밀전병을 펴고 오리고기, 달콤한 천장소스, 파채, 오이채를 올려서 돌돌 말아먹습니다. 한입 베어물면 고소한 육향과 달콤한 소스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북경 여행에서는 꼭 맛봐야 하는 필수적인 미식입니다. 그 외에도 북경 전통 미식으로 양고기 샤브샤브가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 뜨끈한 육수에 신선한 양고기를 데쳐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한 중국 대표 면 요리 짜장면, 쫄깃한 면과 달콤 짭짤한 소스가 어우러진 대중적인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북경의 전통 길거리 간식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바삭한 튀김과자, 북경탕후루, 부드러운 두부꽃, 달콤한 참깨떡 등 다양한 간식이 골목길에 가득합니다. 오래된 북경 골목을 걸으며 현지인들의 생활 맛을 느끼는 것 또한 특별한 여행의 추억이 되겠습니다. 북경 미식은 화려한 조리법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역사 깊은 도시답게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온 음식들이 많아서 맛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풍경, 600년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고궁, 자연과 건축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화원, 인류 최고의 유산 만리장성,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북경 미식까지. 북경은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생활을 모두 담은 특별한 곳입니다.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맛볼 때마다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매력이 가득한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북경을 찾아서 천년 역사의 숨결을 느끼시고 또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미식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정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향의 시냇물가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김학성 작사, 리경득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어머니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절기, 무엇을 입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까지 챙겨야 하는 직장인 여성과 가정을 살뜰히 돌보는 주부님들께는요, 더욱 까다로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요, 변화하는 기후와 유행에 맞춰 현명하게 옷장을 정리하고 또 스타일 하면서도 또 알뜰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의 화두는요, 단연 이상기후입니다. 더 이상 가을이라는 계절을 명확히 규정 짓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패션업계와 홈쇼핑업계는요, 짧아진 간 절기와 또 예측 불가능한 기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품 기획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한겨울을 대비한 무겉부도 두꺼운 겉옷을 조끼 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온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간절기 상품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핵심은요, 유연함이죠. 따라서 올가을 우리의 복장 선택 역시 이 흐름에 맞춰질 것입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은요, 해가 지게 되면은요, 쌀쌀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서 여러 겹을 가볍게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출근과 퇴근 그리고 각종 미팅이 이어지는 직장인 여성에게 환절기 복장은 곧 전략입니다. 단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기온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똑똑한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올가을 패션 키워드는 정장이나 재킷과 같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한 스타일과 질감이라는 소재입니다. 낮에는 반소매 티셔츠 하나로도 충분하지만은요, 에어컨이 빵빵한 사무실이나 이른 새벽 자리에는요, 외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요, 두꺼운 울 재킷은 아직 버겁죠.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내부 심지나 또 어깨 패드를 최소한 재킷입니다. 재킷의 형태는 유지를 하되 착용감은 가볍게 만들어 아마 소재에서 뽑아낸 천연 소재의 마직물이나 면, 혼

소재 정장 재킷과는 사뭇 다른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외투 하나쯤은 옷장에 꼭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드레스 셔츠 대신 면보다 통기성이 훌륭하고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여름철 대표 수제로 사랑받고 있는 아마 수제의 셔츠나 세련되고 또 부드러운 정장 캐주얼로 신축성이 좋고 몸을 감싸는 재질과 착용감 있는 셔츠를 매치하게 되면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세련이 된 비즈니스 캐주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을은요 시각적인 무게감보다는요 소재의 질감이 두드러지는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류층처럼 보이는 클래식하고 또 품위는 스타일은 한풀 꺾인 대신에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가죽이나 고급스럽고 까다로운 기모 가죽과 같이 계절감이 느껴지는 소재가 유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 불례품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요 기모 가죽으로 만든 겉옷의 거액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고 검색량도 급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짙은 갈색, 붉은 빛이 도는 갈색, 순수한 하얀색에 아주 살짝 크림이나 베이지가 섞인 부드러운 미색 등 계절감이 있는 컬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라면은요 부드럽지 않은 커피색, 갈색, 주홍색 계열의 기모 가죽 자켓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 짧은 잠바 하나를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입던 맞춤 제작된 바지나 캐주얼한 느낌의 바지 위에 걸치기만 해도 딱딱하지 않고 또 유행을 반영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침 어떤 바지를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요, 올가을 유행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올리비아 로렌이 제안하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이 부드러운 통나무 바지, 곡선형 청바지, 넓은 바지 등은요, 단추나 지퍼 없이 신축성 있는 고무줄이 들어가 허리가 늘어나며 바지 허리 양옆이나 앞쪽에 끈이 달려있어서 직접 묶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바지로 착용감을 높여줌으로도 활동성이 많은 직장인들의 제격인 것입니다. 네, 특히 50대, 그렇죠. 40대 이후에 체형 변화를 고려한다면요, 40대 이후 허리 라인을 편안하게 잡아주고 또 군사를 커버해주는 허리 선이 배꼽부에 위치한 높은 허리의 바지나 정장과 캐주얼을 우가는 너무 좁지도 넓지도 않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시대를 초월한 일자형 청바지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패션으로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패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또 다음 얘기,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어서 주부들의 영리한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님들의 현명한 전략을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주부님들은요, 가족 모두의 옷차림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용성과 경제성을 놓칠 수도 없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고요, 알뜰하게 가을을 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옷장 정리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옷장 정리의 첫걸음으로 버릴 것, 보관할 것, 또 기부할 것을 확실히 나누는 단비를 추천합니다. 네, 1년 이상 입지하는 옷은요,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옷장의 약 30%는요, 사실상 유효하지 않은 재고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수납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주 입는 옷은요, 얇은 플라스틱 행거를 사용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고, 자주 입지 않은 니트나 이 두꺼운 옷은요, 파일처럼 세로로 접어서 서랍이나 수납함에 꽂아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울용, 겨울용 또 패딩이나 두꺼운 이불은요, 진공 압축팩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부피를 70% 이상 줄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름표를 달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축팩이나 보관함에 각 옷들의 이름표를 붙여두면은요, 다음에 찾을 때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소비 전략도 이에 맞춰져야 하거든요. 예, 소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무조건 싼 것보다도 활용도를 봐야 합니다. 가격에 현혹이 되어 한철 입을 싸구려 니트를 여러 장 사기보다는요, 질이 좋은 혼방 카디건이나 또 베스트 한 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여러 벌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이 기본이 된 요즘에요.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또 다양한 스타일링을 소화하는 것이 아주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춘 쇼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패션 브랜드들은요,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룩, 주말 외출복, 가족 모임 등 용도에 맞게 한 벌씩 구매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요,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일 타이밍을 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유통업계는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을 신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에 또 구매하기보다는요, 9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초가을 상품에 대한 할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급한 게 아니라면은요, 조금 기다렸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도 전략의 방법이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체형 변화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는 스타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을은요,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형을 커버하고 스타일을 완성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봅니다. 신체 곡선 또는 구분선을 의식한다면은요, 군더더기 없이 이게 떨어지는 롱롱, 즉 롱코드, 롱코드죠. 롱피스 등의 아이템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에치라인이죠. 이 코드나 에치라인 코드나 또 베스트는요, 실루엣을 길어 보이게 해주고 군사를 효과적으로 가려주기도 합니다. 의류업계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재킷보다 소재와 실루엣이 가벼운 아이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패션 매체에서는요, 40대 이후의 체형을 커버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요,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롱 트렌치 코트로 또 허리 라인을 가볍게 묶어주면 군사를

허브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또한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안정감이 있고 또 우아해 보이며 어깨선이 정돈된 하드한 소재의 자켓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라인이 산뜻해 보이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오늘은요, 짧아진 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장 선택과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옷을 겹쳐 입는 전략, 유행에 휩쓸리지 않은 질감 있는 소재의 선택, 그리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영리한 소비입니다. 네, 직장인 여성은요, 상술한 전략으로 전문성을, 주부님들은요, 실용성과 알뜰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스타일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은 짧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오늘 이야기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짧지만은 깊이가 있는 가을의 멋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불후 편집의 김홍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허세의 장편 소설 소래바퀴 아래서는 허세의 사춘기 시절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럼 됐어. 지치지 않도록 하게. 안 그러면 수레바퀴에 깔리고 말 테니까. 소설은 총명하고 성실한 한 소년이 어른들의 욕심과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제도에 희생되어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입학하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무너져가는 한 소년의 비극을 통해 무자비한 수레바퀴처럼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짓누르는 기성사회의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작품입니다. 슈바벤의 작은 현에서 장사를 하는 기벤다테에게는 영리한 아들 한스가 있습니다. 아들의 출세를 염원하는 아버지와 학교

대학교의 명성을 높이려는 교원은 주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한스에게 무리한 공부를 강요합니다. 몇 해 전 어머니를 잃은 한스는 고독한 소년으로 과도한 공부를 강요당하며 때때로 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주 시험에 합격한 한스는 마을 보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친구 하일러와 가까워지면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하일러가 퇴학당한 후에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신경쇠약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둠 속에 또 내려가는 그의 허약한 몸뚱이를 차갑고 푸른 가을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만 물결이 그의 양손이며 머리칼, 창백한 입술을 희롱했다. 소년이 책상 앞에서 몰두하는 모습, 신학교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의 긴장감, 낚싯대를 들여오며 마지막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학교의 차가운 풍경, 호숫가에서 나눈 친구와의 대화, 교실에서 터져버린 감정, 작접기를 돌리며 피어오르는 감각, 그리고 공방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까지 섬세하게 그려진 장면들은 한스의 성장과 붕괴,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강물로를 떠내려가는 모습은 그가 끝내 도달한 곳이 어딘지 묻게 만듭니다. 허세는 10살 되던 해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마을 브론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시인이 되고 싶은 열망에 그곳을 탈출해 서점 직원, 시계 공장 노동자 등 직업을 전전하며 문학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한스의 소년기와 거의 닮았습니다. 허세의 청소년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서인지 허세의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대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희망을 무시당하도록 그토록 좋아하던 자연과 낚시를 멀리하며 성적 위주 교육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의 고뇌와 방황을 가슴 아프게 묘사하고 비인간적인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당시 독일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는 끝이 없고 소년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져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소년, 오로지 수험 공부에만 매달리던 주인공 한스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며 자기 실현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한스는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낚싯대를 들여오며 자연과 교감하던 시절에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신학교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소년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 하일러와의 관계마저 사회의 잣대에 의해 멀어지고 결국 그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한 죄로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저자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그리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한스의 고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는 그 기대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194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으며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탁할게요. 그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적한 일본의 어느 도시 홍이진 골목길 지하의 작은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수상한 찻집. 찻집에 어느 자리에 앉으면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주 성가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도 이 찻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 둘째,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노력을 할지언정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셋째, 과거로 돌아가는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다. 그 손님이 자리를 비켜야만 앉을 수 있다. 넷째, 과거로 돌아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없다. 다섯째, 과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커피를 잔에 따른 후 그 커피가 식을 때까지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설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찻집의 이름은 푸니쿨리, 푸니쿨라. 저마다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네 명의 여자들. 서툴지만 솔직한 한마디를 건네고자 지어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거스르는 그녀들은 과연 원하던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소설 커피가 식기 전에는 찻집에 온 4명의 여자가 전하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놀라운 반전으로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애인과 헤어진 여자의 이야기, 기억이 사라져가는 남자와 간호원의 이야기, 가출한 언니와 먹성 좋은 여동생의 이야기, 찻집에서 일하는 임산부의 이야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찻집은 지하라서 창문이 없다. 조명 기구라고는 천장에 매달린 펜턴트 조명 6개와 입구 가까이에 걸린 벽 조명 하나뿐이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흑갈색 빛으로 물든 실내에서 밤낮을 구별하려면 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게 안에는 골동품 수준의 커다란 괴종 시계가 3개 있었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리켰다. 의도한 건지 고장이 난 건지는 이 찻집에 처음 오는 손님은 알 길이 없다. 결국 자기 시계로 확인해야만 한다.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자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후 오른쪽 눈썹을 극적이며 아래 입술을 비쭉 내밀었다. 생생한 공간 및 인물 묘사로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이 소설은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도시카즈가 자신의 연극을 소설화한 데뷔작입니다. 모든 유감과 아쉬움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됩니다. 비록 현실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아주 짧고 사소한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 마음이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의 눈물과 감동은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 사랑의 위로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

6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8월 2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문화산책의 윤을입니다.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은 어떤 식품에 많을까요? 라디오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의 구별점과 짙은 색 남새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어떤 식품에 많을까요? 지방은 나쁘다는 인식과 달리 잘만 이용하면 건강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1g당 열량이 9칼로리인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각 세포의 기능을 돕고 몸속 장기를 보호합니다. 지방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어지면 포화 지방, 이중 결합이면 불포화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은 녹는점이 높아 실내 온도에서 대부분 고취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버터, 케이크, 아이스크림, 햄버거, 라면 등에 많습니다. 반면 불포화 지방은 녹는점이 낮아 실온에서 액체 형태이며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등 푸른 생선, 멸치, 김 등에 풍부합니다. 단 코코넛유, 팜유, 마가린 등은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일명 나쁜 지방으로 알려진 포화 지방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 100만 명, 사망자 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포화 지방이 심장병과 암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 연구 결과 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인지장애 위험성도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과 달리 심혈관 질환과 두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 각종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양의 지방을 먹더라도 포화 지방 대신 불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 혈중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춥니다. 포화 지방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쌓인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포화 지방을 많이 먹은 과체중인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포화 지방은 성인 기준 전체 에너지의 7% 미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일 경우 포화 지방은 140칼로리 이내로 섭취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방의 적정 비율은 총 에너지의 15에서 30%입니다. 포화 지방은 줄이고 불포화 지방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헬스라인 등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에는 식물성 기름, 이를테면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견과류 및 씨앗류, 이를테면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씨에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선류인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멸치 등과 과일인 아보카도 등에도 많았습니다.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화학적 구조입니다. 포화 지방은 모든 탄소 원자가 수소로 포화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은 이중 결합을 포함해 일부 탄소가 수소로 포화되지 않습니다.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포화 지방은 과도한 섭취 시 심장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불포화 지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일 불포화 지방은 한 개의 이중 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예컨대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은 두 개 이상의 이중 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주로 생선 기름, 호두, 아마씨 기름 등에 포함됩니다.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포화 지방은 모두 나쁠까요? 포화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과단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나 지나치게 가공된 지방은 건강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이 왜 짙은색 남새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할까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다양한 색상의 남새는 영양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서는 성인이 매일 300에서 500g의 남새를 섭취해야 하며 끼니마다 남새를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짙은 색의 남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짙은 색의 남새는 도대체 어떻게 좋을까요? 남새는 짙은 색과 옅은 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잎이나 열매 색이 비교적 짙고 색이 더 화려하며 영양가가 더 뛰어납니다. 중국 등록 영양사 량위본은 옅은 색 남새에 비해 짙은 색 남새의 카로틴, 비타민 B2, 비타민 C가 5배에서 10배 이상 많으며 칼슘과 철분 함량이 최대 수십 배까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화유행벽학잡지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짙은 색의 남새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호박과 같은 짙은 남새, 폴리페놀 화합물과 식인섬유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혈당에 대한 인슐린 조절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 남새는 염독소와 플라보노이드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로 망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황색 남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어 눈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짙은 녹색 남새의 풍부한 엽산은 뇌를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 남새는 리코펜이 풍부하여 적절한 섭취는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홍색 남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항산화 능력이 강하여 신체 자유라틴칼을 제거하고 혈관 탄력을 회복하며 중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에 유리할까요?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인체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어 에너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한 끼 에너지 섭취를 직접 줄일 수 있어 단기 내 체중 감소를 이룰 수 있지만 이 방식에는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식사량을 통제하면서 하루 세 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위장관의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끼 내 공복감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과식하기 쉽고 일부 사람들은 밤에 저혈당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 기간의 저녁 식사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소량으로 먹고 에너지 섭취를 조절하는 동시에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를 보장해야 하며 심지어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히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체중 감량 기간에는 근육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여 영양 균형을 소홀히 하면 근육 손실이 발생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건강에 좋지 않으며 쉽게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중리와 서인은 모두 전체 수면 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밤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은 반드시 잠들 것을 권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들다는 잠자리에 눕다가 아니라 23시 전에 숙면 상태에 진입한 것을 뜻합니다. 오후 23시, 다음날 새벽 1시는 12경락의 담경에 해당하고 담즙의 저장 및 배설을 책임지며 인체 양기 발달을 주도합니다. 자정에 잠이 들면 담력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담즙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다음날에 소화대사와 충만한 에너지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에는 간경 기혈이 가장 왕성하고 숙면 모드에서 간 해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자가 복구가 완성됩니다. 장기간의 밤샘은 간혈을 소모하고 간암을 손상시켜 간세포의 회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손상시켜 신체 저항력을 하락시킵니다. 멜라토닌은 밤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분비가 절정에 이르기에 잠드는 시간을 될수록 11시 전으로 하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유럽 심장병 학회의 산하의 잡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드는 시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은 유형 관계를 보이고 밤 22시부터 23시 사이에 자는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성인이 깊은 수면에 진입하는 절정기로 이때 신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여 세포 복구, 노화 지연, 저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뇌는 이 시기에 대사로폐물 제거와 신경세포 복구를 능률적으로 수행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등만 작사 남려령 작곡의 날에 치는 연변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의 풍경, 힘차게 발전하는 연변의 모습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마음을 밝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늘 웃음으로 늘 웃는 얼굴로 매를 맞이한다면 분명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되겠죠. 이어서 설병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최출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동철 작사 방권을 작곡의 한삼백년 살아볼까 한오백년 살아볼까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기쁨을 노래하고 미래의 밝은 길을 응원하는 가요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김승철 작곡의 행복의 노래, 희망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죠. 이어서 김종권 작사, 김종성 작곡의 아름다운 순간들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리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진솔한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배정호 작사, 허소라 작곡의 사랑의 서야곡 보내드립니다. 잠이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당신,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몰라, 리슬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며 배우는 것, 겪어야만 깨닫는 삶의 진리,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허강일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살다 보면 보내드립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옷 잘 껴입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자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늘의 모습, 바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와 들판이 녹색으로 물들며 생기가 넘칩니다. 가을에는 곡식과 과일이 알차게 익어가고 하늘은 한층 높고 맑아지며,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하얀 눈이 세상을 덮기도 해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변화 속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관찰하며 깨달은 소중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계절과 절기에 담긴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자연이 알려주는 삶의 이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할까요? 동요 풍년가을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봄에는 한시가 급하고 가을에는 하룻볕이 급하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봄에는 농사를 시작할 때라 시간이 아주 촉박하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둘 때라 낮의 햇볕이 매우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고 가을에 햇볕이 부족하면 익은 곡식을 말리기 힘듭니다. 자연 속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기 초에 기초를 다지는 시기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힘들고 시험 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노력한 보람을 얻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대한과 소한은 24절기에서 23번째와 24번째 절기인데요. 이 속담은 대한 때보다도 소한 무렵이 더 춥다는 것을 비교 이른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추운 대한 없다 라는 속담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지만 실제로 소한 때가 한겨울 중 가장 추울 때가 많다는 선조들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1년 지게는 봄에 있고 1일 지게는 아침에 있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그 해에 할 일은 봄에 계획하고 그날 할 일은 아침에 계획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래서 계획이 중요하고 시작을 잘해야 그 뒤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봄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이고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니 시작부터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오늘 해야 할 공부와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루를 훨씬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새 학기, 새 달이 시작될 때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계절의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한어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秋收冬藏이라는 송구를 볼게요. 가을 추, 거둘 수, 겨울 동, 감출 장의 한자를 쓰는 이 송구는 가을에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그 거둔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순서처럼 열심히 노력한 뒤에는 그 결실을 거두고 잘 간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을의 수확은 봄부터 여름까지 부지런히 보낸 시간의 결과물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 지식을 잘 정리하고 기억해서 다음 학기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天高马飞라는 성구를 볼게요. 하늘 전, 높을 고, 말, 마, 살찔, 비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을 하늘이 높고 맑고 말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라는 뜻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철의 풍요롭고 쾌적한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가을은 날씨가 선선하고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계절인데요. 이런 가을의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가을날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공부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秋高气爽이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가을 추, 높을 고, 기운 기, 시원할 상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을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고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구는 가을 특유의 맑고 상쾌한 기후와 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죠. 가을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 동안 놓쳤던 독서를 가을에 다시 시작한다거나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가을 소풍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계절과 절기에 담긴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봄에는 시작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거두며 겨울에는 쉬어가는 자연의 순서처럼 우리의 삶과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때를 잘 알고 준비하며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마음을 넓고 차분하게 갖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른말 이쁜말 프로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찾아서 낭만을랑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랑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000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0: 강철수 선생은 일찍이 장춘동의 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뇌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선지혜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에 즉흥지료에 림파선 동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알랜드에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연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에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신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이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이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1: 네.
0: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타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에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난간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백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백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양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예?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의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오랜만에는 주머니의 네. 모양새에
1: 다수 양성이죠.
0: 네.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는데
1: 네.
0: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양성입니다.
1: 네.
0: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에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1: 네.
0: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예?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울이 예해집니다. 예, 네. 그러면서 부원하는 형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예? 이 결절성 질병을 인해서 말이죠. 예? 공농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1: 예. 네, 자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형님이 이 갑상선이라고서 진단받았는데
0: 예.
2: 어디 심장도 떨리하고 예, 다리도 졸아붙는 것 같은데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0: 예, 예.
2: 예, 그래, 그, 대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여기, 이 방면에 영화 쓴다는데, 오늘이 가사고 그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됩니까?
0: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0: 네.
3: 자극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았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1원짜리 동조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어느 35년 됐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3: 예, 이게 특히 피부과의 김주임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0: 예.
3: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0: 예. 그렇죠.
3: 예.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3: 그리고 오신 그 원장 선생님 이번에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 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중요하면 우리 내 친구 있잖아요. 계속 진주를 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0: 예.

0: 비소 오림지남이 그랬다만다에 그 강솔수 선생님 내가설 심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 좋대가지고 네 오늘 발려고 그랬다.
1: 예, 어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0: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이 요추간판 탈출이
1: 네.
3: 나온 신경 통일해서 허리 아픔이 다시 소리끝이 걸집 아빠가지고 이래서
1: 예.
3: 이게 강진이 그 방에 치료를 좀 잘한다는 이 방송 듣고 내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어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예, 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4: 예약 다시 하려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박여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1: 네,
5: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이거 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1: 네.
5: 근데 원장 선생님이 약을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5: 네. 네,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1: 예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노공래 얼음증이 많이 났는데
1: 예.
6: 얼음증이.
1: 예, 예. 예.
6: 제가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예. 그러면 숨이 차고 예?
1: 예, 예.
7: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예.
7: 그래서 천약 갈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 게
1: 심했구만요. 예.
7: 시상도 조금 덜고 예.
1: 그렇죠.
7: 숨이 덜 차고 다음 잠자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7: 효과 소위까니 오늘 첨약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1: 예.
7: 예약해 주시죠.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7: 예.
1: 오십시오.
7: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문제는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8: 네, 예.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 한테서 사흘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8: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8: 됐습니다.
1: 예. 예, 됐습니다.
8: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9: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은
1: 예.
9: 어깨 박죽뼈부터 그 한 팔을 내리 다 쓰지 못해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꾸 떨어져서
1: 예, 예.
9: 그래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땐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1: 예, 예,
9: 어깨 박죽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제조기 침도 놔주고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1: 예.
9: 한번 더 가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9: 알겠습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느 분은 예약하겠습니까?
10: 예. 방청호 두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래서 그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
10: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1: 예.
10: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1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1: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11: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1: 어떤 상황입니까?
11: 저는 예, 머리가 계속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 앞이 뿌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11: 소약 얻어 한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11: 근데 지금은 예, 정신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11: 오늘도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1: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님께서 친구로 맞았습니다, 2층에.
1: 예, 예.
12: 이제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12: 그래가지고, 오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1: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1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3: 예. 저는 무릎 피아 아파서 그러는데 저희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리 선생한테 가서 침을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이 가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3: 그럽니까?
1: 예.
13: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4: 안녕하십니까?
2: 네.
1: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4: 예.
1: 예, 말씀하세요.
14: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찌 나지. 예, 그래. 나를 보고 서로 예, 공시 부수라네 그랬대다.
1: 예, 예.
14: 예, 그래서 박윤덕 그 교수님 돼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네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4: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15: 예, 네, 전날에 물건들 다 가서 허리를 지금 다친 게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전날 뭐 관계 효과용 많이 좋았습니다.
1: 네.
15: 그래서 오전에 한번 더 가서 그 강철수 선생님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1: 네,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5: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6: 예, 제 사람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16: 예, 예, 저는 이걸 내일 다리가 줄이 버티는 소리 너무 아파요.
1: 예.
16: 그래서 저기 그런 좀 양아 잘한 지팡이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잘한다는 이런 이사는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1: 그래서 그랬어요.
16: 그리고 우연히 그 길태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잘한다는 뭐 소문 듣고 소리
1: 네.
16: 하다가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예, 그래요.
16: 이 효과가 좋을 때쯤

0: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아 진행을 했는데 그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0: 결혼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 예, 예. 오십시오.
0: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대략 30% 정도로 차지하는 분들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1: 초기에는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바쁜데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조약에 말이죠.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2: 네.
1: 하나는 말이죠.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2: 네.
1: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더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한 감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맞아요.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자디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이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요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2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또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네.

0: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티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랍니다.
1: 네.
0: 이 보고단이 말이죠. 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도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예, 기침을 한다든가, 예, 숨이 찬다든가, 예,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예,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결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보도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회 재생 횟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혐인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나

0: 되었습니다. 전곡은 4분의 4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꽃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초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1972년 영화 백화쟁춘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통석이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로이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통석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총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총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총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족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연자 벤자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019년 이 곡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래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요의 대변국에 입각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리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업 혁신리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면모, 민족지역의 면모, 민족관계의 면모, 주한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은 민족삽 강화 개진에 관한 승경총석의 종료 사살 근

0: 기분 좋은 책으로 견지하고 이 종교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찰해 사상 인설, 리론 제도, 법치 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해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주동하게 될 것입니다.
1: 그는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괴렬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괴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사급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이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해온 생동한 이야기를 몰입식으로 들려주고 희노애락 영용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지에 있는 연변적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변강에서 꿈을 이루도록 흡인해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렵니다.
0: 올 들어 훈천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승격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교정 전용 해민 대사를 가동하여 교정급식 품질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훈천시 제6소학교 학생대표들의 식당 조우분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둔 후 학급으로 돌아가 질서 있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천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천시 제6소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곽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다음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분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절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 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 투명 전 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일층 승격되었습니다. 훈천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씌웠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틀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지요.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체계를 수립했습니다.

0: 시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교육국 지도부 성원으로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전임 부석이 학국선입니다. 교정급식 전문 정돈 사업을 전개한 이래 시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전문회를 열어 연구 포치를 했으며 상시적으로 학교 식당을 찾아 조사 연구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선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합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매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1: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상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문사몬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성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성은 또 가게 내 독서구역과 휴식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성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찬웅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을 알아본 후 우리 주의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민족 단결의 근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종사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민족 사업을 계획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새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 지역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선명하게 제기했으며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할 때 관한 습금평 종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우리나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표결을 거쳐 채택됐으며 습금형 국가주석이 제71호 주석령에 서명해 이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에서 리정표적 의의를 지닌 중대 사안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적 조치입니다. 우리는 법률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파악하며 법률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공동으로 분투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는 높이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본법의 독특한 법적 위치와 법치적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과 국가의 민족사업에 관한 방침을 선포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높이에서 민족사업을 기획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새로운 시대의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이자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습금평 총석의 민족사업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중요 사상을 형성했으며 우리나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이루도록 추진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리로 및 실천 성과를 국가적 의지로 전환하고 법률 규정으로 격상시켜 법치가 근본을 다지고 장기적 리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법은 새로운 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임무, 보장조치 및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 당이 중국 특색 민족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갈 것이라는 자신감과 결의를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중화민족의 근본 리익과 전체 리익을 수호하는 촉진형 법률입니다. 본 법은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바탕으로 각 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립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섯 가지 공동의 중화민족 역사관을 중점적으로 밝히며 각 민족의 혈맥이 하나로 융합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가 의지하며 감정이 친밀한 운명 공동체로 뭉쳐졌음을 선명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화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민심이 향상하는 바이며 대세이며 역사의 필연임을 깊이 있게 밝혔습니다. 립법 취지가 명확하고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을 함께하며 영역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시행하며 민족 사무를 처리하고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본법은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서문을 별도로 둔 유일한 법률로서 강령적인 기본 법률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본법은 헌법이 규정한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부조, 조화로운 관계 수호 및 발전,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민족 단계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합니다. 또한 주민, 국가기관 및 공직자, 각급 인민대표대회, 군중단체, 기업의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층 군중자치조직, 군대 등 주체의 권리와 의무, 직책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민족사무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이룩한 중대한 상징적 성과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내포와 요점을 깊이 있게 리해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체계가 완전하고 내용이 전면적이며 내포가 풍부해 선명한 가치 지향, 두드러진 시대적 특징, 깊은 제도적 논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것을 전편에 관통했으며 중화민족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데 유리한 것을 항상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서문은 중화민족의 형성 및 발전 역사 맥락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법리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에 대한 위치를 확실히 했습니다. 총칙은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정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 최초로 법적 해석을 했습니다. 또 공동성을 증진하며 자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업 원칙을 시달해 주선을 겨냥하고 주선에 봉사하며 주선을 보장하는 준칙의 척도를 수립했습니다. 다섯 가지 인정을 확고히 하고 각 민족 군중이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세우도록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면에서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사회적 조건을 완비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고 분열을 반대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민심을 결집하는 것을 명확히해 새로운 시대의 민족 사업과 민족 지역 재반 사업의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쏟아야 할 목표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가족단결진보촉진법은 정도와 혁신의 결합을 견지했습니다. 본법은 올바른 방향, 법치의 통일, 제도의 안정, 정책의 계승을 견지하며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민족 평등, 민족 단결, 민족 진보 등 중요 원칙, 공동 단결 분투, 공동 번영 발전 등 사업 주제, 민족 구역 자치 제도의 견지 및 완비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중요 규정은 마크스주의 민족 리론의 기본 입장과 관점, 방법을 일관되게 견지했으며 당의 민족사업 기본 리론과 기본 정책을 맥을 이어 계승했습니다. 동시에 본법은 우리나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발전 수요에 착안해 정책 공급을 풍부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민족이 공유하는 중화문화 상징과 중화민족의 이미지를 수립하고 돌출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 사료체계, 담론체계, 리론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또 새로운 규정의 요구와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어 2023년에 반포된 애국주의 교양법, 새로 규정된 국가통용언어 문자법 등 법률법규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체현했습니다. 문제 지향성을 두드러지게 견지해 국제 전파 능력, 지역 협조 발전 등 존재하는 단점에 대해 혁신적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리론적 품격, 인민을 위주로 하는 집권 리념, 개척 혁신의 진취적 정신을 충분히 체현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촉진법은 인도와 구속의 병량을 견제했습니다. 본 법은 촉진은 법률로서 재창, 인도, 지지, 경려를 중요한 방식으로 삼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의 리념 선전을 두드러지게 하고 문화적 융합, 상호 보유, 경제 발전 등 각면의 지지 조치를 제시하며 전당과 전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가치 인도, 정책 인도, 행동 규범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뿌리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진합니다. 동시에 법률의 규율성을 중시해 구속력과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주체의 직책 리행 미흡,

조직과 개인의 민족 단결 진보 파괴 상황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설정해 다주체, 다층 책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직, 계획, 실시하는 폭력 테러 활동, 민족 분열 활동 또는 종교 극단 활동에 관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법률의 여교의 적용 효력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해 우리나라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법률적 무기를 한층 더 풍부히 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씨앗이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아래 계속해 우리 주에서 펼쳐진 일련의 민족 단결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가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전개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 관찰하는 첫 해인 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널리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제3차 전원확대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에서는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공평 총서계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새 시대의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의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각급 당위와 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기초적 전략적 프로젝트로 삼아 들어줘야 합니다.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적 설계를 강화하며 통합적 고려를 중시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의 정신적 터전을 실속 있게 구축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령혼을 주조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힘써 선행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정치적 토대를 꾸준히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감식 사회구역 등 담체의 플랫폼의 기능을 최적화 승격하고 성류꽃에 물든 연변,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불러서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은 활동을 민족 단결 진보 장건삽 7 플러스엔 진입 활동과 긴밀히 결부시키고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 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 단결 학교의 덕을 갖춘 인재 양성 플러스 민족 단결 군경의 변경 안정 국경 수호 플러스 민족 단결을 탐구 실시하며 민족 단결 진보 창건사업을 기층 지뢰 일상에 융합시켜 창건사업이 더욱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고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국가 립법 방식으로 당이 민족 사업에서 이룬 중대 리론과 실천 성과를 국가의 의지로 전환시킴으로써 새 시대에 당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 현시 여러 부문은 주당회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활동의 내포를 심화하는 데 힘쓰고 방식과 담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석류꽃에 물든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 주조 활동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법률 보급 동심, 역사적 맥락의 동질성, 본보기와 함께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상호작용형, 몰입형 체험 시나리오를 혁신적으로 출시하고 활동의 작은 단면으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의 큰 주제를 보여주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 상감식 사회교육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기층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변경 민족 지역의 치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서 구체적이고 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은 공간상감, 문화상감, 경제상감, 사회상감, 심리상감 5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중의 사회교육 지리 참여 경로를 확대하며 여러 민족 대중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은 혈맥이 상통하고 신념이 같으며 문화가 통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정서가 친밀하다는 깊은 동질감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2026년 연변주 및 화룡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가동시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선전월은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고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을 구축하자를 주제로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선을 단단히 파악하며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깊이 있고 실속있게 추진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변경지역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화목하게 공존하는 정신풍모를 충분히 과시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연변은 민족 단결 4배에서 두터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5회의 연속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광동촌에서 선전을 활동을 가동하는 것은 우리 조 민족 단결의 우수한 전통을 전승하는 동시에 성류껏 비어 연변 비촌의 브랜드를 빛내고 새시대의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또 하나의 법 두 가지 조례 학습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열 가지 공동계를 주제 활동을 실속 있게 들어주어 선전 교양이 기층 진지에 전달되도록 추진하고 연변이 한마음으로 변방을 지키는 단결 이야기를 잘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에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동식에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일꾼이며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당지부 서기인 김원은 민족 단결 진보 발기문을 선독하면서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민족 단결의 수호자, 전파자, 실천자가 되어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함께 민족이 단결하고 화목한 아름다운 변강을 건설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선전을 기간 우리주는 법률 보급 동심, 역사 맥락 동원 등 10가지 공동 기회를 특색 활동을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30가지 주급 중점 추천 활동, 142가지 현시 기층 실천 활동을 조직 실시하며 법치 선전, 홍색 견화, 지역 간 문화 체육 교류 및 융합, 기층 자원봉사 등 계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이 전면 피복되고 상시적이고 실제에 맞게 전개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에서는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고 하는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고 하는 중요 론수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제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해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주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간 우리 조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30개의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를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소영진 오봉초는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촌에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터전이 되도록 가꾸고 있습니다. 오봉초는 홍색 유적의 저력이 중후하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농촌 관광 발전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혁명 유적, 농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 방문량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모아 농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현지 및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누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시 연진소학교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 선행 학교 건설을 들어주고 학교가 다섯 가지 하나 교양 실천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즐거운 교육 방식을 통해 공동체 리념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 시기에 있는 바 청소년들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을 잘 들어주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동체 리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학교 운영, 교원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학년별, 과목별 특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사회구역에서는 홍심역참, 홍성류 조정실 등 사회구역의 편의봉사, 갈등해소 등 사업을 착실히 벌리고 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선 진지입니다. 사회구역이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되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에 각 고리에 조화롭게 상감시키고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 대중의 걱정거리, 귀찮은 일, 안타까운 일, 번거로운 일을 정성껏 해결해주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에 더 많은 귀속감, 정체성,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 룡정시에서도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가동식에서 홍생문화, 민속정취, 민족단결, 애국정서를 융합한 12개 종목이 무대에 올라 룡정시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정신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법률보급 해민구역에는 민족정책설명, 법률보급자문, 편민봉사 등 코너를 설치하고 대중에게 법률보급 선전자료를 배포하며 민족단결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해 여러 민족 대중이 법을 존중하고 학습하고 지키고 활용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구역은 실물진를, 전승자 해설을 통해 민족 음식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시켰습니다. 선전을 기간 룡정시는 성류꽃으로 물든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구축 주제를 둘러싸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 교양과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담채 활동을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국가 통영언어 문자를 잘 학습 사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이 있는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인정을 증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각급 당위와 정부는 성립국 비여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 성류홍 기층 선전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군영, 기업, 종교활동 장소 등에 깊이 들어가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전 범위를 신흥 분야로 넓혀 공동체의 리듬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하고 주제문의 공연, 사회구역 취미운동회, 음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넓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꽃 속에서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정을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중의 생활과 밀착되고 작은 것으로 큰 울림을 주는 정품들을 장작해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행의 사적을 잘 전하며 변강 건설 성과를 전시함으로써 전주적으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의 주선율을 울리고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가열차 불러일으켜 민족적 긍지감과 자신감을 제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 각급 여러 부문은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요구를 민족 사배의 전 과정과 모든 분야에 일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 사업을 전개,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꾸준히 우위를 유지하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서 솔선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자치 조례를 수정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조례를 수정해 국가 립법의 연변 방안을 제공하고 연변 경험을 기여했습니다. 향후 우리 조는 대중적인 언어로 법률 정책을 선전하고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이야기를 잘 전하며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어 한맘 한뜻으로 뭉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법적 위치, 방침, 내포와 요점, 그리고 우리 조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이 오늘날에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세대들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

0: 발급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천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화 건뇌보신환입니다. 동화 건뇌보신환은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양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합니다. 예, 중앙이라는 양, 큰 제약공장입니다. 동화악요제약공장은 큰 제약공장이면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특히 양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그에 따라서 약재들이 엄선해서